0: 저녁에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쇼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시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지만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를 통한 협상 진전이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고 두세 개 어쩌면 네 개의 그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무한중학생 복싱선수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부터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며 징계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직무 권한을 정지하고 조직에서 배제했다고 알렸습니다. 유승미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안산 성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안산 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의 새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저희 인사 들으시고요. 아차, 5월 달력 안 넘겼네 하고 얼른 넘기신 분 계시죠? 오늘이 5월의 둘째 날인데 5월은 별명도 참 많아요.
1: 네, 자연이 눈부시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듣죠. 또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뜻깊은 날이 많아서 가정의 달, 가족의 달, 감사와 사랑의 달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와 대학가에서 봄축제, 꽃축제가 이어져서 축제의 달로도 불리잖아요.
0: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시험기간인가요? 이쪽 당당이님 댁 아이네 학교는 오는 월요일에도 시험이네요. 학교에 따라서 1차 정기고사, 2차 지필고사, 1차 고사 뭐 이렇게도 부르던데 시험이 다는 아니니까 중간고사 성적 상관없이 이 5월을 시원하고 즐거운 달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성시대 신춘편지 쇼 최우 수상을 발표했는데 수상작 시리즈는 오늘도 이어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장려상 작품 감상으로 이어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시대의 5월은 신춘편지 쇼 수상작의 감동이 이어지는 달. 로 불러도 좋겠죠?
1: 네.
0: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2016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1: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장려상 수상작으로 이어갑니다.
0: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꽃도 다르고 좋아하는 과일이 다 다르죠. 또 좋아하는 이야기나 영화도 달라요. 그래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신춘편지쇼 수상작 중에서도 이렇게 내 마음으로 유독 더 들어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경험에 따라, 공통점에 따라, 또 사건과 감정에 따라 누군가는 이 작품을 더 마음 깊이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난 월요일에 장려상 수상자로 전국의 이름이 불린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도환님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희은 누님께서 낭독해 주실 거죠?
1: 네. 37의 내가, 37의 당신에게. 이도아. 내가 8살 때 우리 가족은 인천 변두리 골목 끝 간판마저 빗바랜 구멍가게에 딸린 단칸방에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골목 슈퍼집 딸이라 불렀다. 나는 라면 박스를 책상 삼아 숙제하고 과자 상자를 베개 삼아 잠들었다. 밤이 되면 낡은 형광등 아래로 날벌레가 모여들었고 엄마는 파리채를 들고 가게와 내 곁을 바쁘게 오갔다. 그 비좁은 공간이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셋이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9살 되던 해 내 유년의 기억은 조금 이른 불안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적이 귀를 울렸다. 내가 왜 도로 위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아무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은 찻길 한복판이었고 어느 날은 낯선 골목이었다.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번번이 잘려나갔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끝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야 엄마는 내게 찾아온 이상을 눈치챘다. 어느 날 엄마는 365일 단 하루도 닫지 않던 슈퍼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쥔 채 서울행 지하철에 올랐다. 엄마, 우리 어디 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낯선 얼굴에 겁이 난 나는 여러 번 묻고 보챘다. 엄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여름도 아닌데 엄마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2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커다란 대학병원이었다. 무채색의 거대한 건물은 나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본능적인 두려움에 나는 문 앞에 멈춰서서 안 들어가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며 떼를 썼다. 하지만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을 거라고 나를 달래며 이끌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 속에서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검사실 침대에 억지로 눕혀진 내 머리 위로 덕지덕지 차가운 크림이 발렸고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해야 했다. 눈을 감으려 애쓸수록 불안은 더 또렷해졌고 나는 자꾸만 몸을 뒤척였다. 그때마다 간호사의 손이 나를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눌렀다. 다른 검사에서는 굉음을 내는 좁은 기계통 속을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 둔탁한 소리가 뼛속까지 울렸고 좁은 공간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서움에 떨며 우는 것뿐이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이다가 주사바늘에 혈관이 터져 벌겋게 부어오른 내 작은 손등을 겁먹은 사람처럼 조심스레 쓸어내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병명이 떨어졌다. 뇌전증, 간질.

의사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엄마는 무너져 내 좁은 어깨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울었다. 엄마는 내 귓가에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술 취해 억지 부리는 진상 손님의 주정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달래 돌려보내던 엄마였다. 밤늦게 무거운 상자를 나른 후에도 그저 깊은 한숨 한 번으로 버텨내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그날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약한 모습에 걱정되고 무서웠다. 그래서 엄마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단 한 사람에게로.

그날의 눈물 이후 내 걱정과 달리 엄마는 보란듯 씩씩해졌다. 빠듯한 살림에도 비싼 병원비와 약값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다. 돈이 부족한 날이면 엄마는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나를 위해 자존심과 부끄러움도 잊은 듯 낮아진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갚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옆에 웅크려 앉아 바닥에 타일 무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고르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나를 부서져라 꼭 안아주었다. 매일 하루 세 번 내 목구멍보다 큰 아략들을 삼켜야 했다. 억지로 넘기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어떤 날은 약을 끝내 삼키지 못하고 개우기도 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면 애써 씩씩한 척하던 엄마 눈에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내가 아픈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울면 엄마는 더 크게, 더 아프게 운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울음 삼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10살 여름,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기검진 날. 검사실로 나를 들여보내는 엄마를 향해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10살이니까 검사 잘 받고 올 수 있어. 나도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 씩씩한 척 굴었지만 나는 여전히 병원 공기가 무서운 어린아이였다. 그럼에도 나는 웃었다.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면 해서. 어쩌면 그날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투병 5년차에 접어든 13살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간 위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흙을 한사 퍼넣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할머니, 할머니 제발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해요. 죄송해요. 가시는 길에 좋은 말씀만 드려야 했는데 내 간절한 소원을 빌고 말았다. 어쩌면 할머니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겨드린 건 아닐까. 뒤늦게 가슴이 저렸지만 그때의 나는 그만큼 간절했다.

이듬해 봄 나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분명 지난번 검사까지만 해도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치라는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엄마는 또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의사를 향해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되뇌었다. 그날 엄마가 흘린 눈물은 처음으로 맑고 밝았다. 마치 길고도 긴 장마가 끝난 후 조용히 번져오는 햇빛처럼. 그렇게 나는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랐다. 불안으로 시작된 눈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 가슴 미어지는 간절함이 스민 눈물, 그리고 기쁨과 안도로 흘러내린 눈물까지 나는 그 숱한 눈물 속에서 자라났다. 9살 딸의 병명을 처음 듣던 날 우리 엄마 나이는 37이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내 나이가 그때의 엄마와 똑같은 37이다. 그 시절 엄마 나이에 닿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나는 그저 엄마의 눈물만 먹고 자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가 양분처럼 온전히 삼키고 자란 것은 엄마의 멈춰버린 시간이었고 눈부시게 빛나던 청춘이었으며 나를 향한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이었다. 그 모든 것을 딛고서야 나는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다. 그때 엄마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작은 어깨를 부둥켜 안고 무너져 내리던 그날,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품이었던 엄마도 실은 고작 37의 여린 여자였다. 아픈 어린 딸을 지켜내야만 했던, 아직은 두려움이 더 많았을 그 나이. 엄마는 그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어린 날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 울며 버티던 그곳에서 나는 간호사다. 병실 한 구석에서 보호자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나의 젊은 엄마를 떠올린다. 자신보다 먼저 가족의 안위를 묻는 환자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그 속에 웅크린 어린 나 자신이 스며든다. 그래서 나는 그들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곤 한다.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말없이 한 번 더 손잡아주면서.

누군가는 청춘을 빛나는 계절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의 유년기와 우리 엄마의 청춘은 온통 축축한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안다. 그 눈물이 척박했던 나를 자라게 했다는 것을. 그 눈물이 나를 누군가의 곁에 서서 아픔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른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아픈 이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는 보호자에게 조용히 마음의 위로를 건넨다. 괜찮아요. 아주 잘 버티고 계셔요. 어쩌면 이 말은 오래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숨죽여 울고 있던 나의 엄마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0: 이도환님 다시 한번 장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완치 판정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정말. 네. 뭐 요새는 병도 아니더라고요. 뇌전증은 어쨌든. 네.
0: 아 근데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던 어린이가 이제 간호사가 되셨어요.
1: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만.
0: 그렇죠.
1: 병원 가기 얼마나.

0: 무서웠겠어요. 그 차가운 그 통 같은 기계,
1: 그 하얀 벽에
0: 있잖아요.
1: 차가운 그 수술실 기계들, 그 소리하며 참 모든 것들이 참 무섭게 만드는 것들인데. 야, 그 옆에서 정말 이른 나이에 우리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0: 그렇지.
1: 하지만 너무나 떳떳하게, 강하게 이겨내셨네요. 정말 아이 눈에 이 37살 엄마 어른이고 대단하고 강해 보였겠지만 내가 이제 37살이 되니까 그것도 참 어린 나이인데.
0: 어린 나이죠. 야, 그래요.
1: 당시에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했구나.
0: 자식이니까.
1: 그런가 봐.
0: 엄마는 강하니까. 네. 네.
1: 진짜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을 이런 곳에 쓰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래요. 자식 병 앞에서는 정말 어떻게든 고쳐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돈이 모자랄 때는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치료비로
1: 그게 진짜 힘든 일인데 하고. 그 아쉬운 소리 하며 돈 빌리는
0: 소리.
1: 예. 내 딸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씩씩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네. 자,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제는 또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어른이 된 이도환님,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더불어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부상으로 바이네르 수제화도 받으시겠습니다.
0: 청춘이라는 글자 아래 열린 올해 신춘편지쇼에는 성황리에 2,800여 작품이 도착했어요. 예심을 거쳐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선지혜스님, 영화배우이자 감독, 작가인 박중훈님, 소설가 정지아 작가님이 최종 심사를 맡아 장려상 10작품, 입선 5작품, 가작 3작품, 우수상 2작품, 최우수상 1작품까지 모두 21작품을 가려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작품들 이제 주말마다 일부 이 시간에 장려상 10작품 차례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마다 이제 작품도 함께 감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자,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장려상 작품 감상 내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옆집 변호사로 돌아올게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건강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낮 동안에는 온화하고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25도, 22도, 대구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고속도로 일찍부터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덕수산패에서 서종까지 15km 구간에서 밀리고 중부선은 남이방향으로 호법분기점, 진천, 남이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진천에서는 추돌사고가 나면서 11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천 공주선 서천 방향의 사고인데 서천 터널 사고 처리하면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꽉 막힌 법률 고민도 뻥소리 나게 뚫어주시는 우리의 해결사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예. 뚫어뻥.
2: 법률 고민은 뻥 뚫지만
1: 예.
2: 코는 좀 막혀있는.
1: 아우,
2: 신민영 변호사님.
1: 예, 본인의 코도 좀 뻥 뚫리시길.
2: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신춘 편취쇼 때문에 당분간 예. 뚫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0: 오느라고.
1: 예, 또 그렇게 연결 짓나요?
2: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1: 본인의 비염을.
0: 울컥, 울컥.
1: 네. 진짜 우리의 뻥변.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0: 아, 너무 신나. 뻥변.
1: 의문점은 아니다.
2: 그냥. 네, 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찾아보세요.
2: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1: 아니, 뻥 소리 나게 뚫어준다 해서 뻥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감은 또 그러네.
2: 그러니까요. 뻥치는 예. 변호사.
1: 그거 아닙니다.
2: 아닙니다.
1: 자, 우리 당당이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변호사님, 듣기로는 개인 차량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선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는 사고가 나면 그거 누구 책임이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 업체가 책임을 지려나요?
2: 아,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1: 예.
0: 네.
2: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누군가를 뭐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망가뜨렸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특정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2: 가령 예를 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죄.
1: 네.
2: 그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을 두고 도망치면 뺑소니죄. 그리고 뭐 중앙선을 넘어간다든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 나면 또 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런 걸 처벌이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그 켜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전자 책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지금 어쨌든 법상으로.
2: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장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 그냥 운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보조장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방향제를 켜고 운전을 했다. 아니면 가습기를 켜고 운전했다.
1: 네.
2: 이렇다 해서 뭐 사고에 참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1: 없죠.
2: 마찬가지로 이 차량 보조주행 장치, 자율주행 장치도 그냥 운전자가 선택한 보조장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가 지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바로 오잖아요.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는 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이게 문제예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2: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네.
2: 올해 4월 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TF팀을 발족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1: 네.
2: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TF팀 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에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걸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논의를 한다.
2: 네.
0: 네.
2: 그래도 또 여기 또 옆집 변호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예.
2: 그럼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참고를 할까 하고
1: 네.
2: 제가 국립 끝에 찾아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율주행이 하고 있는 분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1: 이미 자율주행하고
2: 네.
1: 있는데? 식당!
2: 식당이요?
1: 서빙 로봇. 아, 그거 아닌가?
2: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1: 그건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2: 예. 어떤 거냐 그러면 무인 지하철이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무인 지하철이요?
2: 네. 운전자가 없이 기관사가 없이 그냥 그 운영되는 지하철이 있는데
0: 우리나라가요?
2: 맞습니다.
0: 엄마.
2: 이 지하철의 경우에 어떻게 이 사고 처리가 됐나 하고 찾아봤는데
1: 네.
2: 사례가 없었습니다.
1: 사고 사례가 없어.
2: 네, 사고 사례가 없었어 가지고
1: 네.
2: 그래서 이 경우에

0: 누구 책임으로 갔는지 이런 걸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법적 책임이 분산될지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그 제정하는 TF팀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무인자철 운영된 데 어디예요?
0: 경전철 몇 군데에서 운전자 네. 없이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2: 하긴 근데 레일이 있고 어쨌든 그건 또 원격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0: 그렇죠? 맞습니다.
2: 중앙 뭐 시스템 뭐 이런 걸로.
0: 네. 그래서 아마도 사고가 난다면 뭐 통제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소프트웨어 운영 네.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회사 둘 중에서 책임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을 텐데
1: 네.
0: 지금까지 사고 사례가 없어서
2: 네.
0: 막상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2: 야, 요 자율주행 어쨌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예, 그 시대가 이제 곧 닥칠 테니.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덩치가 크고 또 차 그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논의를 좀 잘해서 이런 네. 안전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2: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질문은 문자와 미니로 받습니다. 문자는 샵8001, 긴 문자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해지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으로 보내실 때는 무료예요.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이제 막 100일을 지난 늦둥이를 포함해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 아기 예방접종을 마치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도 저도 기진맥진해진 채로 집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려는데 세상에 빈자리 하나 없이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공용주차장에 차를 댔고 주사를 맞고 열이 올라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은 채 무거운 기저귀 가방까지 맨 채로 500m 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길에 단지 안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곳이라 주차장에 분홍색 칸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15칸 남짓한 자리에 임산부나 영유아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죠. 다들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데 누구는 차를 두 대씩 대놓고 우리는 소형차 한 대도 못 세워서 매번 이렇게 걸어오는 게 맞냐고요. 참고로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가구당 두 대 주차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와 주차 면적을 계산해 봤을 때 가구당 1.1대가 주차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을 빼면 가구당 0.9대. 여기서 경차와 여성 우선 주차칸을 빼면 실제로는 가구당 0.7대만 주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가구당 두 대씩을 주차 허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차라리 한 대씩만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두 대째부터는 주차비를 받아 관리비를 아끼는 게 어떻겠냐 건의해봤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차를 여러 대 가진 분들이 대표를 맡고 계시니 본인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바꿀 리가 있나요? 어떤 집은 한 대를 아예 세워만 두고 다른 차로 출퇴근을 해서 저희처럼 차가 한 대뿐인 집은 매일 단지 밖을 떠돌아야 합니다.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차 면적이 좁은데도 가구당 두 대의 주차를 강행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소수 가구가 주차장을 독점하는 상황,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파트 규모가 작아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뿐입니다. 똑같은 관리비를 내면서 누군가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가구당 두 대 주차를 허용하는데 가구 수에 비해 주차 면적이 좁기 때문에 차가 한 대뿐인 집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적어주셨어요.
2: 네.
1: 그렇죠. 뭐 이거 복잡한 절차 없이 어떻게 좋게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래나요?
0: 아, 이 사연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1: 네네.
0: 보통은 네. 더 대고 싶은데 예. 관리위원회에서 못 되게 합니다.
2: 그렇죠.
1: 아, 그래요.
0: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사연의 경우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덜 되고 싶은데 우리 관리위원회가 네. 너무 주차 대수를 1인당 주차 대수를 많이 허용해줘가지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불편을 네. 겪고 있다 하는 거라서 네. 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대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되고 싶은데 관리위원회에서 더 못 되게 해서 분쟁이 발생해요.
2: 네.
0: 그러니까 뭐 한 대까지만 무료로

0: 자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용 시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1: 그래요.
2: 이게 관리위원회 네. 위원들이 조금 더 뭐랄까 일반적으로 공평하지 못할 경우.
0: 네.
2: 좀 느낄 때 주민들이.
0: 맞습니다.
2: 그럴 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법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2: 아, 네.
0: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마음대로 쓰게 놔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관리 주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 합리적인 범위.
0: 네. 그래서 현저히 비합리적이면 이게 이제 무효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아 이건 합리적이다. 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제한할 수 있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는 좀 아파트가 좋기 때문에 담당인께서는 한 대씩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대씩 되게 하니까 한 대만 가진 사람들 우리도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2: 그렇죠,
0: 하시는
2: 그렇죠.
0: 것 같은데
2: 네.
0: 이게 선례가 없어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1: 네.
0: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1: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요?
0: 맞습니다.
1: 가구당 두 대씩 해도
0: 네.
1: 되는?
0: 무조건 두 대를 대라 이것도 아니고 어떤 네. 집은 뭐 두 대까지 될 수 있을 뿐이고 어떤 집은 한 대도 없는 집이 있을 수 있고 한 대만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두 대라는 건 한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1: 네.
0: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그 공용 부분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원칙에 비춰봤을 때도 두 대까지 이렇게 규정하는 게 현저하게 규정해서 어긋났다. 원칙에서 어긋났다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2: 이게 약간 좀 우선권을 딱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테고.
0: 네.
1: 그러면은 이게 참 뭐 아파트 관리 규약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을 계속 따라야 하는 거예요.
2: 그렇지.
0: 세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규약이 너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1: 네.
0: 나 불공평하다. 더는 못 받겠다. 난 못 지키겠다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소송을 거는 방법입니다.
1: 소송.
2: 아이고.
0: 네. 우리 관리 규약이 너무 불합리하니까 무효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1: 네.
0: 하는 건데 사연의 경우에는 어쨌든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1: 예.
0: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감사 청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1: 감사 청구.
0: 네.
1: 우리 입주자 대표 감사해달라고?
0: 네.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감사를 해달라고.
1: 예.
0: 그래서 주민이 20% 이상 동의를 한다면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1: 예.
0: 다만 감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아무 경우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1: 부정행위.
2: 아~
0: 뭐 이를테면 관리비를 뭐 횡령을 한다든지 엉뚱한 데 쓴다든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민 한 30%만 동의했는데도 마음대로 규칙을 제정해갖고 강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만 해당하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보니까 어쨌든 뭐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과반수 미달한 경우도 아니라서 이것도 힘들어 보이긴 해요.
1: 아.
0: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방법은 관리 규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당당히
2: 개정.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뜻에 동조하는 주민들이라는 힘을 모아서 우리는 한 대로 줄이자.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좁은데 한 대씩만 되는 걸로 하고 두 대부터는 어디 먼 데로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보시면 좀 불합리한 결과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간혹 어떻게 저 헬스클럽 같은 데서 보면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데 장애인 스티커가 안 붙은 차가 떡하니 서 있을 경우가 있고
0: 네.
2: 여기도 뭐 유아나 여성 운전자가 아닌데 스티커 없이 이 자리를 차지한
1: 그
2: 사람들이
1: 핑크색
2: 있고
1: 핑크색 주차 자리
2: 이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실은 뭐 주차하는 입장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당연히 안 해요.
0: 맞습니다.
1: 왜냐면 그럼 벌칙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
0: 네, 예.
1: 근데 이 뭐 마트나 공원이나 이런 데 핑크색 주차 자리는
2: 네.
1: 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차 자리는.
0: 네.
1: 여기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나요?
0: 없습니다.
2: 없어요.
0: 장애인 주차 구역은 국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1: 예.
0: 그래서 관리 구역에서 뭐 거기 대해서 정할 수도 없지만 설령 정했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되면 과태료라든지 벌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예.
0: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핑크색 구역,
1: 네네.
0: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2: 네.
0: 말 그대로 배려하는 구역.
1: 배려 구역이다.
0: 네. 그래서 위반해서 뭐 남성이 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라든지 벌금 벌점이 발생하지가 않고.
1: 예.
0: 이와 비슷한 게 가족 배려 주차 구역에 기여를
1: 예. 그것도 있더라고요.
0: 네,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주차 구역인데 이거 역시도 그냥 배려일 뿐이고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2: 네.
1: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의 그 상황이 딱하긴 해.
0: 네.
1: 저 엄마로서 애를
2: 그러게 애 또 병원에서 네. 애는 칭얼거리지 뭐 그러니까.

0: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핑크색 자리를 어떻게 보면 둔 건데도 네. 거기는 그렇죠. 그냥 늘 차가 주차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멀리 걸어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겠지. 네.
1: 주차하다 생긴 일로 또 상담 편지가 한 통 더 있습니다. 최근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B사에서 나온 화이트 색상의 차량. 최근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년까지 잘 버텨보자 저를 위한 선물로 장만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회사 주차 타워에 세워둔 차를 빼려는데 차가 녹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셀프로 지워보려 했지만 갈색 녹물이 아예 물들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 해결을 해야 했죠. 그런데도 희미하게 얼룩이 좀 남아있고요. 회사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사정 이야기를 하니 주차 타워가 오래돼 녹물이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운이 나빠 생긴 일이라며 다음엔 운 좋게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주차 자리를 제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랜덤으로 나 있는 자리에 차를 대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보통 회사들은 이런 일에 대비해서 주차 타워 같은 회사 건물에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나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알아보려는데 만약 회사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차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이건 좀 받게 해주세요.
1: 네. 네. 네 녹물. 예, 예. 경험이 있으세요? 녹물 떨어진.
0: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주차 타워에 네. 주차를 잘 해놨는데 그 시설에 낙후된 시설 때문에 떨어진 게 이거를 제가 입증해가지고 좀 보상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한 번쯤은 금일주 씨랑 저랑 자리를 바꿔서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왜, 왜요?
2: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0: 그래요?
2: 네.
0: 아유, 저도 갑자기 울분을 좀 포하느라고.
2: 비슷한 사례에 그 건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0: 네.
2: 동물은 아니었고, 오래된 주차장 같은 데 보면 그 종유석처럼 네, 위에 네. 있는 시멘트가 녹아가지고
1: 맞아요.
2: 똑똑똑 떨어진 네. 데 있잖아요.
1: 네. 네.
2: 차량에 이 위에 있는 시멘트가 녹아가지고 그 회색. 물이 이렇게 든 거예요.
0: 예.
2: 그리고 이거는 녹물보다 더 떼내기도 힘들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일단은 차주는 자기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1: 대놨는데 아파트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그냥 뻑 하고 떨어지면서 차가 파손됐다.
2: 그렇죠. 기억납니다.
1: 그때는 그 고드름이 달려있던 집의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셨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이게 지금 사연이랑 그리고 전에 이 고드름 사연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영조물 책임이라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 건축물, 영조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1차적으로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자.
1: 점유자.
2: 보통 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고.
0: 네.
2: 세입자가 주의를 다 했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오, 네.
2: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고드름이었고 이번 주는 녹물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판례 같은 경우는 석회 그 물이었지만
1: 네, 물.
2: 어쨌든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이거는 관리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리 동네 공원에 유난히 새들의 변소가 있어요.
0: 아우, 야, 그게 잘못되면
1: 그거 아세요? 새들이 예. 거기서 주로 볼일을 보는 겁니다.
0: 네.
1: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지워진대요.
0: 네. 그거 빨리 안 지우면
1: 네, 그게 높인다고. 완전히 네.
0: 예.
2: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1: 독하대요.
2: 네. 네.
1: 그 새가 책임입니까?
0: 그건 진짜 어떻게 돼, 진짜?
1: 공원의 책임일까요?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2: 아, 어쨌든 영조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0: 예.
2: 새라 하더라도 이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요.
0: 아,
1: 오호. 공원의 가로수.
0: 예, 가로수에 특히 많이 앉는 나무들이
1: 맞아 있어요.
0: 그 밑에서 잘못 세웠다가는 진짜
1: 진짜 벼락 맞아요.
2: 자, 예. 뭐 100%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반복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새를 쫓으려는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새가 계속 앉게 예. 하는 걸 막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 관리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아, 어쨌든 사연 주신 분 그래도 배상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 네, 네.
0: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Well, well, well. Slurry.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짜증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TV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3: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 TV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좋은 날 준비되어 있어요.
2: 자, 그리고요. 저희 3, 4부에는 명곡극장 이어지는데 여성시대의 당당이님과 함께해서 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당당이와 일중이 그 여름날의 동행.
1: 네.
2: 저희 4부에 앙코르 방송으로.
1: 아, 좋아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생수 나르시는 그 당당이.
2: 정남식 형님.
1: 얼마나 네. 반가우실까요? 그. 세상에 이걸로 상까지 받게 됐구나 하실 거예요.
2: 3부엔 명곡극장, 4부엔 저희 앙코르 방송 함께 하시죠. 10시 5분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요즘 다들 어디가? 올 봄은 영주지! 선비 감성,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야. 달빛 따라 걷는 선비 여행, 흥겨운 국악 페스티벌과 마당극,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선비 체험 한마당, 입고 놀고 찍고 즐기는 2026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 전통은 힙하게, 경험은 제대로. 선비,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영주 선비세상과 소수서원 선비촌 1원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숀 판의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0: 다음 주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 이익 보호를 위해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런트 랑의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EU는 이행하지만 미국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충북대 병원 등 인근 대학병원에 산모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해 신고약 3시간 반 만에 산모를 헬기로 부산 동아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는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부모에게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미천 잡으려 하는 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이런저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OTT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중 일부 업체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요금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탈리아 법원이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었죠. 한 OTT 업체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구독료를 인상했는데요. 이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요금 인상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모습,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오늘 명곡극장은요, 3부에서만 짧고 굵게 문을 열겠습니다.
1: 네, 4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여름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당당이님들이 일하시는 일터로 일중이가 간다. 일중 씨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나갔었었죠. 2025 여성시대 여름 특집 당당이와 일중이 그 여름날의 동행. 그 방송 내용을 이따가 4부에서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2: 이게 참 쑥스럽지만요. 한국 PD연합회에서 또 상을 주셨어요. 작년에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을 주셔서 오늘 앙코르, 앵콜 무대로 다시 들으며 그날의 주인공이셨던 우리의 당당이 정남식 형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당당이님들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1: 네, 우선 명

0: 극장부터 즐기시다가 10시 반 넘어서 4부부터 재방송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명곡 극장 또 감상하셔야죠.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잠시 후에 다시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윤리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4: 건강기능식품.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8: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7: 여성시대
8: 명곡 극장.

0: 노래가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순간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1: 첫 번째 상영곡은 미니로 주셨어요. 이미애님께서 저희 부부 아들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공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거위의 꿈 들려주세요. 옛날에 저희도 직장 찾기 위해 간절하게 뛰던 모습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0: 야, 이거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애들이 클수록 부모는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왜냐면 뭐 대신 시험을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을 대신 나서서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게 인간의 한계 같아요.
0: 네.
1: 뭐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시험 쳐줄 수도 없고.
0: 하지만 뭐, 네. 그냥 옆에서 묵묵히
1: 기다려주시고
0: 응원해주고 하는 거죠.
1: 기도하시는 것. 네. 응원과 기도. 그죠? 청하신 노래 거위의 꿈. 가수는 안 적어주셨는데 카니발과 인순 씨 두 버전이 있는데요.
0: 네네. 자, 그 가운데 보자 보자. 오늘은 인순이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함께 하시죠.

0: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주먹을 이렇게 불끈치게 되는.
1: 아, 맞아요.
0: 할 수 있어. 자, 바쁜 평일을 보내고 마주한 너무나도 소중한 토요일 아침,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노래 문자나 미니로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1: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900 하나님의 신청곡이에요.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입맛은 왜 자꾸 더 돌까요? 반소매 입을 날이 코앞인데 큰일입니다. 점심에 친구랑 유명한 마늘치킨집에 가기로 했는데 기대감에 일주일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두 분은 무슨 치킨 좋아하세요? 궁금한데? 일종 씨는 무슨 치킨 좋아해요?
0: 아, 저요? 저는 치킨이라기보다 왜 그 시장에서 파는 통닭 있죠, 진짜.
1: 통닭.
0: 예, 겉에 팍팍하게 튀겨진 그냥.
1: 옛날
0: 그
1: 사람.
0: 온몸 그대로의 그.
1: 옛날 사람이야. 거기에 그 무, 깍둑 썰기로 오, 해갖고. 예. 하얀 무.
0: 네. 그러니까 포크 두 개 들고 이렇게 착 이렇게 찢어가면서 먹어. 통닭이 참 맛이, 요 근래 통닭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어떠세요, 누님은?
1: 저도 튀긴 닭보다는 통닭이에요. 우리 때는 그 전기 통닭이라고 그래갖고. 예. 전기구이 통닭이 처음 나왔어. 대를.
0: 아, 네.
1: 통과시켜서.
0: 기름도 쏙 빠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1: 예.
0: 거죠?
1: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 예. 이게 무슨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통닭 사가는 거예요. 무 많이 주세요. 이렇게.
0: 그치.
1: 노래는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을 신청해 오셨네.
0: 아, 덕분에 저희가 치킨을 떠올려 봤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무슨 치킨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한여름에 해지고 선선해질 때쯤, 노상에서. 동그란 네. 테이블 아시죠? 왜 그.
1: 알아요.
0: 그
1: 파란, 플라스틱 테이블 같은
0: 네,
1: 거.
0: 네, 뭐 빨간색 테이블, 빨간색 파란색. 테이블.
1: 응.
0: 거기 가운데 구멍 뚫려서 파라솔들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 거.
1: 네.
0: 거기서 그냥 무슨 치킨이든 간에 생맥주나 혹은 뭐 탄산 음료나.
1: 치맥.
0: 같이 먹으면
1: 그렇구나.
0: 좋죠. 자, 이 여름 기분 조금 한 번 더 추가해볼까요, 저희가?
1: 아, 좋죠. 남승희 님이 신청하신 곡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합니다. 시원한 기분이 들겠죠? 하셨네.
0: 좋습니다.
1: 네.
0: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들으시고요. 이거 입가심으로 해야 될까? 윤종신의 팥빙수까지.
1: 아, 좋아요.
0: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은 짧고 굵게 3부에서만 문을 엽니다.
1: 어휴, 그러니까 어느새 마지막 명곡이네요.
0: 4부에 또 좋은 방송 나가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명곡은 어린이 우대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문자를 줬어요.
1: 와우,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3238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토요일마다 엄마와 합창 연습을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문자 보냈는데 소개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읽어주세요. 어제 엄마 생신이었는데 대판 싸우고.
1: 엄마랑 어떻게 싸우니? 엄마한테 여단 맞고 말대꾸한 거지. 엄마랑 싸웠대.
0: 대판 싸우고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1: 잘했어요.
0: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신청합니다. 여성시대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인천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봄리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 테마 밀리언 쇼.
4: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징검다리 연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권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충청권으로 정체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과 오산 구간, 또 북천안부터 24km 구간 정체가 쭉 이어지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논산 사이 26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터널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꿈이야,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0: 저 아직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28분이에요.
1: 4시 28분.
0: 오전에.
1: 아유, 저 때문에 또 주무셔야 되는데, 일찍 나오세요.
0: 아닙니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실 너무 졸렸어요. 이불 속에 있어도 한참 모자란 새벽 4시 반.

0: 아내 출근이라니. 하지만 전 딱 한번 체험해보는 거고 우리 정남식 당당이님은 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저 다니시는 거 저희 방해 안 되게 옆에서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2: 아, 우리 당당이 분들에게 저희 예. 일주일 다치거나 이런 일 생기니까 살살 잘 오늘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1: 아, 네. 다칠 일은 제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예.
1: 그럼 이제 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건가요?
2: 그래서 이제 물센터 이제 가야죠.
1: 오.
2: 보다시피.
1: 오, 나 이 안에 처음 봐. 오.
0: 이제 함께 네. 물류센터로 이동해서 오늘 배달할 생수를 1톤 트럭에 실어야 하거든요. 자, 당당이님들도 함께 출발하실까요?

0: 저희 이제 한 30분 달려왔거든요. 저희 그러면 이 생수를 여기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지게차로 예. 물을 실어주고.
0: 아, 지게차로?
1: 아, 그래서 지게차로 실어주고.
0: 그건 다행이네. 아,
1: 수작은 가끔 좀 있고.
0: 아, 수작은 있죠.
1: 수작은 좀 있고. 아. 이제 전표 작성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수다 딱 5분만 떨다가.
0: 아, 너무 좋다.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1: 아, 우리 다 동료들이니까.
0: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네요.
1: 오늘 하루에 으쌰으쌰 파이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0: 그렇게 또 하루 매일매일 또 서로 저 예, 건강한지 확인하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체크하고 이제 각자 또 일터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0: 그럼 저희도 이제 이거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 아, 그렇죠. 자, 이제 가게 문 엽니다.
0: 아, 네. 네. 어이, 가게 문 연다.
1: 네, 가게 문 엽니다.
0: 아,
1: 네.
0: 여기 이제 채워서 가는구나.
2: 네, 가게 문 열었습니다. 많은 물량은 다행히 지게차로 착착 트럭 안에 실었는데요. 탄산수, 300ml 작은 페트병 등 이 자잘한 건 손으로 직접 실어야 하고요. 무게 균형, 하차 순서 등을 고려해서 지게차로 실은 물량도 다시 위치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와드려봤거든요.
1: 이거 높게 쌓을 때를 대비해서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안 쓰는데 이게 높게 쌓을 때는.
0: 오.
1: 품목이 몇 가지 되다 보니까 여기 위에 다른 품목 올라가면 이거 꺼낼 때 못 꺼내니까.
0: 그렇지.
1: 개별적으로 이렇게.
0: 하나하나가 다 노하우야. 다. 아, 얘 또 나름 요령이 붙네. 예? 아, 요령이 붙는데. 예, 쉽지. 공복의 유산소였는데 공복의 근력 운동을 하는 느낌인데, 이거 지금. 예?
1: 암튼 더.
0: 이야.
1: 이게 저 3927. 4단 10가지를 쌓아도 될 것 같아. 머리 박았다, 머리 박았다. 그래서 교수할까요?
0: 아니, 아니, 이거까지만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내일 알아붙겠는데, 이거. 이게 요령 없이 덤비면, 그죠?
1: 예전에 조카 둘을 물량 많았을 때 이틀 데리고 다녔는데 애들 이틀 딱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막 못 일어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정서방 도대체 이래 애들 어떻게 시킬 거예요?
2: 저 이렇게 트럭 천장에 머리도 박았고요. 허리도 조금 아팠는데 아직 배달은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직접 고객님들께 배달하러 가봅니다.
1: 자, 선택한 상품을 배송 중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 일괄적으로 57명의 고객님한테 전부 다 오늘 배송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이제 가죠.
0: 제일 반가운 문자.
1: 그 항상 저희는 기다리는 받는 직업. 우리 갈증난 고객님을 위해서. 101동, 1102호. 오전 10시까지는 뭐, 땀 안 흘릴까. 요새 날씨가 아예 폭염이 좀 풀려가지고.
0: 예,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1: 한번 도전해볼래?
0: 네네. 어디로 가요?
1: 아, 예, 경사로 이렇게 주셔서.
0: 네네.
1: 아, 저 문 열어놓고 있을게요.
0: 네.
1: 속도가 너무 느린데.
0: 아, 느린 거예요? 쏟아질까봐 이게 요령이 없으니까. 근데 끌 차로 끌어도 이게 무겁네 확실히.
1: 무게중심이. 자, 어지간히 생각해 이제.
0: 네네네.
1: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0: 아, 예.
2: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숙련된 당당이님과 비교하면 너무 느렸나봐요. 그래도 저 때문에 평소보다 더 늦어지시면 안 되니까 계단도 열심히 오르면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0: 이야, 빌라 계단을 경험해보다니.
1: 야, 세상에 두 번을 더 올 걸 한 번에 끝났네.
0: 야, 이거 혼자 사시려고 진짜. 어지러워.
2: 10시까지는 땀 안 흘려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9시도 안 돼서.

0: 땀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당이님이 잘 도와주셔서 저도 점점 손에 익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씩 쉬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좁은 트럭 앞자리에 계속 같이 다니니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절로 친해졌어요. 재밌게 배달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1: 한 번 더?
2: 단판 승부죠?
3: 단판 승부.
2: 아, 단판 승부 한 번에 끝납니다.
1: 자, 이 500ml 투패 다시 한번 도전.
2: 예.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1: 있다. 수고 좀 해주세요.
2: 아니, 뭐 계속 가위만 내세요?
1: 아니, 제가 간다.
0: 첫째 판 제가 이겼었는데? 증거가 없네요. 우리 PD는 웃기만 하고, 제가 이긴 건 녹음도 안 하고 말이야. 아유, 그래요. 네, 제가 졌어요. 근데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재빨리 배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당이님과 웃고 땀 흘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대체 정남식 당당이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1: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여성시대 들으면서 우리 저보다도 더 애절한 사연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연들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성시대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이렇게 맞았기도 하고.
0: 약 30년 전 생수 배달을 시작하실 때부터 꾸준히 여성시대를 청취해주고 계신 우리 당당이님. 유독 생각나시는 하루가 있다는데요.
1: 아, 근데 그날은 진짜 문제죠. 일준호 선생님 아까 그 사진, 사연 다 읽어주는데 갑자기 눈물 나서 가장 먼저 철 썼다니까요.
0: 아, 4751님, 너무너무 그리운 울 여봉, 라니야. 이제 47살 당신 생일이네. 축하해줘야 할 날이지만, 아, 그대 하늘나라 보낸 지 61일째. 아, 제가 너무 신나게 읽었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6학년 딸내미 지원이, 4학년 아들 유찬이 두고 곧 떠날 거란 현실을 인정해야 했을 때 그대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아, 매일 저녁 휴대폰에 찍어둔 우리 여봉 사진을 보면서 난 아직도 그리움에 눈물만 흘린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 똥강아지들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라니, 우리 여봉을 만나 15년 세월 동안 행복했고 미치도록 사랑해. 그곳에서 잘 지내요. 하셨습니다.
4: 아유, 참.
0: 네, 이 방송이 약 2년 전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남식 당당히

0: 있는데요.
1: 경쾌하고 진짜 신나고 그런 음악인데 눈물 나는 노래가 아이브의 I Am.
2: 오,
1: 눈물 나는
2: 그래요? 어떤 가사 때문에 그럴까요?
1: 아내 임종 한 일주일 남겨놓고
2: 네.
1: 아내 아마 면회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전달 좀 해주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면회는 안 되지 물품은 간호사실에 전달하고 1층에 주차장에 내려와서 9층 불켜지는 병실을 보면서 이제 힘내려고 저는 항상 음악을 이렇게 경쾌한 음악을 일부러 들었는데 9층에 불켜지는 그 생과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니까 힘내려고 들었던 음악이 그 안 좋았던 그 상황하고 딱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 음악만 들으면 그때 그 심정 감정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어제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음악을 유튜브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의 공기 밤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지 그런 느낌 온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0: 그렇게 신나는 노래가 누군가에겐 슬픈 노래가 될 수 있다니. 인생이라는 게 노래라는 게 참 복잡하죠. 어찌 보면 이 노래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수 있는데 우리 배려심 깊은 정남식 당당이님,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다른 당당이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네요. 그 감사한 마음 받아 아이브의 I Am 마저 들어볼까요?

0: 저는 이런 일 겪고 나면 뭘 해도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 당당이님은 자신의 일을 이리도 책임감 있게 누구보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고요. 게다가 일일이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당당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이셨습니다.
1: 언제나 항상 긍정적이시고 남을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희생하는 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장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이신 분이에요. 일을 할 때도 언제나 항상 좀 급히 하는 것보다는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의 사장님이에요. 뭐 옆에서 봤을 때 많이 흐뭇하고 많이 동료를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사장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 저번에 나 창피하게 되면 아재 그 멘트 한다고.
1: 너무 썰렁하다.
2: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0: 그러게요. 아재 개그를 좀 많이 날리긴 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함께한 동료들의 증언만 들어도 우리 당당이님 어떤 분이신지 딱 감이 오시죠? 이제 어느덧 당당이님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점심이라도 함께하고 헤어지려고 보통 점심시간을 몇 분 잡냐고 여쭤보니 아우 글쎄 3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편히 다 드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또 저희가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자주 끼니를 해결하시는 편의점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3: 맛있게 드십시오.
4: 잘 먹겠습니다. 중간에 제대로 식사를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이렇게 편의점에서 드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이렇게 뭘 먹어도 일주일씩 오늘 도와주고 해서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나한테 충분한 영양분이 지금 쫙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 지금 형님의 마인드가. 이게 너무 훌륭한 마인드신 거 아니에요?
2: 훨씬인데.
0: 이렇게 배울 점 투성이인 우리 정남식 당당이님. 식사하시면서도 저에게 끝없는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당당이님들 사연에 좋은 전달자가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필요한 존재인 게 우리는 일정 동상 방송

0: 하는 거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즐거움도 받고 우리 일층은 동상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힘도 없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0: 울지 마 눈물 나 울면 눈물 나
2: 아니 근데 저 정말 다짐했어요 오늘 이렇게 형님 현장에서 뵙고 여성시대 덕분에 또 다른 분들 또 함께 그 미니에서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또 서로 힘내신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연 배달도 잘해야겠고 우리 당당히 한 분 한 분 정말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오전 내내 들었어 아니 나중에 다른 저기 상방 그거 말고 우리 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3: 상담
2: 이렇게 상담을 한번 좀 힘든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좀 이겨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상담해 주시면 좀 너무 와닿을 것 같은데
0: 우리가 성진스님께 예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제 본분이 있기 때문에
2: 아 정말 최고야 네. 우리 남시 형님 최고야 그쵸? 그건 좀 과했죠? 저보다 방송 감각 더 좋으신 우리 정남식 당당이님 오늘도 서울 양천구에서 생수 배달하면서 들으시려나요? 남식 형님 벌써 보고 싶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아침 미니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주고받는 정남식 당당이라고 합니다. 당당이 분들 덕분에 제가 많은 힘을 얻었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오늘 제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 오늘 김일중 씨 직접 만나고 싶은데.
0: 아, 만나기 전까지는 엄청 설레고, 과연 우리 일중 씨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혹시나 또 잘 못하고 이러면 어쩌나 부담감이 많이 갔거든요. 아침에 매일 목소리 들었던 동상이라 그런지,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딱 한 1분 봤더니 그거 많이 봐온 사람 그 친구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일중씨 이제 항상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여성시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있어. 이 신기한 경험 언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제가. 괜히 우리 일진동상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생수 계단 5층 오르고 하면서 고생을 안 했는지 오늘 또 가서 또 허리 아프다고 하지 않을지 살짝 걱정도 되고요. 우리 희은 누님, 그렇죠. 우리 당당이들이 우리 양희은 선생님 아프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꼭 건강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항상 우리 곁에서 같이 방송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이렇게 정남식 당당이님의 인사를 끝으로 여성시대 2025 여름특집 당당이와 일중이 그 여름날의 동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가슴에 깊이 남는 하루였고요. 남은 여름도 우리 정남식 당당이님을 비롯해서 여성시대 모든 당당이님들의 일상이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0: 갈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자나봐요.
4: 흑차타.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섹터 싱크볼 섹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섹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후와,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5: 한국 PD대상 수상자 특집방송 일중이와 당당히 그 여름날의 동행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정남식 형님 목소리도 또 들으니 좋네요.
6: 네. 그 여름날 새벽부터 함께했던 기억이 확 납니다. 오늘 끝곡으로 여성시대 50주년 기념곡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한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면서 일찍부터 올 여름이 걱정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달래주듯 도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많은 사람이 여름이 되면 더위와 싸워요. 그런데 여름이 덥지 않고 가을처럼 시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이 열매 맺고 맛있게 익을 수가 없어요. 여름은 더워야 해요. 따가운 햇볕, 뜨거운 고통과 시련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이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현미씨 11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경쟁자였던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제치고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주유소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이 5주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5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6원이었습니다. 서울이 전주보다 8.7원 오른 2,048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7원 오른 1,993.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1원 상승한 2,002.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회

2주에서 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종전협상 지속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17달러로 전장보다 2%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1.94달러로 2.98% 하락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스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이란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사 등입니다. 하이에는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해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묶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다음 주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 이익 보호를 위해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외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7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0: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형쾌 국민무역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달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달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스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5: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세 지역의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치열한 3파전. 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부산 북가?
6: 그렇게 볼 수 있죠.
5: 그래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6: 예. 일단 태도가 중요합니다.
5: 오늘 부쩍 시작부터 말씀을 조심하십니다.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6: 아, 예. 네.
5: 자,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7, 28일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부산 북구갑 거주하는 성인들에게 물었더니 하정우 30, 박민식 25, 한동훈 24%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인데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또 네.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 하정우 전 수석이 공식 등판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부산 북구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7: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 조사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실시된 거고 저희 당 후보도 지금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냥 이름으로 이제 한 거예요. 보면은 우열이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통계적으로는 이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5: 예.
7: 어쨌든 요 정도 딱 세 분이 아주 비슷하게 하정우 수석이 조금 더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 더 얻고 있구나. 요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라고 봅니다. 근데 이 조사가요 예. 특이한 게 이 설문이 8개였대요. 그 500명이 답했잖아요. 6번까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북갑을 물어본 건데 예. 7번, 8번에 부산시장 관련한 걸 또 물어봤대요.
5: 아.
7: 그래서 이제 모든 조사는
5: 예.
7: 응답을 모든 응답에 다 저 질문에 응답을 완료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설문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5: 아, 그래서 예. 이제 다른 설문 여론조사와 좀 튀는 결과일 수 있다 이게.
7: 튄다기보다는 이게 섞이니까
5: 그렇게 그
7: 500명이 답한 거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 500명의 성향이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8: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론조사 공부 좀 했는데
5: 예.
8: 이제 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하고 ARS가 가장 차이점 중에

0: 네, 특징이라고 따지면 전화 면접은 중간 무당층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가 있다.
1: 예.
0: 그리고 ARS 같은 경우 우리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질문의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소선거구 그러니까 부산 북갑과 관련해 가지고는 500에서 800이 가장 이상적인 샘플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마지막에 물어봤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결국에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0: 이 이후에도 몇 번의 선거 그 여론조사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봤던 것들이 각자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정우를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도 저는 결집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게 사자구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되거나 뭐 이영풍 기자가 됐거나 했을 때 한동훈 후보에게 그렇게 표가 많이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결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선거를 더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격차가 계속 비슷하게 가냐 아니면은 1, 2주 안에 결판이 나냐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저도 각 후보들 간에 이제 결집된 고정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하정우 수석이 아직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 예.
2: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 지금도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론조사는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 한동훈 네, 각자의 고정 지지층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오차범위 내로 비등비등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선거를 해보면 저는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를 뛰어봤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때 느낍니다.
1: 네.
2: 이 양당 구조라는 게 얼마나 센지 현실에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 간판이 없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든가 되게 편한 선택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성적인 선택이 아닌 이례적인 선택을 해야 무소속으로 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부산 북갑 선거의 핵심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례적인 선택 어떤 투표 행위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은 이 당이 더 한 석을 더 얻어야 된 이유를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선거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간다는 전제하에
2: 네.
1: 그냥 각 후보가 그냥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는 그런 그림을 봐야지 된다는 말씀이신
2: 그렇습니다.
1: 건데
2: 네.
1: 사실은 근데 이 부산 북갑을 바라보는 가장 큰 키워드는 단일화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박민식 전 의원과 이영훈 전 KBS 기자가 결국 경선을 치르고 아마 내일쯤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게 공천 면접에서 두 사람에게 단일화를 할 건지를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뭐 우려 사항이다.
3: 아니, 근데 그게 질문이 좀 묘한 게 단일화 협상을 잘 해낼 수 있는 것도 사실 후보의 역량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으로 단일화 잘 시킬 수 있는 것도.
1: 근데 그 뉘앙스는 아니었다.
3: 그게 아니잖아요.
1: 거잖아요.
3: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지금 당권파가 하고자 하는 바는 한동훈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 없어. 이것만 본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세라톤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향후 한 2주 정도 안에
1: 예.
3: 지금 지지율에서 최소 5에서 10% 정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상당히 선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1: 예.
3: 단일화가 안 돼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결국 이 선거의 관심사가 하정우의 경쟁력이 아니라 한동훈 대 박민식, 뭐 이영풍은 제가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 둘 중에 누가 이길까로 온 정신이 다 집중되는 순간 하정우는 소외되는 거예요. 화두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거든요. 존재감이 미약해질 수 있어서 2주 안에는 적어도 많이 올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뭐 논란도 최근에 있었지만 이 스킨십 할 때, 시장에서 스킨십 할 때, 그, 이제 사투리 샷 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아, 너무, 뭐랄까, 묽은 아메리카노 같아요. 서울말이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장갑에 그, 이제 악수하고 나서 손 비비고,

0: 또 다른 분 악수하고 손 약간 털고 요 장면에서도 저 같으면은 네. 예를 들면 아이고 어머니께 악수했는데 이게 또 뭐 무릎부터 아유 굳이 있어요 아 없나 아유 뭐 옷을 닦아보지 뭐 아들 저 뭐 낮에 멋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쫙 가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해도 완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그
1: 아직 몸이 좀 안 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네. 서울 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사투리가 묽어요. 갈수록 사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1: 지금 그 말씀하셨던 고스킨십에서 최강점을 보였던 게 바로 전재수 의원인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거기서는 만큼은 지금도 다른 후보들이 뭔가 비토를 하면 우리 재수는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하정우 후보가.
2: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수석의 3자 대결로 했을 때 30 나왔잖아요. 30? 근데 이 같은 7번, 8번 설문에 의한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은 48이 나왔어요. 물론 양자 대결이고 거기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전재수 의원이 국감에서 보여줬던 지지세를 하정우 수석이 별로 그렇게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3자 대결의 퍼센티지를 합쳐보면 79란 말이에요. 그럼 20 정도 되는 분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음 모름이니까. 그럼 이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정우 수석이 최소한 2주 동안에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에 밀착하는 정말 뭐 그 지역 출신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건지 AI와 이 지역 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는 건지 이걸 빨리 보여줘야 될 필요가 하정우 수석에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기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야당에서 이제 심판을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구도들이 있음에도 아직 이 개인기로는 안 될 것 같다.
3: 오히려 하정우 후보의 개인기가 리스크가 된 거예요. 하정우 리스크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 북갑선거가 너무 떠버렸잖아요. 여기에 민주당이 야심차게 하정우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떠버렸고 전재수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전재수 후와 하정우 후보의 어떤 행동이 어떤 영향력이 서로 결부돼 버렸어요. 링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리스크가 커지면 자칫 잘못하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타격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후보는 이미 출마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수룩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이후에 하정우 수석이 과연 잘 부산 북갑에 안착할 수 있느냐. 아까 강수현 변호사님은 사투리 사추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미 사추가했거든요.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나가기 전에 기자들이랑 만나는 영상을 보면 훨씬 서울말 써요.
1: 그리고 출마 선언할 때도
3: 서울말 굉장히 쓰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세게 쓰려고 했는데 이미 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어떨 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 밀어주라고 저 보낸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실언성 발언을 굉장히 문제적 발언이 사실
1: 알겠습니다.
3: 발언도 하고
1: 이 강성민
3: 리스크예요 리스크.
1: 님이 한번 이제 말씀을 실수하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그냥 마음껏 말씀을 해주세요.
4: 아니 네. 이제 그 하정우 수석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정우 리스크라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예. 사투리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도 지역 가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투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가 그 지역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 서울말 이렇게 잘 쓰잖아요. 광주 가면은 바로 나와요.
3: 이미 사추화가 상당히 된 상태예요.
0: 언제 서울말을 썼어?
4: 제가 전재수
2: 하세요?
4: 네?
2: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세요?
4: 네, 저희 고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서울말 많이 쓴다.
0: 형, 전화 네. 형이나 안 돼요.
4: 여튼 예. 하고 싶은 말은 전재수 그 후보보다 어떻게 하정우 후보가 바로 싱크로율 100%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전재수 후보가 그 구포시장 가서 절하고 구포시장 돌아다니면서 이 작별 인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야 이래서 그 북구갑에서는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으면 변호사보다 전재수한테 먼저 찾아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중요한 건 사투리를 더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재수 후보는 그 시장 있는 사람을 다 알더라고요. 어머니, 친구. 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과 어떤 유권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많이 하정우 후보에 좀 도와줘야 될 좀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고
2: 자기 선거 있는데요.
4: 근데 그걸 어떻게 어차피 거기도 같은 선거 구고 예, 그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0: 본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자리를 많이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그 장동혁 그 대표가 좀 박민식 후보에 대한 어떤 좀 그 믿음을 가져라. 왜냐? 뭐 다 이 각서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있는 그 불법 각서는 그 선거비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불법 말고는 네. 없어요. 다만 박민식의 욕망을 믿어라. 박민식 후보는 여기저기 또 떠돌다가 인제 북구 갑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라고 해도 이제 안 갑니다. 여기서 자리 잡아서 이번에는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까지 바라볼 거예요.
1: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2선을 지냈던 이력이 있고 연고도 있고 해서 밑바닥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 그래도 예전에 이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권 잇따라 출마했던 그런 또 이력이 있어서 이제 와서 또 호소하는 게 과연 뭐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지 뭐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앞으로 더 보여줄 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재선을 한 게 14년 전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전재수 후보한테 두 번 치고 세 번째 때는 서울로 와서 당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고를 강조하고 내가 잘 안 돼서 고향 다시 돌아왔다 해서 감성적 접근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 좋아요. 14년 전으로 간다고 해도 이분이 그 14년 전에 그럼 재선의원 지낼 때 4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북구갑에서 활동하면서 그 전 4년까지 합쳐서 8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북구갑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를 유권자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두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하정우 수석도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선거판이 대선주자급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뭐 여당에서 밀어주는 또 강력한 후보가 하나 있고 있을 때 박민식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연고에 의한 경쟁력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냐. 일반 총선이 아니고 재보궐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한동훈 하정우 이렇게 가잖아요. 구포시장 처음에 하정우 수석 왔을 때도 두 사람만 지금 잡히는 장면이 딱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이냐.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더 보여줄 게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0: 근데 그 구도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프레임인 것이고 이 조직의 정당이라는, 정당의 조직이라는 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출마자가 있고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 북구갑이라는 소선거에서 그게 역할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공중적 말고는 실질적인 지상전에서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박민식 후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각자의 세력이 결집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지지자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것이고 절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한동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직이 얼마만큼 발현되고 그 버틸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최소한도로 20% 이상은 버텨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 보수 단일화에 대한 여론을 보면 전재선 찬성이 39, 반대가 31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4%, 반대가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가면서 둘이가 합하면 무조건 보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구도가 보이면 이 여론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자로 그냥 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되더라도 서로의 지지층이 서로에 대한 반감이 커서 산술적인 더하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번 부산 북갑에 출마하기 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정당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풀어내는 것도 본인의 스스로의 숙제인 것이죠.
1: 근데 무조건 3자로 가라. 네,
0: 아니요. 근데 저는 윤희덕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1, 2주 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박민식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하게 간다면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단일화를 해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
1: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 박민식 후보일 수 있다.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턱도 없다 약간 이런.
0: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선거 네. 초반인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둘이 비둥비둥하게 가면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거.
1: 가능성 열어두고 있나요?
2: 이런 얘기는.

0: 당사자가 하거나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1: 자, 잘 아는 분이니까.
0: 혼수를 둬도 이렇게 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전제로 가정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는 보지만 지금 2단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니네 그냥 찢어져서 망해라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식의 제 말씀에는 제가 그렇게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화정우 수석 4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봅니다. 3자 구도에서 단일화를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짠다는 건 굉장히 그건 위험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60% 넘게 단일화를 원하지만 지금 당에서 보내는 후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괄호 열고 지더라도 단일화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고 있으니까 네가 단일화하면 제가 이기니까 제가 못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하면 안 돼. 이 얘기로 하는 말이에요. 당 지도부조차 한동훈 후보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 3m 거리 두고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1: 그러니까 뭐 저기 박민식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구도상 만약에 지지세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결집이 된다면 뭐 그런 카드도 있지 않겠냐. 어쨌든 단일화를 이루지 않겠냐.
2: 네,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 그 잘렸는데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민식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긴 다음에 민주당 후보하고 1대1 구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게 양보를 해주면 그 이후에 본선 그 박민식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져도 그건 박민식이 무능해서 진 거고 이기면 한동훈이 해줬기 때문에 진 거예요.
0: 가정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일 비 소식 때문에 오늘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충청권, 남부지역까지 밀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신갈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56km 구간 부산 쪽으로 밀리고요. 북대구 부근에서는 사고 나면서 정체, 또 경주 일대 또한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중부 3터널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40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와 북공주, 연무 나들목에서 각각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남해선 순천 쪽으로 밀립니다. 동창원에서 북창원, 칠원분기점, 또 진주분기점에서 사천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국갑 얘기로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국갑 요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평택 넘어갈까요?
2: 제가 아니면 하나만 네. 제가 국갑에서 많이 조용해가지고 크게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얘기와 이제 단일화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굉장히 스킨십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주민들과 형성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관계가 쉽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란 인간 관계라는 것의 특성상 옆에 사람 붙여주고 같이 따라다닌다 그게 그대로 물려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그거를 하정우 후보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성격상 있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초보로서의 어수룩한 모습들 이런 것이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단일화 논의는 글쎄 저는 어쨌든 후보가 지금은 셋이 설 것이고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자 자기 나름의 어떤 비전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 논의부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정치공학적이고 저는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저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에 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부산 북갑은 어차피 야권 단일화가 돼서 그게 한동훈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엔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거기 단일화 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결집해라. 두 번째는 여기 어차피 단일화 되니까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민심에 의한 쏠림 현상을 미리 막아놓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논의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삼자구도로 끝까지 갔을 경우에 민심에 의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걸 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단일화 될 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술책에 말려들 필요가 없고 저는 단일화 논의는 그래서 그냥 너무 시민들이 관심 없는 정치공학의 문제다. 근데 물론 여론사 돌려보면 단일화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국민 지지층은 예, 예, 예. 구도가 편해지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의미 부여를 하면 지금 말린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한동훈 후보와 또 가까운 관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어쨌든 청취자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평택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범 여권에서도 단일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인데 그렇죠? 조국 저격수라는 별명이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그리고 조국 대표 초반부터 신경전이 오가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도 단일화는 절대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3: 조국 혁신당이 갈수록 저는 실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일화 여부를 떠나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버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너무 감정적 간극이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무적으로 실책인 것이 조국 대표가 과거에 받은 판결의 내용 혹은 정경심 교수가 받았던 판결의 내용이 화두에 원래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쟁점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1: 오히려 사과문 써라 그것 때문에 소환됐다고 생각하세요?
3: 반성문 써라 그랬잖아요. 신장 수원이.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뭐 사모펀드 저게 뭐야? 왜냐하면 이쪽 진보 진영에서조차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한 장 때문에 4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졌었단 말이에요. 거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4: 그러네.
3: 근데 전혀 달라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기회에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사모펀드가 훨씬 큰 거였어요. 표창장 위주 이런 것보다 그 4년형을 선고받은 데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과거계에 스스로 밝혀지게 돼버렸고 쟁점화가 되니까 시끄러웠잖아요. 그랬더니 조국 혁신당이 여기다 더 맞불 놔버리는 게 뭐 김용남 전 의원 예전에 세월호 관련돼서 발언했던 것도 또 사과해라 뭐 이렇게 막 네거티브전으로 가버리거든요.
1: 예, 예.
3: 근데 이러면은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네거티브를 지금 자제하는 1등 전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진보 진영 내부의 그 갈등은 더 심화돼요. 그 과거에 본인 잘못에 대한 파면은 더 강해지고 예. 조국 대표에 예. 그렇게 갔을 때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2: 강성 변호사님의 말씀은 일단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전제가 달라요. 거기는 과거의 잘못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잘못이라고 저는 그게 100%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의 검사들의 잘못된 조작 기소 불법 기소 이런 문제가 사법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멸문지하의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했지만 본인이 이 어떤 기소와 재판 그 모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100% 납득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논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만약에 그걸

0: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적특위 같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거 민주당이 잘못 애초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씨는 조국 후보는 자기가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사법 피해자다. 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의 국조특위도 잘못된 사법 피해자다인 거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1: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그 메시지들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김영남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끝까지 조국 공격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뭐 지형을 봐서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약간 열려있는 그런 뭐 뉘앙스도 있고요. 김영남 후보의 뭐 스탠스는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의 의뢰로 지난달 25일에서 26일까지 무선 ARS 100%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가상대결을 했을 때 평택을 해 가상대결을 했을 때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조국 23.4, 김재현 9.4, 황교안 12%. 자 이게 5파전 상황에서 이 지역구 역시 이제 뚜렷하게 앞서가는 후보 없이 5차 범위 내에서도 매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2: 지금 보면은 이제 5분이 나와가지고 아마 6분이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서도 후보 낼 것 같긴 한데 일단 5분으로 보면 당대표가 3명에 전직의원이 2명이에요. 이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좀 네거티브하게 보고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3분이 거의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유지될 거냐 이걸 봐야 되고 이 여론조사만 또 이제 진실을 담은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참고치로 보는 건데 아마도 김용남 후보는 뭐 자체 조사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 그대로 가면 본인이 무난하게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1: 그래서 되게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2: 그렇죠.
1: 거죠.
2: 그러니까 예. 조국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뭐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조국 대표는 뭐라도 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로 왔는데 처음에 실수는 둘째 치고 본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본인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세게 해야 되니까 게다가 김용남 후보는 저희 당에 계시다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표를 본인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두 사람 간의 네거티브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많아 보이는 분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게 훨씬 더 셀 거고 김재현 후보조차 이제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이제 또 공격을 조국 대표에게 하는 아주 생경한 장면이 벌어질 것 같다.
1: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국 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왔는데 김용남 후보가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다음 날 출연 예정이었는데 당일에 갑자기 보류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 측은 다음 달로 일정을 바꾸자고 연락이 왔다 요 정도 이제 멘트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지지층 간의 신경전이 이유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3: 충분히 이제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나 저나 우호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원내에서도 또 민주당과 협력을 살 일이 많기 때문에 저 조국을 좀 원내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뭐 민주당하고 협력해서 잘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본인에게도 좋고 조국 혁신당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도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뭐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조국 혁신당 한번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반성문 쓰라 사과문 쓰라 이런 얘기 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조국 대표 매기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조국 대표한테 무슨 저도 한 몇 년 만에 어제 조국 대표

0: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이쯤 하고 예, 말씀하세요.
1: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조국혁신당에서도 개혁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통칭하는 사람들이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염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0: 자, 그러면 네. 평택의 이 단일화 셈법. 그럼 부산 북갑의 단일화 셈법, 아까 단일화 뭐 자꾸 전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화두기도 하니까요. 어떤 게 더 어렵나요? 어떤 게 더 쉬워요?
2: 사실 저는 쉽다고 보는 것은 차라리 평택이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3: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요?
2: 네, 저는 만약에 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 나눈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한다고 하면 진보 진영 세 명에서 단일화 하겠죠.
0: 아, 세 명이 다 같이?
2: 예, 아무래도 당연히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앞서 북갑도 말했지만 일단 초반전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확 치고 올라가거나 누군가가 쳐졌을 때 이제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셈법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후보들 간에는 그런 얘기 하지 쉽긴 않겠죠. 근데 저희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나 그리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 일단 평택은 예. 유희동, 황교안 두 분이 단일화 논의를 분명히 할 거예요, 먼저. 두 분 사이에 뭐 어떤 앙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도 단일화 열려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만약에 단일화 논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한다.
0: 보수에서 뭉친다.
4: 그러면 이제 김영남 후보랑 조국 대표 상황이 좀 뻘쭘해지겠죠. 막 서로 공격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고 예, 그때까지도 예. 김용남 후보가 하나 그냥 뭐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이 상황 인식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쪽이 해야 이제 한쪽도 할 테니까 먼저 시작은 제가 볼 때 보수 쪽에서 할 것 같고 뭐 북갑 얘기는 아까 많이 드렸습니다.
0: 알겠습니다. 북갑보다는 평택을이 단일화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기는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먼저 여야 대구시장 후보 확정 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보면요. 한국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무선 ARS로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성인들에게 실시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김부겸 42.6, 추경호 46.1%.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근데 이제 하루 간격으로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로 실시했던 조사를 보면 김부겸 44, 추경호 35, 그러니까 9%포인트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론 이제 단순 비교를 서로 다른 기관에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기관 거를 쭉 추이를 보는 게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건, 뭐 조사 방식이 ARS냐 전화 면접이냐, 이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걸까요?
1: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 매일신문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윤호개인 쪽 계열의 그 지지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개엄 직후나 개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조사를 제가 몇 개 기억을 해요. 특히 TK 지역만 한정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을 조사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것이 과표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한매 어제도 제가 뭐 고향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이 여론조사는 대부분 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화 왔을 때 여론조사를 답변한 사람이 얼마나 되니까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대부분 전화를 끊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가지고 항변을 보기에는 어렵고 네. 다만 김부겸 캠프에서도 처음부터 우리는 지고 있다. 20% 막 이렇게 앞서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에도 우린 지금 미세하게 지고 있고 추격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후보가 한 명으로 이제 좁혀지면서 지지율이 절절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거 다 예상했던 것이고 원래 열세였고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지금까지 선전해 왔고 역전을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기준도 그런 것 같습니다.
5: 여론조사가 의뢰기간이 어딘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긴 하잖아요. 예. 매일신문이 의뢰한 결과는 추경호 후보가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리고 MBC가 의뢰한 결과는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건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전화 받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어느 기관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호하는 매체 성향을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 두 후보가 상당히 접전량

0: 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진수 그 전 방통위원장의 그 공천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예. 대구 시장 선거가 이제 최악은 피했죠. 최악은 피했지만 보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 는 대구 시민들의 민심은 크게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경호 후보가 대구시 선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이제 나올 여론조사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이 매일신문 의뢰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그 의뢰를 할 때는 여론조사 보면 투표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지지정당이 누구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지정당을 먼저 물어보고 그냥 투표 의향을 물어보고 지지후보를 물어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2: 그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조금 순서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예상을 못했다면 좀 당황스럽겠지만
2: 그러니까 박빙일 가능성이 높다?
1: 네네. 저희가 최소 여론조사 결과보다 15%는 지고 있다라고 지금 김부겸 캠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의 결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2: 그 추경호 후보가 확정된 날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후보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대구 발전 위해서 진심 전력을 다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3: 아니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뒷말이 진심 전력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맞아요.
3: 정말 제 그러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2: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영보 현재 그 추경호 후보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도울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고요. 장노혁 지도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가하니까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떨어져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라는 그 프레임을 공고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영호 후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시 살려면 장동혁 지도부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대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 생각 하니 이 말씀을 저는 하는 것으로 보고 진심으로 김부겸 후보가 되기를 저는 원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 말 앞부분에 김부겸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공천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분노 표출인 거예요?
4: 분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여튼 그다지 부드럽지 않게 이 출마 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본인이 당선이 돼서 뭔가 더 할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게 좌절된 상태에서는 자 지방선거 끝나면 내가 당에서 이 당 변화하는데 혁신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됐어야 그나마 김부겸 막는 거였는데 나를 커탈락했다는 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데 나를 제외했으니까 그러면 추경호 후보 지면 김부겸 후보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경종을 울린 결과물을 가져올 테니 그것에 의해서 나는 당에 돌아가서 국민의힘 바뀌어야 된다 운동을 내가 중심 돼서 하겠다 그렇죠.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1: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 김부겸 후보 한번 써보고 이제 한번 써서 이제 회초리 들었으니까 다음 대구시장 선거 때는 나 주호영을 써주세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0: 이렇게 지지의 의사까지 갈 수는 아니고.
1: 비약하네.
0: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분이 당에서 이렇게 육성까지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안 가고요. 공천 그 파동에 따른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추경호 선대위와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 시민들과 굉장히 마음이 이제 싱크로가 되셔서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신 거라고 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하신 정치적 의도는 지방선거 이후에 네. 대구시장 결과 상관없이 당의 혁신의 깃발을 본인이 들겠다 하는 그런 선언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선거 이후 네. 내가 한다. 뭐 그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하겠다.
3: 자기가 들려면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없어져야 그게 자기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그런 맥락을 좀 이어볼 수 있는 네. 게 당에서 대구 경북에서 사람이 크는 것을 경계한다. 대구 경북은 당원 수가 가장 많아서 단결만 되면 당대표나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일치된다 말이에요. 예.
1: 근데 저 그것도 있어요. 자꾸 얼핏 딱

0: 크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니, 주호영 의원 엄청 다선하시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그럼 다 큰 거 아닙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얼마나 커야 되죠?
1: 아니, 거기는 국회의장 하신 분이 당대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라서.
0: 누가 당대표로 하려고 그래요?
1: 알고 있는 얘기인데.
0: 아니요,
1: 저 개인을 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아니야,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0: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주영 의원 같이, 어쨌든 잘못된 경선 과정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분 외에도 뭐 유영아 의원이라든가 최은석이라든가 네. 다른 분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시장 후보, 그 추경 후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2: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을 짧게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가 오늘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향자 대 추미애, 추미애 대 양향자 이 모습이 되고 거기에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제 등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
1: 일단 저희 당 공천은 그 야상 공관위에서 다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었던 부분만 다시 다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커탈라 시키려고 했던 커탈라 됐던 분도 다시 살아올라오고 결국 이제 양의장은 됐는데 조응천 의원의 존재감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2: 예.
1: 그럼 이제 이분이 왜 출마했냐를 봤을 때는 뭐 같이 합친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예. 그건 뭐 양당의 대표급 되는 분의 생각에 달려있겠죠.
2: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0: 예, 저는 그 경선 과정 보니까 양양자 후보하고 이성배 전 예. MBC 그 앵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산직, 너는 생산직 출신이고 나는 뭐 엘리트 출신이다 이런 거 관심 못 받아서 그렇지 평소 같았으면 좀 큰 비난 받았을 것 같다.
2: 그래서 이제 조응천 후보까지 누구를 봐야 되냐고요?
0: 저는 조응천 후보도 뭐.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선영성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원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독일 총리 발언 사흘 만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중 약 5천 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일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미 철수 명령을 내렸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료될 거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지 이틀 만입니다. 독일 미군 기지는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로 현재 약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결정 과정은 이란 전쟁을 비판한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군 철수가 독일을 넘어 다른 동맹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란 전쟁의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이란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칭다오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사 등입니다. 하이에는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해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묶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0: 입니다. 이란이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2차 종전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 도발을 멈춰야 외교적 해법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직접 밝힌 겁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한 뒤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지휘부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45분에 걸쳐 보고받았습니다. 새 작전에는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마련해 이란의 주요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병 요청을 거절한 유럽연합에는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 글을 올려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관세 인상 방침은 유럽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 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불만을 드러내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이기주의 경고 발언은 LG유플러스를 두고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LG유플러스 노조가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 지부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 요구는 6년 전부터 이어온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는 연대를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협 노조위원장은 노조 대화방에서 노조원이 노조 이기주의를 경고한 이 대통령 발언 기사를 공유하자 LG유플러스 이야기라며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특별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해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걸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사법 무력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따르며 모하마디는 이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교도소 의사는 모하마디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가능성이

0: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사형집행, 여성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는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부모에게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성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안산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명, 여성이 챙긴 금액은 8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연휴도 많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서 나들이나 여행을 할 수도 있죠. 나 홀로 여행은 이런 장점이 있답니다. 나 홀로 결정하기를 경험해본다.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사람을 찬찬히 자세히 보게 된다. 혼자 결정해가며 말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해보는 시간.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물끄러미 상상해보는 여행. 언젠가 꼭 떠나보고 싶죠?

0: 이젠 떠나가 볼까 김혜림의 노래로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을 열었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5월은 온 가족이 시끌벅적할 것 같지만 어린이 없이 장성한 자식만 있는 집도 뭐 많고 부모님이 다 떠나신 연령층은 어버이날을 챙길 일이 없기도 하고요. 날 좋은 5월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냥 훌쩍 나 홀로 여행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상상만 하다가 막상 진짜 시간이 나면 진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용기가 도저히 안 날까 싶기도 한데 아 혼자서 심심해서 싫은 쪽인지 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쪽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살라가는 가구 하이퍼스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른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

오늘은 손트라 차트 쇼. 우리 8452님께서 남양주에서 여고 동창생 만나러 순천 가는 기차입니다. 저녁에 친구들이랑 별 보려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 평소 그 다른 토요일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딘가로 달려가며 듣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 설렘과 기대 오늘 손트라 차트쇼에도 가득 담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차트를 쫙 만들었고요. 듣고 싶은 노래 오늘도 계속 받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안전벨트 잘 매셨나요? 이제 시동 겁니다. 손트라 차트쇼 출발! 먼저 20위입니다. 5245님께서 대학생활하느라 바쁜 딸, 오늘은 같이 김치 삼겹살 먹으며 손트라 듣고 있어요. 테디 목소리가 좋아서 아나운서 같아요. 사랑의 배터리 신청해요. 요새 이런 문자 오면 올수록 제가 더 발음과 이 톤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바쁜 따님도 그래도 사이사이에 틈내서 심심하면 손트라 들려주세요. 우리 5245님께서 신청해 주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가 22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 소개할게요. 5245님께서 시장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닭강정을 샀는데 오늘의 손님 200번째라고 해서 치킨무랑 소스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윙크의 얼쑤 신청합니다. 이런 행운이 괜히 이럴 때도 이런 거 받으면 뭐 치킨무가 됐든 소스 뭐 이렇게 아무리 서비스로 받아도 그냥 그 같은 소스여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오늘은 김수찬의 목소리로, 그리고 윙크의 얼쑤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철수 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손타라 차트쇼 다음은 18위입니다. 9307님께서 안친모 안양친구 모임 60대 회원들 건강하기 기원합니다. 신청곡 남진의 둥지. 참 손트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모임들 되게 많이 가지시는구나 라고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참 안 모이면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예, 이 우정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운동도 매일매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멀어지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친하다 해도 그래도 그냥 그 습관을 들여서 뭐 정기적으로 늘 만나는 게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도 친구들 연락 좀 해야 되겠습니다. 18위에 남진의 둥지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17위는 1750님께서 오늘도 아름다운 태진 씨 목소리 들으며 산행

잘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 화이팅. 신청곡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아, 아름다운 목소리라니. 아, 칭찬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많이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월요일 5월 4일에 우리 또 신유 씨가 손트라에 놀러 오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생방송 실시간으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듣고 올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어딜 가든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신갈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58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중부선은 정체가 좀 줄면서 진천터널 또 오창에서 남이분기점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발안 구간 사고 나면서 정체고 반대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 분기점 이후로도 군산까지 길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의 사고입니다.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소래터널에서 계양,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스포츠 라디오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0787님께서 신랑이 장모님 의자 만들어준다고 먼지 덮어쓰면서 애쓰는 모습이 미안하면서도 사랑스러워 마음이 녹아버리네요. 신청곡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그리고 5955님도 내 맘 몰라주는 신랑, 밤낮 도시락 싸주고 챙겨주는데 바다 가고 싶단 얘기해도 야구장만 가는 신랑, 밉지만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노래 들으며 그나마 살고 있네요. 꼭 틀어주세요. 노래 가사에 대리만족합니다. 아, 이런 순간순간에도 아무리 미워도 늘 녹아버리는 구석이 있겠죠. 예, 근데 참 그 바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아예 우리 이번 주에 가자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내가 야구장 같이 갈 테니까 도시락 싸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좀 아예 약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신랑분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꼭 얘기하시길 바라고. 16위 박지연의 녹아버려요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15위인데요. 0865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늘 손트라와 함께라면 장거리도 즐겁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업무차 천안에 갔다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신청곡은 아모르 파티로 피곤 날리려 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마 주말에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우리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한다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 좋은 노래와 함께요.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그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로 졸음 한번 깨워보시죠.

상쾌한 5월의 시작, 손테라 차트쇼와 달리시죠. 14위 소개할게요. 5277님께서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제주도살이 3일차. 오늘은 수학 오름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우리 발걸음에 BGM이 되어준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어찌나 맑고 청아한지 우리만 듣기 아까워 녹음했어요. 혜은이의 감수광 신청합니다. 어우, 이 문자로는 그 영상이나 이런 녹음물을 받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소리 늘 이렇게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저에게 보내주신 거 감동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그 제주도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우리 5277님 사연 생각날 것 같습니다. 14위 혜은이의 감수광. 다음은 13위네요. 5685님께서 아저씨 두 분과 함께 청소차 운전하며 쓰레기 수거하고 있어요. 말이 아저씨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예요. 70이 넘은 셋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되나요? 보릿고개. 70이 넘으시면 뭐 아직 아저씨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90대서 그때쯤 제가 할아버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너무 정정하시네요. 이렇게 다니실 수 있으면 늘 건강하시고요. 이 노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띄워드릴게요. 진성의 보릿고개. 오늘은 배아현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오후 진한 감성이 필요하다면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다음은 12위입니다. 2599님께서 오늘도 농장에서 상추 따고 가죽 따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소화제로 손트라 잘 듣고 있습니다. 태진아 노란 손수건 신청합니다. 손트라를 소화제라니 표현이 멋지시네요. 아니 근데 가죽 따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맨 처음에 보고 조금 무섭다 싶었거든요. 근데 가죽 나물이라는 게 있네요. 찾아봤는데 향도 아주 진하고 몸에도 아주 좋다는데 진짜 우리 여러분 덕분에 정말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다양한 나물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12위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이어서 11위는 1432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녔더니 감기가 덜컥 걸렸네요. 감기는 병원에 다니면 일주일, 그냥 있으면 7일 걸린다는데 얼른 낫게 태진님이 감기야 저리 가란 말이다 얘기해 주세요. 신청곡 저리 가. 진짜 감기야 저리 가. 이거 감기 걸리면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 별거 아닌데 그냥 코 훌쩍인데 무슨 병원이야, 그냥 집에 있는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진짜 그랬다가 요새 감기 오래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꼭 병원 가시고요. 일찌감치 치료 빨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그리고 아마 지금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 제 주변에도 많던데 다 그 감기 저리 가! 라는 의미로 남진의 저리가 오늘은 박민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릴게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리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4: 가족들 얼굴 하나 둘 떠오르는 노래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손타라 차트쇼 11호 넘어갈게요. 4086님께서 졸려요. 잠 깰 수 있는 박상철의 황진이 신청합니다요 얘기해 주셨는데, 아, 제가 그러면 이 노래 보내드리며 뭔가 이동 중이시다 그러면 까딱까딱 손가락 장단이라도 치면서 졸음 좀 쫓아내볼까요? 박상철의 황진이 보내드리고 잠시 후 미스테리 트롯으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0: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의 목격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신뉴스입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이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교도소 의사는 모하마디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사형집행, 여성복장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해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사법 무력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충북대 병원 등 인근 대학병원에 산모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문의

0: 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해 신고 약 3시간 반 만에 산모를 헬기로 부산 동아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부모에게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미천 잡으려 하는 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 성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안산 시흥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0.1mm 미만이고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알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테리 트롯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난대

5월의 주인공은 역시 어린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1922년 방정환 선생님과 소년운동단체들이 처음 지정한 어린이날은 5월 1일. 당연히 공휴일도 아니었죠. 날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어린이날을 5월로 한 건 5월의 새싹처럼 푸르게 돋아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린이 인권은커녕 작고 약한 존재로 무시만 받던 아이들. 오죽하면 첫 어린이날의 구호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였습니다.

거리가 매년 뜨거워졌고 1925년에 열린 세 번째 행사에선 전국에선 어린이 30만 명이 참가해 직접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 써 있는 호소는 삼포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이후 참가자를 더 늘리기 위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일요일로 바꿨더니 정말로 참가자와 행사가 더 풍부해졌고 그러자 일제는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도록 했다지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어린이날.

아이들이 놀 때 순례와 순서, 편을 정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게 가위바위보죠. 그런데 예전에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짱겜포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돌주먹이란 뜻의 도쿄 사투리가 짱깽이고, 여기다 괜히 뽕이나 뽀를 붙인 걸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사람. 그래서 짱겜포 대신 그보다 훨씬 기막힌 표현 가위바위보로 바꿔서 퍼뜨린 분이 바로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입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아까 들었던 어린이날 노래와 기러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동요의 대부분을 작사한 분이죠. 오늘은 꼭 기억해드릴 그 이름, 윤석중 선생님의 주옥 같은 동요 메들리로 마무리합니다.

0: 부리지 말자였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돌린 전단지에 겨우 바라는 게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라는 게 가슴이 좀 먹먹하죠.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란 우리 이름을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님이 짓고 보급하셨다는 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작사하신 어마어마한 히트 동요들, 오늘 들은 것 외에 떴다 떴다 비행기, 뭐 나무를 심자, 동네 한 바퀴, 옥수수 하모니카 등등등 못 틀어드린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 보내드린 거 들으면서 혹시 이 중에서 몇 개의 가사를 기억하실까요?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진짜 몰랐네요. 우리 중장년 청취자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 그 유명한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노랫말도 윤석중 선생님이 붙이셨답니다. 진짜 레전드죠?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유니베라.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오직 손태라 가족들의 취향으로 가득 채우는 손태라 차트쇼 이제 9위로 이어갑니다. 4908님께서 요즘 잔뜩 사서 과수원에 왔어요. 귤 나무 사이에 심으려고요. 신청곡 박서진 노래면 다 좋아요. 우리 1320님께서 주말 농장 주위로 연둣빛 푸른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손태라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는 내 마음을 흔들흔들, 라디오만 듣고 있어도 즐겁네요. 박서진의 눈물인가봐 신청합니다. 우리 4908님께서 그냥 박서진 노래면 다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우리 1320님께서 신청해 주신 건 어떨까요? 박서진의 눈물인가봐가 9위에 올랐어요. 귤나무 밑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제주도 여행하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5948님께서 제주 여행 중입니다. 산책하며 듣고 싶은 노래 에녹의 꽃 보러 갑시다 듣고 싶습니다. 아, 우리 에녹 형의 또 신곡이죠.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저랑 예

네, 별 보러 갑시다 불렀는데 그때 이후로 별 대신 꽃으로 바꿨나 봅니다. 네, 우리 이 두 곡 박서진의 눈물인가 봐 그리고 에녹의 꽃 보러 갑시다 듣고 올게요.

일하면서 들어도 좋고 쉬면서 들으면 더 좋은 손트라차트 쇼 7위로 이어갈게요. 7946님께서 아침에 화원에 가서 꽃 화분을 몇 개 사다 베란다에 놨는데 예쁜 꽃을 보고 있으니까 힐링되네요. 신청곡 장윤정의 꽃. 그렇죠. 이상하게 꽃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거. 7위에 장윤정의 꽃이 올랐습니다. 다음 6위는요, 7299님께서 지금 광주에서 부산으로 부모님 병문안 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따로 입원하셔서 두 군데를 들려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오래오래 사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홍삼 트리오의 기도입니다. 와, 근데 또 이렇게 따로 입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또 힘들고 외로우실까요? 우리 7299님이 그 곁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분 외에도 지금 부모님들 이제 뭐 입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분들에게 모두 힘내라고 홍삼 트리오의 기도 띄워드릴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지만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둔대분기점 1차로에 사고 처리하면서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살펴집니다. 창원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향휴게소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44km 구간 충청권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보는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청곡 보내실 곳 듣다가 아, 나 이 가수의 다른 노래도 좋아하는데 아, 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무료인데요. 저희가 잘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또 다음 주에 혹시 반영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5611님께서 남편과 점심 먹고 손트라 들으면서 일 시작합니다. 신청곡 주현미의 눈물의 브루스 듣고 싶어요. 아, 남편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 너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일까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예를 들면 눈물의 브루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딱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남편분한테 갑자기 딱 다가가서 우리 오랜만에 브루스나 칠까?

하면서 갑자기 딱 이렇게 또 춤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세탁 그 세탁방이든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잠깐 내려놓고 그 옆에서 계속 그 수증기 나오고 있고. 아, 그 너무 드라마예요. 아, 전 그런 것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주현미 눈물의 브루스 5위에 올랐네요. 일하면서 선트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8396님, 쉬지 못하고 계속 연장 근무하느라 너무 피곤하네요. 남자라는 이유로 신청합니다. 일하면서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 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제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주현미의 눈물의 브루스, 그리고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차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선타라 차트쇼. 오늘의 3위는요, 0999님께서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길 태안반도 해안길을 달리고 있는데 길가의 논과 밭에서 하얀 물안개가 올라옵니다. 바다도 예쁘고 물안개도 너무 예쁘네요. 성미경의 물안개 듣고 싶어요. 틀어주실 거죠? 저 이 물안개가 진짜 운치 있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거의 야외에서 어디 캠핑장에서 1박 2일 해서 새벽에 나와야지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3위 성미경의 물안개. 제가 물안개 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제작진분들이 갑자기 검색을 해서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진으로 볼 거면 어디 뭐 가지도 말고 집에만 있죠. 뭐 근데 가서 봐야죠. 가서. 그렇죠. 아,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곡 7822님께서 한낮에 더위가 이젠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끝나가는 봄이 아쉬워 신청해봅니다. 김정미의 봄 부탁드려요. 조금 아쉽죠. 아쉽지만 진짜 제대로 된 여름 오면 더 아쉬울 거예요. 지금 그나마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봄을 붙잡아 보시죠. 성미경의 물안개 그리고 김정미의 봄. 이 곡은 또 신중현 작곡집 LP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Factor 싱크볼 Factor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Factor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Factor 싱크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손타라 차트쇼로 달려봤습니다. 이제 1위 발표해야죠. 1위는 바로 환희가 부른 사랑은 생명의 꽃. 0806님께서 저희 부부는 6년째 시험관 시술 중이에요. 반복된 시술과 실패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아내를 보면 늘 안쓰럽고 미안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을 아내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인데 저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지길 응원해주세요. 환희가 리메이크한 사랑은 생명의 꽃 같이 듣고 싶어요. 이게 참 이렇게 아이

0: 사랑해.
1: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요즘 다들 어디가? 올봄은 영주지! 선비 감성,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야. 달빛 따라 걷는 선비 야행, 흥겨운 국악 페스티벌과 마당극,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선비 체험 한마당, 입고 놀고 찍고 즐기는 2026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 전통은 힙하게, 경험은 제대로. 선비,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영주 선비세상과 소수서원 선비촌 1원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4: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3: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2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최신은 없고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공천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과 관련해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침묵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 삶을 보살피라고 대통령 자리로 보냈더니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해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사법 무력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와 양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이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교도소 의사는 모하마디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사형집행, 여성복장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0: 이다가 지난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최고 80mm, 부산 남해안 최고 60mm 등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고 3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9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최수녀
1: 박경진의
0: 도시바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영진입니다.
0: 옷이 얇아지면서 슬슬 여기저기 살들이 신경쓰입니다. 자리에 앉잖아요. 뱃살이 까꿍합니다. 팔뚝에는 살이 또 살짝 올라왔죠. 팔을 들어올리는 게 또 쉽지도 않아요. 무거워서.
1: 저는 뭐 요즘 여기저기 너튜브에서 또 얼굴을 살짝씩 비추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 턱살이 둠투툼해졌어요. 살짝 오른 거 넘어서 좀 바짝 오른 거 인정합니다.
0: 저도요.
1: 댓글을 한번 봤더니 박영진 씨 얼굴에 벌써였나요? 이런 글들이 달려있네요.
2: 야, 웃기네요.
1: 예.
2: 박영진 씨 얼굴에 벌써였나요?
1: 벌에 쏘이진 않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두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0: 인터넷에서 누가 살 뺐다 그러면 꼭 눌러보게 되는데 네. 비법이라고는 하나같이 물을 많이 마시고 엘베 안 타고 계란을 오르고 저녁으로 고구마 반 개, 계란 두 개를 먹었고 네. 전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게 뭐 비법입니까? 우리가 말한 건 이게 아니고.
1: 네. 이게 참 보면은 예전에 수능 그 수석분들한테 물어보면
2: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1: 예, 다 알긴 알지만
2: 예,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1: 분명히 그 안에서 또 꿀팁이 필요하거든요.
2: 이랬습니다.
1: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이 민원는다나 약간 소외감 느껴요.
1: 그래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요란 떨면서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먹어서 빼려는 게 문제입니다. 콕콕콕콕.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은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밥 먹기 전에 또 뭔 가루를 먹어서 빼보려고 다 밥을 또 시작한 먹고 나서 또 뭔 이상 뭐 그런 가루들 있어요. 그 가루들
0: 우리가
1: 또
0: 좀
1: 먹어서
0: 약간 가루에 약한 것 같아요.
1: 또 빼보려고 하고. 예.
0: 공복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올리브 위에 레몬즙을 타서 먹고 밥 대신에 키토 김밥을 먹는데 문제는 그걸 두세 줄씩 먹으면서
1: 쭉쭉 들이키시죠.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어떻습니까? 먹는 낙이 제일 큰데.
0: 그렇지.
1: 아 이 먹는 거 이런 행복이라도 있어야 이 삶을 버틸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
1: 예?
0: 행복하자고 있는 거 다 먹자고 사는.
1: 예. 우리 또 박준영 씨 이걸 라디오 와가지고 초코빵에 초코로 만든 파이에
0: 그렇지.
1: 달달한 또 음료에
0: 그렇지.
1: 이런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0: 아우.
1: 이거 어떻게 줄입니까?
0: 그게 만약 없으면 슬쩍 물어봐요 잠깐. 남은 거 없니?
1: 진짜 그걸로 버팁니다. 그걸로 이 도시맛에 두 시간 동안 박준영 씨가 입에 또 이렇게 모터를 다시거든요.
0: 그래도 한 3개 정도까지는 안 먹어요. 왜냐면 열량이 너무 많으면 말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 정도만 먹겠습니다.
1: 예.
0: 자, 어쨌든 두 시간.
1: 어쨌든 뭐, 잠깐, 뭐, 먹는 거 살짝 두 시간 동안이라도 좀 잊어보면서.
0: 예, 그래요. 재미로 함께 해요. 네. 아, 5월 2일 토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김한선.
1: 이젠 잊기로 해요.

0: 박준영 박영일의 도시만세 김완선 이젠 잊기로 해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예 도시만세 잊지 말아주세요. 들어오시고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1: 이젠 잊어요. 네. 이젠 빼기로 해요.
0: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살짝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2: 그렇습니다.
0: 이런 데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2: 네.
0: 아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한 번씩 저는 사실 좀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한 번씩 보면서 약간 좀 두툼.

0: 막에 나온다.
1: 아, 좋다.
0: 약간 빵떡처럼 나온다. 아,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살을 좀 빼야 된다. 계속 이제 압박을 주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또 계절에 이 맛있는 냄새들이 밖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지.
0: 또 야장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0: 저희 영등포 시장 쪽에 오면요.
1: 아.
0: 거기에 또 하나의 성지가 생겼거든요.
1: 오.
0: 야,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삼겹살.
1: 아, 그런 거 팔아요?
0: 쫙 깔거든요. 요즘 MZ들이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1: 아유, 아. 먹을 게 많아서 그러네. 저는 이제 딱, 체중이 딱 보여주더라고. 103kg면은 그냥 봐줄만한데.
0: 아이고, 아이고.
1: 100kg다.
0: 예. 네.
1: 홀쭉합니다. 살 빠졌다고 달리.
0: 그 3 차이가.
1: 104kg다.
0: 아이고.
1: 그러면 벌써 턱에 이제 두턱 막.
0: 바로 오죠. 얼굴 쪽으로 바로 와요. 턱 쪽이고.
1: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그, 요즘 슬쩍 누구 좀 드릴까요? 이런 아, 지방 만약에 빼서 남한테 덕지덕지 붙일 수 있으면 요거 빼가지고 옥동자 이런 친구들 발 뒤꿈치에다 붙여주면 걔는 키 커서 좋고 나는 턱살 빠져서 좋고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저는.
0: 아, 턱살을 빼서 뒤꿈치로.
1: 뒤꿈치에다 넣어주면 걔는 지방 푹신푹신하고 키도 커서 좋고. 좋잖아요.
0: 부족한 사람한테 주고. 예. 상생을 하자.
1: 막 내가 더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고 지방 더 생기면 또 뛰어서 남 주고. 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예. 아. 아, 진짜 먹어서 남 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0: 아, 진짜.
1: 이런 기능이 활성화돼야 진짜 고등 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래도 먹은 만큼 또 많이 움직이시고,
1: 네네.
0: 에, 칼로리를 또 소모를 하면 되겠지요.
1: 그렇습니다.
0: 두심하세 들으시면서도요, 조금씩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어떤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어떤
3: 30년 전통
4: 100년 어떤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어떤
3: 1588-5678
5: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지점은
1: 문득 문득
0: 어쩌다 퍼뜩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1: 강훈의
0: 콩나드. 두시만세 자주 나올 것 같은 두만 스타일의 노래, 또 새롭게 알게 된 최신 노래, 어떤 노래에 푹 빠져 계신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1: 선곡이 되신 분들께는 헤어 토닉 쏴드리겠습니다.
0: 왠지 이 헤어 토닉 좀 네. 느낌이 뭐랄까 좀 청량할 것 같지 않아요?
1: 아, 시원할 것 같고. 내 모발이.
0: 아, 그건 진토닉이구나. 미안합니다.
1: 아, 취할 것 같다고?
0: 같은 토닉.

0: 아,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미안합니다. 네. 자, 9056님.
2: MBC 라디오 미니 앱으로 두만 들으면서 잘한다. 운동 중입니다.
1: 잘한다.
2: 그러니까.
1: 잘한다.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살 빼려고 자전거 한 시간씩 타는데요. 자전거 열심히 탄 만큼 밥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2: 그래서 그런가. 몸무게는 전혀 안 줄어요.
1: 늘 수도 있어요, 이게.
2: 그래도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자전거 타면서 두만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을 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직이 움직이시면 돼요.
1: 그 군대 가잖아요. 진짜 많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거든. 줄 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럼 밥을 산더미처럼 먹습니다.
2: 삼시세끼 꼭 주니까.
1: 그래서 나오면 굉장히 쪄서 나왔어요.
2: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 군대에서 거의 15kg, 20kg 찐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영양 상태가 좋다니까.
2: 난 그래서 저는
1: 그리고 그래서 또 심심하니까 또 먹을 것도 많아. 맛있잖아.
2: 어? 사실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 심각하게. 직업군을 해볼까?
1: 너 체질이다.
2: 난 맞는 것 같다. 밥도 입에 맞는 것 같고. 나 이런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 잘 맞는 것 같다.
1: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군대만 무슨 뭐 맛없다 그러지. 다 그 배부른 사람들에서 그, 말도 안 돼. 엄청 맛있잖아요.
2: 저는 병장 때까지 매일 먹었어요.
1: 알았지, 맛있어.
2: 병장 되면.
1: 먹을만 해요.
2: 수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햄버거는 잘 안 먹거든요. 저 두 개씩 먹었습니다.
1: 아하.
2: 맛있거든요. 예. 아, 야, 9056님. 많이 움직이시고. 지금도 자전거 타고 계실 건가요? 자전거 탄 풍경 노래. 예, 띄워드릴게요.
1: 그래요?
2: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올게요.

0: 자탕풍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가무의 콩나드 사연을 만나볼게요. 9608님께서요.
1: 34년 전 제주도 신혼부부 단체여행을 갔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우리 신랑이랑 젊은 연인들 노래를 불렀죠. 그게 정말 어제 일 같은데 이젠 벌써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양가 부모님도 보내드렸네요. 이제 신랑과 둘이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신혼여행의 추억이 담긴 노래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신청합니다.
0: 아, 또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 이 노래가 또 흘러나오면 당시로도 또 돌아가시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때 제주도 그때 풍경들 그렇지. 그때 음식들 그때 얼마나 청춘이었을까.
1: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좀 짧다고 생각되는 게 저도
0: 네.
1: 정말 너무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가 있어요.
0: 휙휙 지나가죠. 어? 네, 96년에 데뷔하셨는데
1: 아, 그러니까.
0: 벌써 이렇게 데뷔 30주년을 맞으셨고 박지훈 씨도.
1: 아 진짜 저는 진짜 지금 이제 시작인데.
0: 라디오 도시만사 지금 13년이신
1: 거 아니에요. 13년 지금 한 3개월쯤 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느끼는 건데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아요.
0: 아하.
1: 그러니까 뭔 이 소리냐?
0: 네.
1: 결국은 철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0: 저희 같은 직업은
1: 아니야. 내가 보니까
0: 안 들면 좋겠어.
1: 조금 이제 나중에 다 해봤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네. 어떤 길을.
0: 네.
1: 생각은 그때나 똑같다.
0: 근데 많은 두중이 분들과 또 많은 우리 제작진 분들이 박주영 씨 철 안 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1: 알고 있었습니까?
0: 말씀만 안 하는 것 뿐이지.
1: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트리오의 노래를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네. 민병호, 민경식, 정연택님이라는 분이 있네요. 네.
0: 젊은 연인들 듣고 올게요.

0: 맞추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고속도로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으로는 좋아졌지만 충청권으로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35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남청주와 대전터널에서도 부산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선에는 사고입니다. 하남 방향으로 증평 부근 1차로 추돌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천 휴게소 부근도 또 다른 사고인데요. 1, 2차로에 걸쳐서 중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정체 구간이 생기고 있고 또 고장차 여파까지 받습니다. 당진 분기점 부근 고장차 때문에 밀리고요. 이후로 서평택에서 발안 팔탄 분기점 매송과 일직 구간에 차량 모아졌습니다. 최수연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3: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부족등본,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0: 그때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노래
1: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0: 한국인이
1: 좋아하는
0: 노래
1: 탑20
2: 산장높이 올라가 대모서로 주는 눈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3: 이분은요, 음악에 관한 일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아주 중요한 뮤지션 프로젝트에 심사를 맡고 오셨는데요.
1: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음악 평론가 우리 임진모 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1: 인천에서 중요한 뮤지션 프로젝트 심사를 맡고 오셨는데 뭐 어떤 게 심사죠?
4: 인천 거기에서 이제 네. 사운드 플랜이라거나 페스티벌 여름 네. 록 페스티벌이 있는데 아하. 거기 출전하는 신인 밴드를 뽑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은 네. 세상에 일본의 저 썸머소닉에 출연하죠.
3: 아, 연차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아니 그럼 얼마나 그 밴드 연습하는 친구들은
4: 긴장했죠.
3: 긴장하고 또 네. 즐거울까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큰 대회 나가는 거잖아. 전국 네. 대회 우승하면 아. 세계 대회 나가는 거잖아.
1: 사실 이제 그런 분들 아하. 뭐 내년에도 뭐 계속 이어질 거면은 혹시 네. 출전을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리 두시마스를 들어서 우리 임지모 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3: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여기에 심사 기준에 또 반영.
3: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사위원을 알고 나는
4: 거는 네. 내년에. 제가 심사를
3: 할지 안 할지
4: 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3: 아 그래요?
4: 심사는 바꿔야죠.
3: 아
4: 심사는 바꿔요? 네 그럼요. 아.

0: 저 사실은 역시 어디 가서 보면 우리가 참 공정이라는 것 때문에 예. 이렇게 바꿔요.
1: 그래요?
0: 이제 공직기관에서 어떤 심사를 할 때도 그 한 번 거기 선택되면
1: 네.
0: 2년 동안은 거기랑 하기가 어렵습니다.
1: 아,
2: 그렇게 다
0: 네, 그렇게
1: 하고. 그럼 뭐 됐습니다, 네. 선생님. 아, 저, 자, 밴드분들 각자 알아서 하세요.
2: 저희 고객 좀 놓쳤네요. 아, 저희 고객 좀 놓쳤어요. 어? 예.
1: 그냥 뭐 빈말이라도 그래 봅시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안 되셨습니까? 그렇게 꼭 모든 걸 다 말했어야만 속이 후련했을까? 예.
0: 아, 근데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대사 잘할게요.
1: 영선이 형은 네. 나가 있어. 아, 고맙다.
2: 오늘 또 속이 좀 후련해지는 노래들 들고 왔는데요.
1: 예.
2: 자, 어떤 시간이죠.
0: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는 그야말로 어, 제목처럼 어, 그의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네. 20곡을 듣습니다. 7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97년이죠.
1: 97년 차트예요.
0: 네, 97년인데 이미 20위부터 11위까지는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1: 자,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갈 건데
0: 네.
1: 자, 지난 20위부터 11위까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2: 뭐, 노래가
0: 아주 어, 위대한 밴드의 네. 출연이죠.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아주 장대한 발라드였습니다.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
1: 19위.
0: 아, 이 노래 참 좋아요. 행복한 날을.
1: 아, 18위.
0: 네. 행복한 날은 사실 98년까지 인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 최고의 여가수죠. 엄정화. 대만의 장면.
1: 17위를 냈고.
0: 네. 김종서 아름다운 구소의 16위.
1: 아, 네. 아, 여기서부터 조금. 네. 아, 진짜 이 노래가 16위가만 그러니까, 했는가.
2: 네.
1: 아.
0: 이지훈의 왜 하늘은
1: 아.
0: 자자의 버스 안에서 14위도 와. 조금 그렇죠?
1: 정말 스테디셀러인데
2: 낮은 네. 느낌이 좀 있어요.
0: 여기서부터 아주 박준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버기의 맨발의 정신이 13위에 불과하냐.
1: 아.
0: 더 저기한 거 쿨의 운명 아, 왜 13위냐.
2: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네. 논란이에요.
0: 12위도 이 노래 탑10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1: 정말 아무 때나 내게 전화하실 거예요? 나야 하고 말을 해도 저는 진모쌤인지 몰라요.
2: 김경호 형님이 임진모쌤을 미워할 거예요.
0: 저기 저 준영씨 그렇게 저한테 혼내다가
1: 젊은 날의 도마
0: 청취자들한테 항의 받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2: 네, 뭐 인이 베겨가지고 네.
0: 그리고 이것도 정말 죄송했어요. 유피 뿌옇뿌옇 11위.
2: 아, 이렇게 해서 20위부터 네. 11위까지 들려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97년도 네. 약간 상위권으로 옵니다.
1: 자, 상위권 타이머신 타고 갑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속도 이렇게 구성하는 건 조금은 덜 뭐랄까 얘기되나 이해 진짜 인기 있었던 것들을 골랐는데요.
1: 예.
0: 10위는 언타이틀입니다.
1: 아~
0: 언타이틀은 날개를 빼놓고 98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탑10에서도 1위를 했죠.
2: 책임져로 데뷔를 해서
0: 책임져
2: 데뷔하자마자 또 뭐
0: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날개 와서 이제 인기 폭발이죠.
1: 야, 근데 네. 이 유건영 씨는
0: 네.
1: 지금도 참 큰 돈을 벌죠.
0: 싸이랑 같이 하죠. 네네.
2: 약간 제2의 듀스 같은 느낌.
1: 세계적인 어.
2: 네. 노래를 이제 유건영 씨가 웬만한 거 다 만들고
0: 예,
2: 춤은 또 같이 또 서정환 형님이 또 춤을
0: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팬이었구나.
2: 네. 저희 또 딱 세대니까.
0: 그렇죠. 아,
1: 형님이에요?
0: 네.
2: 어, 형님이에요.
1: 언요.
0: 언타이틀은요. 무엇보다 음반이 많이 나갔어요. 이때가 음반이 좋은 때고
2: 음반이 잘 나갈 때입니다.
0: 97년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2: 늘 우리 임진모 쌤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IMF가 오면서
0: 네.
2: 어른들의 주머니는 닫지만 이제 어린
0: 네.
2: 청소년들의 주머니에 조금씩은
0: 네.
2: 네.
0: 그리고 또 인기가 있는 게 H.O.T. 이제 재키 이런 아이돌이 폭발하면서 언타이틀 멤버들이 어렸잖아요.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2: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0: 그게 더 주목을 받았고 무대가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힘차면서도 귀여웠죠.
2: 학생들도 대변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1: 그때 사실은 또 되게 귀여웠어요.
0: 맞아요.
1: 지금 약간 책가방 같은 것도 메고 나와서
0: 맞아요.
1: 그랬어요.
0: 네. 언타일드 날개는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1년 셀러로 남아있습니다.
2: 이 유건영 형님이 강남스타일
1: 맞아요. 아니 근데 형님이에요?
2: 형님이에요?
1: 나보다 어린데.
0: 예. 그러니까 그 강남스타일 만들었고 또 작사 작곡 같이
1: 쓰인
0: 사이라.
1: 아, 양띠네. 어? 79년에 양띠야.
0: 아, 유건영 부러워요.
1: 아, 예. 자, 9위 갑니다. 9위. 네. 빨리 부러우면 빨리 넘어가. 9위.
0: 이 시대에 진짜
1: 아~
0: 최고죠, 최고. 박진영.
1: 네. 이제 최고의 딴따라.
2: 정점을 네. 거의 찍었던 노래.
0: 딴따라이고 그리고 큰 인물이죠. 그래서 단지 작사 작곡 노래만 퍼포먼스도 위대하지만
2: 아,
0: 무엇보다

0: 참 디스코 좋아하는
1: 훌륭한 프로듀서. 네.
2: 아, 이 노래가 이 개그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네. 개그 프로그램에 이 가발 네. 굉장히 큰 뽀글뽀글 가발을 네. 정말 많이 쓰고 뭘 했어요. 춤도 똑같이 맞아요. 춤도 엄청 흉내 많이 내고
0: 제목 때문에도 더 사랑받은 노래 그녀는 예뻤다인데요. 박진영의 뇌는 70년대, 80년대 음악으로 채워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등장했던 디스코, 그 다음에 80년대 그 수많은 마돈나 막 그 팝들 있죠. 에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잘한 세대이기 때문에
3: 딱 그 스타일.
0: 그걸 갖다 그대로 자기가 뭐 지우디다, 원더걸스다,
3: 복고가
0: 다 구현한.
3: 복고가 나오죠. 네.
2: 역시 이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형님입니다, 저한테 형님.
3: 예, 여기 약간 지금 코러스가 또 조규찬 형님.
0: 그렇습니다. 아. 네네. 아. 아주 곡이 잘 구성됐고 편곡이 뛰어났어요.
3: Move to cool, move to cool.
0: 박진영 입장에서는 아마 이 노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예.
3: 너무 좋아요.
2: 진짜 그녀는 큰 예뻤다. 인기였어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12와 9위예요.

0: 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삼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달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은 아이크리카이. 키가 크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다 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필수.
5: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12위와 9위를 만나고 왔고요. 8위 곡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6: 8위 는 이 인물은 역시 대단한 인물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H.O.T. 재키한테도 안 진 사람. 네, 임창정입니다.
7: 8위라고요?
6: 네, 8위.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랬던 거예요.
7: 와, 진짜
6: 이런 가수들이 있으니
7: 그때 또 다시
6: 순위를 어떻게 매겨요?
8: 네가 없는데도
7: 임창정 씨 요 3집.
6: 그리고 임창정이 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냐면 참 분명히 연기자한테 저렇게 노래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특히 살 정도의 노래마다 약간의 꽁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아마 그게 정점이 그때 또 다실 거예요.
7: 그렇죠. 박주현 씨 작사.
6: 맞습니다.
7: 김영성 형님. 그해 이 가사가 또 네. 대단한 가사 상인가
6: 보다. 작사상을 또 받았어요. 가요 대상 받았어요.
5: 네. 이 노래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임창정 형님 노래를 냈잖아요. 네. 이미 나의 결과 이제 다시 또
7: 역주행을 하나.
6: 그 다음에 뭐 널 닮은 나 해가지고 뭐 아주 히트곡을 쏟아내지요. 네. 임창정.
5: 네. 뭐
6: 결혼해줘. 아 결혼해줘도
5: 결혼해줘
6: 이해입니다.
5: 나와
6: 이 이해 나 이해 나.
7: 얼마나 그저 이때 임창정 씨 인기가 많았는지 임창정 씨 팬클럽이 아님에도 임창정 씨 팬클럽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6: 네.
7: 고맙습니다. 빠빠라기 여러분.
5: 야 오랜만에 듣네요.
7: 저 들어봤죠?
5: 오랜만에 들어요.
7: 아니 그 상 받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서 네. 와 팬클럽 이름을 말하다니 정말 부럽다.
5: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래는 노래 예능에서도 너무 웃음을 주고 영화에서도
6: 그래서 이때 기자들이 수식어를 쓸 때 만능 엔터테이너 일단 토탈 엔터테이너
7: 토탈 엔터
6: 그런 말을 썼죠.
7: 토탈? 근데
6: 다 잘했어. 영화에 나와서도 영화에서 거의 실제 연기하지 않아요?
7: 개그 연기
5: 대사 17대 1
6: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그런데 임창정이 말이에요. 작년에 데뷔 30주년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구성수도 많았고
7: 그러니까.
6: 네. 근데 공연으로 돌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7: 네, 좋았습니다.
6: 하여튼 30주년인데 그때 콘서트 이름 아세요?
7: 뭐
6: 촌스러운 콘서트였어요. 촌스러운 콘서트. 아유.
7: 근데 촌스러운 이름은 촌스러웠지만
6: 네네.
7: 정말 뭐 실력이나 다른 건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5: 지금도 네. 레전드죠.
6: 예. 네. 하여튼 뭐 파리. 저는 그 영화 피트 있잖아요. 정우성 나온 거.
7: 예.
6: 거기서 끝내주잖아요. 연기 진짜.
5: 이제 임팩트가 가요.
6: 연기 잘하죠.
7: 이 노래를 빨리 듣죠. 임창정이에요. 그때 또다시.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셰프.

0: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공천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침묵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 삶을 보살피라고 대통령 자리로 보냈더니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이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교도소 의사는 모하마디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인사인 모하마디는 사형집행과 여성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선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80mm, 부산 남해안에 최고 60mm 등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고 3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일하는 분들만 노동자로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권리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도시만세 임진모 쌤과 오늘 97년도 사랑받았던 노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8위 곡까지 만나고 왔고요. 7위 곡 갑니다.
1: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 인정할 거는 이제 완전히 이 라이벌전이 전개가 되면서 정말 아이돌이 그야말로 천하를 갖다 호령하는데요.
0: 예.
1: 그 주인공은 H.O.T. 또한 팀은 잭입니다.
2: 잭키스.
1: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둘이 라이벌 되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너 H.O.T.니 잭키니 이렇게 얘기했다.
0: 아니요.
1: 제가 어느 때 중학생들 만나게 돼요. 반장들만 만났어요. 근데 반장들이
2: 8명이 모였는데 5대 3이더만요.
1: 5대 3. H.O.T. 좀 많았는데, 아, 잭키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구나.
3: 하지만 잭키는 화이트 키스와 블랙 키스로 다니죠.
0: 또 이렇게 보면.
3: 3명으로 다니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이때부터가 어른들이 아이돌한테 슬슬 짜증내요. 왜냐? 너무 이 음악이.
0: 노래가 다.
1: H.O.T. 잭키 다 그냥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99년 때 G.O.D가 환영받은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이게 SM이라는 게 대성이잖아요. 보면은 한 명씩 늘어요. H.O.T. 5명이면 잭키 6명. 그리고 SS가 3명이면 핑클 4명.
1: 그 동방신기 때 SS501 똑같았어요.
3: 6명이네.
1: 플러스 원 전략이야. 이때 DSP의 전략이었죠.
0: 네.
1: 자, 잭키 어마어마했는데 잭키가 처음 봐봐요. 얼마나 의식했냐면 전사의 후예로 딱 나가니까 야, 이게 우리는 뭘까? 학원 별곡으로
0: 가야.
1: 그러다 갑자기 이제 노래가 이제 폼샘폼사가 나오죠.
0: 한 번
1: 사나이 가는 게. 근데 이때부터 어른들이 폼샘폼사가 뭐야 노래 제목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쉽대로 솔로 가는 거야 이게.
3: 근데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그 당시 그 DDR
1: 네.
3: 아니면 펌프
1: 맞습니다.
3: 뭐 여기서도 노래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대단했습니다.
1: 하여튼 뭐 많은 상을 받은 곡인데 7위는 잭스키스의 공동인데요. 먼저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펌생 펌사입니다.
3: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지금까지

0: 하늘 사이언스.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4: 한인제약. 한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폼생폼사 치료였다. 근데 공동이었다. 다른 공동 치료는 뭡니까?
4: 다른 공동 치료.
5: 그렇게 갑니까? 붙입니까? 설마? 설마 붙여요?
3: 설마?
4: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아. H.O.T. 행복입니다.
3: 아, 있었어. 야,
4: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H.O.T.가 이 곡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만큼 H.O.T. 대단했고, 이때 진짜 H.O.T. 판매량이 엄청났고요.
3: 예, 예.
4: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 정부로 돌아가죠.
3: 예.
4: 그러면서 H.O.T.께 이상하게 더 올라가요. 그래서 콘서트에 어른들도 딸의 선물을 위해서 티켓을 마련하는 게 이때 과제였다니까요.
5: 이때 아마 티켓을, 이런 콘서트 티켓을 은행에서 샀던 걸로 기억나요.
3: 은행에서 샀다고?
4: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 창구에서.
5: 은행 창구에서 콘서트 티켓을 창구로
3: 제가. 진짜 은행에서 팔았다고?
4: 은행에서. H.O.T.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노래가 이제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음료, 문구, 신발, 뭐, 의리,
5: 굿즈.
4: 굿즈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5: 풍선뿐만 아니라
3: 예. 그때 이수환 회장님이 원소스 멀티 유저를 굉장히 얘기 많이 했거든요.
5: 파생되는 어떤 상품.
3: 예, 그거 하나로 막 정말 그래서 끝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놀이동산이 끝이다.
4: 예.
3: 테마파크까지 하고 싶다. 그 말씀까지 한 걸 들었는데 제가.
4: 네, 대단합니다. 아. 프랑스 쪽의 유명한 캐롤인데 또 찬송가인 천사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살짝 후렴구를 빌려오죠.
5: 아, 그게 샘플링을 샘플링으로.
3: 이 노래요.
5: 자, 이렇게 공동 7위입니다. H.O.T.의 행복을
3: 들어보시죠. 볼게요.

0: 도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6위 곡도 만나볼게요.
1: 자, JT와 HOT 위의 노래가 어떤 걸까요? 네. 자, 양파입니다. 이때 진짜 어마어마한 등장인데 이때 양파 18이었나요?
2: 엄청난 신인입니다.
1: 예. 18이가 어린 친구인데 그때 가요타합당에서 5주 동안 우승해가지고 골든컵 받는다. 그때 최연소였어요.
2: 예, 예.
1: 근데 애송이의 사랑 이 노래하고 사실은 이제 이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안재욱의 Forever잖아요.
2: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가 그때 왜 기억이 나냐면, 네. 곁에 열풍을 일으킨 거예요, 곁에.
3: 곁에?
2: 곁에?
1: 왜냐면 이제 노래에, 네. 내 곁으로 돌아와줘. 아~ 내 곁에. 아~ 사실 옆에와 곁에는 달라요. 좀 뉘앙스가. 옆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옆이지만 곁에는 왠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묻어있는 거.
3: 사랑의 느낌.
1: 그래서 사랑은 항상 곁에를 뺄게. 아~ 내 곁에 있어줘.
2: 곁.
1: 그게 대표적인 노래가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안재욱의 Forever예요.
2: 5위까지 같이 설명하시죠. 5위가?
1: 바로 안재욱의 Forever인데요. 여기서 가사 주목해보세요. 곁에가 아주 그냥 지배합니다.
0: 가사에 이제 곁에가 좀 많이 들어가는 노래들입니다.
2: 이게 이제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
1: 그렇습니다.
2: 이 드라마 자체가 엄청난 반향을
1: 일으켰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서 오토바이 사달라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2: 이게 뭐 진짜 대단하죠. 안재욱 씨 인기가 있대.
0: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중국까지 쭉 뻗어나가면서 안재욱 씨 인기가.
1: 그래도 노래가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왠지 모르게 중국적 멜로디 흐름이에요.
0: 예, 감성이 조금 있고.
2: 지금도 중국 분들 노래방 가서 안재욱의 친구 많이 불러요.
0: 엄청
2: 불러요. 엄청 불러요.
1: 어이구 뭐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중국에서 케이팝 본주하죠. 그리고 양파는요.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완전히 이때 당시에 여고생들이 노래방에서 애송의 사랑으로 쓰러와요. 완전 쓰러요 진짜.
2: 예, 예.
0: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양파 누나가 이때 2회에 수능을 이제 보러 가는데.
2: 누나예요?
0: 네.
2: 아, 누나예요?
0: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마 아파서 수능을 못 봤어. 그래서 팬으로서 누나가 왜 수능을 못 봐서 어떡하지.
1: 이야 이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이건 진짜 그 당시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의 이야기네요.
0: 아, 그럼요. 예, 양파 누나는 좋아했죠.
2: 누나예요?
0: 누나예요. 안재욱 형이고 H.O.T. 형들.
2: 안재욱 형은 나한테도 형이에요.
0: H.O.T.
2: 이 형은 동엽이 형 친구인데 뭘. 예. 그래요?
1: 예. 그리고 우리 5위, 예. 6위요. 6위 양파의 애송의 사랑.
2: 5위 안재욱의 Forever 같이 들으시죠.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 정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데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많습니다. 총 35km 구간 밀리는데요. 망양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이천 휴게소 부근은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4: 이따 만나요.
3: 이건 아니겠군요. 진짜 재밌어요.
4: 아,
3: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네, 6위와 5위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1: 네네.
0: 자, 이제 탑5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2: 네, 사실은 그 13위, 12위 이렇게 들을 때 네. 이해할 수 없었는데.
0: 좀 아쉽다.
2: 점점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0: 네.
2: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1: 감사합니다.
2: 아, 이게 사실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는 20곡인데 그러면 20번 깨물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 저 진짜 그 UP에 뿌요뿌요 11위를 하는데 예.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0: 아, 예. 뿌잉뿌잉 했네요. 뿌잉뿌잉 하셨어요.
1: 자, 근데 4위
2: 자 4위 갑니다.
1: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2: 예.
1: 이해 아~ 이해 대박입니다.
2: 야하하.
1: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랩이 이렇게 대중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팀 진우와 션 바로 진우션입니다.
2: 예.
1: 근데 이 노래 대박은 뭐냐 엄정화가 만들어줘요.
2: 예.
1: 엄정화가 이때 최고가나 최고 예. 거기서 피처를 딱 시작 말해줘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0: 사실 이제 진우션의 노래는 이제 정통 힙합에 가까운 아주 센 그런 보다가 이런 이제
1: 야들야들한 걸로
0: 어, 약간 귀여운 노래 이렇게 불렀습니다.
1: 그래서 이게 또 방송사 3개 방송사 프로그램 다 유리했고요.
2: 야.
1: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라이브 할 때 이제 엄정화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2: 그런데 사실 그래서 거의 스케줄이 반강제로 같아진 것 같아요. 아니 엄정화 씨가 꽤 많이 하셨어요.
1: 해줬대요.
2: 네, 네. 그래서
0: 근데 이제 이 노래의 이제 이 노래 시대를 얘기해 주는 게 가사 중에 1999년 1999년 끝날까지 야 이렇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2: 여기서 퀴즈 준비돼 있어요. 깜짝 퀴즈부터요.
0: 네. 우리 진우션의 히트곡 말해줘. 우리 엄정화 누님이 피처링한 노래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가수분이 있습니다. 이분 땡땡땡 씨가 엄정화 씨에게 피처링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했던 가수이자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인 땡땡땡 이분 누구일까요?
2: 1번 서른도, 2번 이현도. 3번 경기도.
0: 두 분 다, 두 분 다 노래를 잘 만드시는 분들인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001번 짧은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분을 뽑아서 매운 쓰리김씨 보내드릴게요.
2: 자, 엄정화가 피처링한 진우션의 말해줘 듣고 오시죠.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오늘 97년도에 임진모 쌤과 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진우션 마레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이현도였습니다. 예. 저희 다섯 분 뽑아서 2시만세 홈페이지 선물방에 헷갈렸어요. 올려놓을게요.
1: 서른도 형님하고 헷갈렸어요. 네. 네. 네.
0: 자, 계속해서 그러면 3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1: 3위, 2위, 1위. 야.
2: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96년에 제일 셌던 팀은 그래도 DJ DOC와 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HOT와 이제 제키가 등장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경쟁 구도가 확대되죠. 야.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이 곡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0: 선거송.
2: 그렇습니다. DJ DOC의 DOC와 휴물인데, 아, 이 노래는 경쾌함. 예. 그 다음에 정말 DJ DOC의 대중성의 극치예요.
0: 아, 참
2: 근데 재밌고.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이회창과 맞붙었던 김대중 아니에요?
1: 예, 예.
2: 야, 선거송을 고를 때, 아무래도 김대중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젊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DJ 도나 DJ DOC예요.
1: DJ와 춤을.
2: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아니. DJ와 춤을 타이틀로 이걸 갖다 고르는데 젊은 층의 인정을 받는데 협격하게
1: 공세했습니다. 그런
2: 거예요.
1: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2: 네. 이 DOC와 춤은 그래서 더 역사에 남게 됐죠.
1: 자, 이 노래도 꿈이다. DJ DOC. 아.

0: DJ D.O.C. D.O.C.와 춤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이제 2위를 만나보겠습니다.
1: 아, 2위, 뭐 네.
2: IMF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여름 음악 정말 대단했어요.
0: 아, 근데
2: 이게 이제 다 꺾이게 되는데 거의 우리 한국 여름 음악의 결정판이 바로
1: 이 노래죠.
2: 이 노래죠.
1: 김성수의 노래요.
2: 그렇습니다. 해변의 여인. 어른들도 이 노래 좋아했어요. 왜? 혹시 나훈아의 해변의 네. 여인 아니야? 이거 리메이크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제목이 같아서 쏠렸던 그런 부분. 아,
1: 김성수의 목소리 나옵니다.
3: 시작이에요. 와! 여름이다!
2: 맞습니다.
1: 이러면 왠지 바닷가로 뛰어가고 싶어.
3: 아, 시원해. 그냥 뛰어가야 될 것 같아.
0: 그냥 뛰어가야죠.
2: 정말 히트곡이 많아요. 그리고 쿨 때문에 더 윤희상 작곡자 유명해지죠.
0: 예. 뭐 콤이 아니겠습니까?
1: 이 노래 진짜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0: 아주 시원한 노래 쿨 네. 해변의 여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2위까지 만나봤고 이제 1위만이 남겨져 있는데 네. 또 팝송 한 곡 듣고
1: 네. 그 사이에
2: 92년 97년 하반기에 네네. 음악도 음악이었지만 최고는 아마 영화였을 거예요.
0: 영화?
2: 바로 뭐냐면 엄청난 히트작이 하나 나와요. 네. 접속.
0: 근데 이 한석규 전도연. 예.
2: 접속이 대단한 게 뭐냐면 조용욱 씨가 음악 감독을 했는데 예. 집에서 찾아가서 정식으로 저작권을 지불하고 곡을 얻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완전 과거의 노래로 가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그다음에 더스티 스프링필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라본인데 사라본의 오젠트웰 바로 러버스 컨체르토인데 사실 이게 바하의 음악이에요. 이걸 갖다가 언제 히트시켰냐면 66년대 발표됐거든요. 아주 대박 히트곡은 아니에요. 근데 조용욱은 이걸 기억하고 싶어요. 이걸 30년 만에 이걸 우리나라 영화다 썼는데 솔직히 팝송도 음악도 최고가 접속 아니에요?
0: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영화들이 이런 OST들 OST에서 이제 그렇죠. 외국 팝송을 지금
2: 팝송을 쓰는 게 이제 뭐
0: 삽입을 하죠.
2: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 등서 전부 다 팝송 쓰는 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1: 그 노래 덕분에
2: 접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나는 노래 연인의 콘체르토 어 러버스 콘체르토 듣겠습니다. 사랑.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및 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

0: 7년을 마무리할 대망의 1위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두 곡의 영예를 가진 팀이 있다. 바로 H.O.T.죠.
2: 아, H.O.T.
1: H.O.T. 아까 행복이 공동
0: 7위.
1: 공동 7위였나요?
0: 예, 예.
1: 그런데 1위도 H.O.T.입니다.
2: 오!
1: 사실은, 97년에 나오자마자 환영을 받잖아요?
0: 예, 예.
1: 96년에.
0: 예, 예, 예.
1: 96년 환영 받는데, 캔디의 노래가 그 뒤로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97년 이 봄 시즌에,
0: 네, 네.
1: 여름, 겨울과 봄
0: 상반기까지
1: 바로 이 캔디가 되는 거예요.
0: 히트 오브 더 히트였죠.
1: 예. 예. NCT 드림이 이거 리메이크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상징적인 곡이 된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곡을 1위로 뽑았습니다.
2: 그래서 이 노래가 왜 96년에 안 나왔나 했더니 97년에
0: 나왔다가
1: 97년에 인기가 전체적으로 폭발하는데 이게 98까지 98 뭐 위아더 퓨처 열마초 막 쭉쭉 나오잖아요.
0: 정말 선생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97년도 1위로 캔디를 뽑아주셨습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H.O.T. 멤버들이 지금 두정한테 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두 곡은 나와줘요. 두 곡, 두 곡을
1: 재결합 공연하고 있죠.
0: 뭐 재결합해서 CF도 찍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뭐 사이 좋아졌는데.
2: 이 노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의자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많이 앉으세요. 땅바닥에 많이 앉으세요. 지금.
0: 이게 이제 문희준 씨 개인기 중에 하나였다는
2: 느낌이에요. 칼에서 쭉.
0: 예.
2: 아, 이 노래.
0: 어쨌든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디가 1위였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또 놀아주세요. 1등이
2: 고맙습니다.
0: 조심하세요.
2: 오라고!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4: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13: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4: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0: 여러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충북대병원 등 인근 대학병원에 산모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소문해 신고 약 3시간 반 만에 산모를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파업에 따른 손실보다 작다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일시금 성격의 요구안 등 노조의 굵직한 요구안을 100% 전면 수용하더라도 그 금액은 손실 금액보다 작다며 지금의 경영진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모레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미 국방부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예고대로라면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약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1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80mm, 부산 남해안 최고 60mm 등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고 3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19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4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그런 건 즉시 나를 깨워라.
7: 나폴레옹은 위급 상황은 당연히 즉시 보고를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은 답장을 참 늦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죠. 이유는 받은 편지를 일부러 늦게 도착한 지 3주 뒤에 열어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3주 정도면 이미 해결됐거나 거의 흐지부지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문자나 톡, DM 같은 걸 텐데 늦게 알거나 몰랐어도 됐겠다 싶은 게 꽤 많으니 나폴레옹이 참 영리했죠?
8: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2526
0: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조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아, 요즘은 지라시 문자로도 그 마라톤 준비하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1: 맞아요. 10km도 많이 하시고, 하프 마라톤은 가족 단위로도 참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근데 아마도 더 붐이 될 것 같은데요.
1: 왜요?
0: 왜냐면, 얼마 전에 열린 2026년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답니다.
1: 어이?
0: 케냐의 샤바스티안 샤웨라는 선수래요.
1: 마라톤이면 42.19km잖아요.
0: 예.
1: 보통 2시간 5분 10분 이렇게 되는데 얼마 만에 완주했길래 세계 신기록.
0: 와, 1시간 59분 30초.
1: 예?
0: 진짜 어이가 없다.
1: 진짜?
0: 잠깐만, 이게 종전 세계 신기록보다 65초 더 빠르대요.
1: 아, 2시간 안에는 인간이 못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0: 들어왔어요.
1: 우와.
0: 들어온 거예요.
1: 야.
0: 그리고 2시간 안에 들어온 선수가 또 있긴 있어요.
1: 네?
0: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라는 선수인데,
1: 네.
0: 이 선수 신기록은 1시간 59분 41초예요.
1: 아, 인류가 지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0: 이 정도면 축지법 아닌가?
1: 신체 구조가 우리랑 다른가?
0: 다르긴 다르지.
1: 예.
0: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예. 그 샤웨 선수를 훈련시킨 코치 말로는,
1: 네.
0: 강도 조절이 핵심이랍니다.
1: 강도 조절이라고 하시면
0: 지금 이것도 조절 못하는데 우리가.
1: 그러니까
0: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1: 어느 구간에선 빨리 뛰고 어느 구간에선 속도를 늦추고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단순히 이렇게 막 빨리만 뛰면은 심장도 못 견디고 또 부상의 위험도 커지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계속 완급을 조절하는 그 조절이 포인트래요.
1: 아, 한마디로 뛸 때도 효율성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이네요.
0: 그렇죠. 뭐든 그렇잖아요. 고속으로 쭉 달리면 나중엔 쓰러져요.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웃음도 완급 조절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제가 더 웃기죠. 완급 조절. 예.
0: 언제 뛸 거야?
1: 좀 기다려봐, 누나.
0: 야?
1: 10년 넘으면 또 웃기지 않겠어요?
0: 알았어. 예. 지금 예전보다 10년 전에 비해서 아주 멀뚱히 웃겨요.
1: 예, 다행입니다.
0: 기다려야지. 오래 살아야겠다. 예.
1: 그리고 또 주말이니까.
0: 아.
1: 평일에 열심히 뛴 우리들은요, 여러분. 네. 형님들. 예, 막걸리도 한 잔.
0: 누워!
1: 예, 맥주 한 잔. 딱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0: 기껏 마라톤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누워.
1: 네, 주말에 날 위해서 할 수 있죠.
0: 완급 조절이 포인트라잖아요.
1: 예.
0: 네, 그러니까 막 여보 왜 일어나 왜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완급 조절.
1: 낮잠 잘 거야, 늦잠 잘 거야 하세요.
0: 네. 자, SESN으로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예. 달리기.

0: 네, 5월 2일 토요일 꾸준히 들려드린 노래 SES의 달리기 듣고 오셨고요.
1: 윤상 씨는 알고 쓰진 않았겠죠?
0: 그렇죠. 이렇게 네. 효자가 될 줄 몰랐겠죠.
1: 그치. 멈춤보다는 달리기가 네. 더 많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0: 네. 네.
1: 제목도 잘 져야 될 것 같아.
0: 맞습니다.
1: 아, 그거 있잖아요. 러닝맨 계속 달리잖아요.
0: 그렇죠.
1: 유재석 씨한테 지방이 1g도 없는 이유가 사실 러닝맨도 큰 이유일 건데.
0: 거기 김정국 씨가 섭외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김정국 씨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에서 구정으로 이제 섭외가 들어온다. 근데 네. 계속 달려야 된다.
0: 술 끊어야죠.
1: 그치.
0: 그쵸.
1: 그치. 안 할 순 네. 없어.
0: 해야죠. 예.
1: 땡큐! 이러면서 에이. 이제 술을 끊어야 될 텐데. 그래서 관리를 엄청나게 하나 봐.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달리기는 사실 저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제 주변에 같이 달리던 분들 이제 하프에서, 네. 풀 준비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우와.
1: 매일 뛰어야 돼요.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맞아요. 매일 습관이 돼야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에이. 에이, 오늘은 함템포 마음을 좀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라시 라떼 101장. 이번 주에는 심현보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심현보 씨 3부에 함께 할게요.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촘촘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자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랩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봄이 여기 있습니다. 봄이 머무는 곳 MBC 라디오.
4: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0: 사전 예약 지레시 포킹 사연.
4: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고맙습니다. 땡큐 드리면서 제가 웃음을 얹어요. 감동을 채웁니다. 그리고 소개해요. 지라시 부킹 사연.
11: 여러분 진짜 이걸 못 보셔서 얼마나 럭키해요. 진짜 근무환경.
12: 정선희 씨는 저희가 적당히 괴롭혀드리잖아요. 예, 예. 안 읽으실 거예요.
11: 아 진짜?
12: 예, 예.
11: 와 신난다.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더 괴롭혀봐요.
4: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너라도 긴 거 하나 보내요.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산 게시판이 떡하니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하시면 돼요.
11: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예.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오늘은 너무 즐거운데 예. 내일 또 봐봐. 예. 내일 또 촉 터져가지고 저 무거운 머리를 계속 예. 밑에다 놓고 있겠지. 자 오늘 하여튼 즐길게요. 예. 문천식 씨 컨디션
4: 첫 번째 예약사야 누구죠?
11: 아 8703님이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왔죠? 아, 다음 주 어린날이잖아요.
11: 불안하다. 오늘 왜 이렇게 예. 텐션이 좋지?
4: 제가 그날 출근해서 못 놀아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주말에 실컷 놀고 놀이기구도 실컷 타고 어린이날 선물로 블럭 장난감도 사주려고요. 9살, 5살 두 아들과 알차게 놀고 가겠습니다.
11: 아하.
4: 얘들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놀아줄게.
11: 아니 아빠 마음이 너무 좋다. 왜냐면 이게 아 해야 돼, 아 이겨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놀아야지라는 야무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4: 8703님 대단합니다.
11: 그래 진짜 멋있다. 아빠의 마음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4: 네.
11: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린이날 문천식 씨가 피곤해 지친 모습을 이제는 못 보네요.
4: 그렇죠.
11: 예전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기진맥진이었잖아.
4: 다행히 지금 아들은 중학생이라 네. 어린이날 해당 사항 없고
11: 그쵸.
4: 둘째만 선물 사주려고 지금.
11: 근데 둘째는 막 이리저리 놀러 다니지 않았어요.
4: 예, 밖으로 가야 됩니다, 걔도.
11: 그치. 예. 다녀야 돼, 좋아하는.
4: 예, 가야죠.
11: 네. 나가야지.
4: 다음은 3638님 보내주셨어요.
13: 아, 안녕하세요. 주말엔 동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행사를 한대요. 다양한 체험도 있고, 공연도 한다네요. 아이들이랑 가려는데, 큰애, 자기는 이제 커서 막 눈치가 보인다는 거 있어?
14: 아, 엄마, 그런 데는 어린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가고 싶은데 중학생은 나만 있을까봐 걱정돼.
13: 야 괜찮아. 너 키 작았을 때 안 나.
14: 엄마.
13: 딸아 농담인 거 알지?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작아서 나이 구분이 안 되겠네요. 막 이래. 그럼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4: 예.
11: 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애들이요. 단계가 정체되다가 빡 크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1: 중2부터 중3까지 정말 안 크더라고요. 되게 걱정인데 중3 겨울방학 20cm 컸어요.
4: 특이하네요, 정선생님. 네,
11: 몸무게도 20kg.
4: 여자분들은 보통 6학년 중1 때 많이 커, 안
11: 크더라고요. 전 좀 더디 컸어요. 그래서 중1, 중2, 중3이 땅꼬마였는데 엄마 걱정 많이 하셨어요.
4: 진짜 다 계절이 다르네요.
11: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얘가 쑥 커 있을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11: 네.
4: 예.
11: 자, 우리 3638님이 신청하신 러블리게 놀러와 듣고 올게요.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네,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0: 자, 잔잔한 음악이네요. 먼저 7일 영호님 보내주셨어요.
2: 안녕하세요. 힘들어. 천식 오빠, 선희 언니 안녕하세요.
0: 네네네.
2: 제가요, 이번 주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힘들어. 주말에 쉬려고요.
0: 예.
2: 아무데도 안 가요. 휴대폰도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 놓을 건데. 휴대폰도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버튼이 안 눌러져.
0: 예?
2: 침대에 딱 붙어서 밀린 드라마 보고요. 밀린 지라시도 듣고요. 뒹굴뒹굴 할 건데. 선현이 컨텐츠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1: 라고. 이 정도면 이제 소멸가 깃대. 예, 이미 지금 다방전이 돼가지고.
0: 그래요? 추천드리자면, 일단 어제 사랑극장 재밌었고요. 그리고.
1: 저희 지라시. 요새 모자무사. 강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구교환 씨랑 고윤정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게 4회까지밖에 방송이 안 됐는데 이제 주말에는 한 5, 6 연달아 살 거예요.
0: 전 1회는 뭐야 했는데 빠져들어갖고 저는
1: 미치죠.
0: 구교환 씨 연기 신이야.
1: 여러분
0: 신.
1: 1회의 벽을 넘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1회 벽만 넘으시면 놀라운 진짜 감성적 그 번개를 맞으실 거예요.
0: 그리고 또 MBC 대작 있죠.
1: 21세기 대군 부인.
0: 네.
1: 이제 변유석 씨는 저는 뮤트 소음에 놓고도 정말 드라마 재밌게 봤어요.
0: 잘생겼더라.
1: 어쩜 이렇게 얼굴만 봐도 드라마가 그냥 기승전결이 다 있어?
0: 잘생겼어요.
1: 하여튼 뭐 작품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아이유 씨 연기도 좋고.
0: 즐겁게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들으세요.
1: 일단은 지라 씨를 먼저 우선으로
0: 그렇습니다.
1: 전합니다. 이번에는 0403님 사연입니다. 오이 따신데요.
3: 안녕하세요. 여기 충남이요. 오이 하우스에서 오이 따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에? 괜찮아요. 허리 아프고 삭신 쑤셔도 멀쩡하시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주말에도 일하는 우리 식구들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외쳐줘요.
1: 파이팅! 네. 이 농사는 저희가 농사 앞에서는요 까불까불 하다가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이렇게 조아리
0: 휴일 따로 없잖아요.
1: 진짜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린 어떤 그 재능과 또 성실함.
0: 그렇죠. 성실함으로.
1: 네, 그게 무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오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저도
0: 많이 사 먹겠습니다.
1: 생오이도 좋고 오이 무침도. 그거 알아요? 요새는 김밥 안에 밥 대신 오이.

0: 오이를 이렇게 통으로 넣어가지고 참치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하여튼 오이를 이용한 김밥 레시피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많이 사 먹겠습니다.
0: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3011님 보내주셨네요.
0: 선현오빠 천식언니
1: 선현오빠는 뭐예요?
0: 천식언니라고 하려다가 선현이 천식오빠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에 제가 꽂혔거든요. 치즈를 가득 넣거나 오이만 넣기도 여봐 오이를 또 넣잖아.
1: 그러네.
0: 진짜 많이 활용해요. 얼마 전에는 마트에 참외 나왔길래 참외 샌드위치도 만들었어요. 우훗. 주말에 라디오 틀어놓고 새로운 샌드위치 만들려고요. 샌드위치 만들면 소풍 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덩달아 기분이가 좋아지는 노래도 신청합니다.
1: 오,
0: 하셨어요. 어, 예. 참외 샌드위치 뭐지? 되게 궁금하다.
1: 맛있겠는데?
0: 속을 다 긁어내는 거겠지? 물르지 않게.
1: 그죠. 궁금해요.
0: 오. 근데 샌드위치 참외랑 오이랑 비슷한 거니까 여름엔 좀 시원한 느낌을 주겠다.
1: 네.
0: 샌드위치 좋죠. 재료만 손질해 놓으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한 두세 끼는 간편하게 네. 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자, 우리 3011님 신청하신 아이유의 노래 관객이 될게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1: 네.

0: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0: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주말인 오늘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높습니다. 지금도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데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 정도 많은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고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에서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전주 부근 사고 처리로 부근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정산의 문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0787님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4: 선희시천식 씨, 우리 부부는 어느덧 결혼 47년 차예요. 남편의 73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 적어요. 저희는 과수원 농사 짓는데 남편한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 항상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 잘 챙겨서 백년해로 합시다. 주말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생일 축하할 것 같은데 다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5: 우담바라가 여기 피었네.
3: 아니, 아버님은 해탈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농사 지으시면서 힘들다는 말씀 한번 안 하세요?
5: 문천식 씨가 제일 꺼리고 굉장히 거슬려.
3: 네, 제가 제일 부대 끼는 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멋진 분들.
5: 아니, 그리고 47년을 함께한 동반자 입에서 나온 증언이잖아, 이거는. 야. 이거는 한 치의 거짓도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5: 와, 멋있다. 진짜 와, 얼마나 좋으실까.
3: 진짜 멋있습니다.
5: 네. 근데 어쨌든 가족이 정말 화목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지금 모여서 다 듣고 계시겠죠?
3: 네.
5: 우리 아버님 얼마나 좋으세요? 네. 평생에 나만의 아군이 이렇게 아버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멋집니다. 네. 자, 부킹세요.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쇼 홈페이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기셔도 돼요.
4: 네, 0787님 신청하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 할게요.

0: 다시 주간 베스트
1: 기억나요 기억나
2: 똑똑한데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해드립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4월 23일 목요일에 소개됐죠.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병문안은 받고 싶고 퇴원은 해야겠고
3: 우리 사연자분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네,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어요.
3: 썸 타던 여성분이 병문안을 오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퇴원이 또 결정돼가지고
2: 그래서 이분이 꼼수를 부립니다.
3: 무리수를 너무 심하게 두셨죠.
2: 아, 그래도 재밌어요.
3: 재밌긴 해요 진짜. 네. 자 일단 사연 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선인호와 천식형.
3: 안녕하세요.
2: 때는 바이오로 제가 총각이었던 시절 아슬아슬하게 저와 썸을 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천식형 아시죠?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아 이건 너무 들이댄 거 아닌가 싶어서 썼다 지웠다를 한 세 번쯤 반복하게 된 그런 사이.
3: 그때가 제일 좋아요.
2: 네, 그런데 그 무렵 제가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왠지 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절호의 찬스 같았어요. 아 제가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 아 뭐 큰일은 아니고요.
5: 어머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문안을 가도 될까요?
2: 야호! 그 순간 저는 환자에서 남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라임 좋았어요. 아 라임 좋았어요.
3: 환자에서 남자로.
2: 체온은 정상인데 심박수는 응급상황 수준.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하게 문자를 보냈죠. 굳이 뭐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신다면 감사하죠.
5: 네 그럼 목요일쯤 갈게요.
2: 네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5: 네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시고요.
2: 그부터 저는 연기 연습을 시작한 거죠. 너무 아파 보여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너무 멀쩡해 보여도 병만은 어느 정도 맛이 안 나니까 적당히 야윈 표정으로 있다가 그녀를 보면 애써 힘을 내는 남자. 절묘하다. 그렇게 혼자 서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며칠 후 수요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요.
6: 아 오늘 퇴원하십시오.
2: 예? 왜요?
6: 예,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퇴원하십시오.
2: 아, 잠깐만 선생님.
6: 네?
2: 저 이틀만 아니 하루라도 저희 더 경과를 지켜보면 안 될까요?
6: 아, 그걸 댁에 가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0: 입니다. 예, 태어나십시오.
1: 아니 선생님. 아이 왜 이래?
2: 뭘 왜 이래? 공간에서니까 집에 가라 그러고 건데.
1: 의료적인 호전, 연애적인 악화였습니다.
0: 아하.
1: 그렇게 저는 수요일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힘도 별로 없으세요? 세면도구랑 충전기.
2: 짧았으니까요.
1: 네, 그리고 목요일에 희망 정도였는데. 아하. 아 이분 글을 잘 쓰시네.
2: 그러게.
1: 아, 근육이 뭐라고 말을 하지? 사실 저 오늘 퇴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3: 어머, 다행이에요. 제가 병문안 굳이 안 가도 되겠네요.
1: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 집에서 밤새 고민하다가 아주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 어?
1: 그래, 병실에 다시 가서 잠깐 누웠다가 병문안을 받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2: 아, 진짜.
1: 저는 다음날 썸녀가 오기로 한 1시간보다 무려 1시간 반이나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병실 1층까지 올라갔는데 아, 문제는 환자복.
2: 네. 그러니까
1: 환자복을 어디서 구하지?
2: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저는 마치 다른 병실에 병문안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층을 쭉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돌았는지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다 싶었을 때 하늘의 동아줄처럼 간호사실 근처에 이제 막 정리해서 집어넣으려는 듯한 하늘색 환자복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2: 아휴.
1: 그래 저거야, 그냥 딱 한 번만 입고 수고함에 넣으면 되는 거야. 잠깐이잖아, 잠깐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았지만 환자복 하나를 잽싸게 들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게 사이즈를 잘못 집어가지고요 단추가 터질 것 같고 복숭아뼈가 짤뚱하니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냥 환자처럼만 보이면 되는 거지. 저는 아픈 척을 하며 제가 원래 입원했던 병실로 향했죠. 딱 한 시간만 환자인 척 누워있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불쌍, 어제 제가 누웠던 침대 다른 환자가 누워있더군요.
2: 어떡할 거냐고.
1: 병실 회전율 되게 빠르네.
2: 윷놀이냐고, 두둥 업을 거냐고.
1: 아, 그러니까 저는 다시 병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빈 병실 없나 싶었어요. 다행히 오 나이스, 옆에 네. 침대 하나 비어있었어요. 저는 그 침대 아주 자연스럽게 일단 누웠습니다. 그리고 썸녀가 오기로 한 시간을 5분 단위로 확인하면서 계속 이불을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3: 이 병실 맞는 것 같은데.
1: 오씨, 그녀다.
2: 오씨, 오씨, 뭐야? 아프다니.
1: 썸이잖아 지금. 그녀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에는 걱정 반 미소 반인 표정으로 제 앞에 섰어요.
3: 많이 아프셨죠?
1: 그래, 내가 이 말 한마디 드리려고 이 많은 불법을 자행했구나. 오셨어요.
3: 어떡해.
1: 괜찮아요. 많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3: 걱정했어요. 다 나으시면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1: 그녀는 저에게 물도 막 따라주고 담요도 슬쩍 만져보면서 저와 한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그녀와 결혼식 축가가 울려 퍼졌죠. 아, 주례사 선생님 앞에 서 있는 그 제 모습과 저 멀리 걸어들어오는 순백의 그녀.
2: 저기요.
1: 네, 제 눈앞엔 그녀 대신 간호사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3: 예? 이 병실 입원 환자 맞으세요?
1: 예?
3: 입원 환자 아니시죠?
1: 아니요, 그게...
3: 그 환자복 어디서 났어요?
1: 잠깐만요. 이거 지급받은...
3: 누구한테서 지급받으셨을까요?
1: 그 간호사님...
3: 어떤 간호사실까요?
1: 예?
3: 나와서 그 간호사 찾아주실까요?
1: 아니요, 그게... 예.
3: 자, 여기 이 목 뒤 기세 붙은 표시
1: 예?
3: 이거 보이세요?
1: 이
3: 간호사실 비품이거든요.
1: 아, 이거?
3: 이거 아무나 못 가져가실게요.
1: 아니요, 이게 그...
3: 어떻게 여기 병실에 누워 계신 걸까요?
1: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끝이고 거짓말하면 더 끝인 상황. 그 짧은 순간 저는 둘러댈 수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입원 연장이다, 아니면 뭐 추가 검사다, 외래 대기다, 이런 어떤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2: 사자성어야 그게.
1: 가만히 있어봐요 정선현 씨. 뭐 재입원? 뭐라고 둘러대지? 병원 체험? 아니야. 그러나 제 입에서 고민 후에 나온 말은 고작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게 어제 잠깐 퇴원을 했다가.
3: 잠깐만 정희 씨, 퇴원을 잠깐 해요?
1: 제 말에 나의 썸녀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고 간호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 나가세요.
1: 나가. 그 한마디로 제 연애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나의 그녀와 굉장히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3: 아픈 거 걱정돼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평생 못 믿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
3: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1: 아니요, 그, 예, 저... 그렇게 저는

0: 했는데 끝났습니다. 간호사님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1: 기타정리 다시 해야 되니까 얼른 날고 오시고요. 예. 간호사실 앞에 대기하세요.
0: 대기를 하라고요?
1: 환자부 경위서 쓰셔야 돼요.
0: 경위서를 써요?
1: 예, 기다리세요.
0: 예예예. 예. 지금도 가끔 그 병원 앞을 지나가면 생각합니다. 아, 그때 내가 사랑에 미쳤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사랑에 미쳤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그냥 미칠 것 같습니다.
1: 음식 버려!
0: 지금 가게.
1: 나가는 게 박스 들고 나가!
0: 알았어. 천식아, 다녀와요. 제가 감정이입을 많이 했네요.
2: 그 문천식 씨가 특화된 몇몇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할아버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화지거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산됐을 때 느끼는 절박함과 그 뚜껑 열림. 이쪽으로는 네. 진짜 감정 그 표현이 이병헌 씨도 사실은 조금 버퍼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쪽은 최고. 왜냐면 이병헌 씨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허찌걸려다가 이렇게 무산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0: 이 남들은 그렇게 절박한 일이 없어요.
2: 없지. 네. 네. 지금 막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0: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그 허망함.
2: 오늘 키워든 그거였어요.
0: 6072님이 가끔 문자로 뒷이야기 궁금해서 차에서 못 내린 사연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서 했는데 제가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왔다는 거야 뭐야? 하셨는데.
2: 왔어요. 네. 왔는데 하여튼 엄청나요. 하여튼 다시 듣기 꼭 한번 해보시면 네. 아실 겁니다. 7910님 사랑에 미치면 어리석어지기 마련이죠.
0: 맞아요.
2: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안 하던 말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죠.
2: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깨우치질 못해요.
0: 그러니까요.
2: 7903님. 평소에 깡이 없어서 내기도 안 하는 저로서는 정말 신기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열정 대단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사랑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직관하고 싶네요.
0: 돌죠. 네. 자세가 돌아요. 180도 돌아서 자세가.
2: 네.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뒤를 보고 걸어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0: 맞습니다.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2: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0: 사연자가 입원했을 때 썸 타던 여성분이 이것을 오기로 약속하자 사랑에 눈먼 사연자가 무리수를 뒀죠. 아픈 사람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집들이, 2번 병문안, 3번 결혼식.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네. 저희 이지의 노래 응급실 힌트송으로 듣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서먼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8: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7: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 TBX.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5: 열혈강호 온라인.
16: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5: 열혈강호 온라인.
16: 열혈강호 온라인.
18: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9: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8: 아하.
2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우리 국토 변화를 관측하는 두 번째 국토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내일 오후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우리 시간 내일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지난 2021년 3월에 발사된 첫 번째 국토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와 함께 국토 관측, 재난 대응, 건설공사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이 5주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6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보다 8.7원 상승한 2,048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7원 오른 1,993.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1원 상승한 2,00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렬에게 피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어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1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상에서 청담, 청담 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선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안산 상륙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안산 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에 최고 80mm, 부산 남해안 최고 60mm 등입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6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그런 건 즉시 나를 깨워라. 나폴레옹은 위급 상황은 당연히 즉시 보고를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은 답장을 참 늦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죠. 이유는 받은 편지를 일부러 늦게 도착한 지 3주 뒤에 열어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3주 정도면 이미 해결됐거나 거의 흐지부지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문자나 톡, DM 같은 걸 텐데 늦게 알거나 몰랐어도 됐겠다 싶은 게 꽤 많으니 나폴레옹이 참 영리했죠?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조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그간 여의도를 맴돌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건데요. 장동혁 대표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조차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지지자들과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조경태 의원이 고성 충돌한 건데요. 장동혁 대표, 개소식 행사 이후 현장 방문 등의 외부 일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의 양양자 후보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격돌하는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호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1: 열혈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자축 안에 당신에게 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자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환자와 상담할 때 늘 개와 함께였습니다. 개가 환자의 긴장을 푸는데 유용했어야죠. 개가 조용히 환자 곁에 앉으면 사람들은 편안해져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죠. 프로이트보다 개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알았던 겁니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마음은 절로 열린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0: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장경택 대표 얘기부터 할까요? 그간 여의도만 맴돌던 장 대표가 오늘 부산시장 박현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습니다. 장경택 대표가 개소식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참석 배경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거 박형준 후보가 초대한 건지 그리고 앞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참석했던 서울시장 필승결의 대회엔 장경택 대표가 초대 못 받았다라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1: 질문이 많아서 하나하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와 부산시의 유권자 지형, 유권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좀 다를 거예요. 서울시가 보수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산시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정서는 보수 정도만 놓고 보면 부산시가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서울시당 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이 맡고 있는데 서울시당이 주최를 한 거니까 배현진 의원이 초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후보자인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초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초청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도 암묵적으로 뭐 장경택 대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 안 한 것을 용인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는 장경택 대표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두고 조금 논의가 있었다 그래요. 뭐 부르는 게 좋다 안 부르는 게 좋다 그래도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나중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것이고
0: 초청을 받아서 간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의 지금 여론 지형만 놓고 보면 낮은 투표율 등을 고려할 때 강성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가면 우리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투표장에 이끌기 위해서는 장경택 대표도 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결론이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그런데 공식적으로 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 오는 거였다라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말도 했어요.
1: 아니 근데 그게 당 지도부라면은 장동혁 대표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건 네. 그냥 뭐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주십시오.
0: 성친 부대도 어떻게 보십니까?
2: 정치적 레토리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유권자 지형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부산 선거에 뭐 그 윤호계인에 동조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중도층도 있고 중도표 없이 부산시장 될 수 없으니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좀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필승 결의 대회는 장동혁 대표가 못 갔는데 네. 그 다음 날 하루 차이였나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희 집 근처에 그 홍제천이라고 있는데 홍제천의 그 폭포에 거기 와가지고 청년 정책 그러면서 청년 정책 발표하면서 오세훈 후보 측면 지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계속 뭔가 현장 행보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대구 추경호 후보 캠프 또 이 선대 발표식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오늘이랑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조경태 의원이 면박을 줬지만 현장에서 아마 대구에서는 현장에서 면박 줄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좀 이른바 에너지를 좀 얻고 나 좀 돌아다녀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현장 행보를 조금씩 좀 늘려가는 게 내일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0: 장도엽 대표가 개소식 축사로 박형준 후보 개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출정식이라 생각한다. 뭉치자 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후보를 띄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광재 대변인께 말씀 좀 들어보죠.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식에 오는 사람들의 성향까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소식에 누가 옵니까? 국민의힘 당원, 적극적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봐야 돼요. 물론 박형준 후보 거기 오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 100% 박형준 후보 찍을 겁니다. 그럴 정도의 열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개소식에 오지 않죠. 그분들 중심으로 이런 당의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보고 당에는 강성 지지자도 있고 연성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네. 높아야 55%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을 누가 더 투표장으로 데리고 올 것이냐 여기에 승부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장경택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누차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투표를 났다

0: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투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오늘 한 이야기들도 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른바 집토끼만 챙기면 된다. 뭐 약간 이런 말씀이었다는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린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하느냐. 범죄자들을 심판한 지방선거 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신부대 설득력이 있나요?
2: 윤석열 같은 내란범을 보유한 정당이기 때문에 좀 움츠러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당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받은 사람들을 선거 나가라고 대거 사면해줘서 2년 전 총선 때 5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5명, 300명 후보 중에 5명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시켜줘서 내보냈던 겁니다. 충남 사천의 서천호 후보 결국 당선됐죠. 비례대표 김장겸 후보 결국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후보 뭐 남양주의 조강원 후보나 이런 분들은 낙선됐습니다만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줘서 출마시켰던 이 정부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요 얘기하는 연설할 때 그 전당대회 때 그 약간 히틀러 같은 연설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현장 반응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던데 본인은 약간 부릉부릉 하는 것 같아요. 아, 나의 연설 실력을 전국을 돌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서 못했는데 여기 처음으로 초대받으니까 이제 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언이 세지고 할 때 과연 본인이 이 본인을 부르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는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 후보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개소식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오르니까 일부 당원들이 고성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간 이제 조경태 의원이 좀 당에 쓴소리를 좀 많이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장종혁 대표를 연호하는 당원들에게 집에 가시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검재 대변인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오늘 연출된 게 네.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송치훈 대변인 윤석열이라는 내란범을 보유한 정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습니다. 사실상 출당에 가까운 탈당 조치였다. 그리고 107명의 모든 의원들이 3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우리 용인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프레임에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가두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그 벗어나려고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노력해야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받는 과정에서 특히 내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이 국민의힘과 계엄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본인이 잘라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랑 정말 계엄과 관련해서는 뜻을 완전히 달리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분리시켜놨어야 되는데 여전히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부산시장 개소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1: 출당에 가까운 탈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출당은 안 했고 자진으로 탈당한 거고 프레임을 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네. 우리가 스스로 좀 빠져나오기의 노력들을 더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보여줬었으면은 이번 선거를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 뭐 세력과 내란 네. 잔재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펴지는 못했을 거라 이거죠.
1: 어쨌든 주말에 부산까지 간 장동혁 대표는 개소식만 참석했고요. 전통시장 방문 같은 외부 일정은 아예 안 했습니다. 뭔가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당은 개소식 방문 외에 불필요 행사를 만드는 게 후보의 집중과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선거 승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신부대 말씀 좀 드릴까요?
2: 아까 우리가 앞에 말할 때 박형준 후보 개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출청식이라고 했던 것과 좀 상충되는 말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장 행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현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107명이 선언했던 그 결의문, 절인 결의문이 진심이라는 거 저희

0: 그 윤화경이 아닙니다. 저희 절연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는 얘기 전통시장 돌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장동혁 대표가 한다면요. 저희가 프레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라고 뭐 지금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인데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지 저희도 얘기하고 싶죠. 근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재보궐선거에서 윤화경과 관련 있는 사람들 공천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거를 프레임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잡혀서 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현장 행보 안 하는 건 역시 이 본인들의 이 절연 메시지 다시 현장에서 낼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안 하는 거라고 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까지 가서 개소식만 참석하고 시민 안 만나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역대 처음 아닙니까?
2: 근데 박형준 네. 캠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네. 해서 현장 행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죠. 개소식에 가면은 국민의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뭐 아 우리 당 대표가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하고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불만들이 쏟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거기서 또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의 수모를 당했다느니 뉴스가 아마 그쪽에 많이 쏠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동혁 대표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망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뭐 우려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민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 채널 만드셨잖아요. 그거 찍으시고.
0: 네. 업데이트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2: 요새 업데이트 잘 안 됐나요? 네, 저도 네.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뭐 지금처럼 조금 네. 그 보수세가 유리한 지역에는 본인이 가서 강성 지지자들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1: 그럼 앞으로 박형준 후보 쪽에서는 선거 전략을 어떻게 펼칠까요? 당권파와 발을 맞춥니까? 아니면 좀 선을 긋는 쪽으로 갈까요?
2: 근데 그 박형준 캠프는 네. 전략이 쓴 것 같아요. 우리는 용광로 캠프 만든다. 친윤 세력도 친한 세력도 이 박형준 후보 뽑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 비토 세력은 최소화하고 여튼 최대 공약수, 자기 네. 지지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이 아 중도 외형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강성 지지자들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거를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선은 긋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0: 근데 말이 네. 좋아 용광로지 사실상 갈지자 행보라고 좀 보거든요.
1: 어중이 떠중이 다 네, 모으는
0: 그렇죠.
1: 거다.
0: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사실 시장할 때 뭔가 윤어게인과 선을 그으려고 하다가 경선 때는 뭔가 조직표가 필요하니까 소년보 목사 아들 선대위원장 하면서 윤어게인 손 잡았다. 이제 또 본선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약간 한동훈 우소속 후보랑 약간 뭐 연대한 뉘앙스 좀 풍기다가 네. 그러다가 또 장동혁 대표는 개소식에 부르고 아마 이랬다 저랬다 양쪽 다 잡으려고 할 건데 그러면 아마 부산시장 토론회 때 뭐 한 질문 한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윤어게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그거 장동혁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갈짓자 행보하는지가 그 세 질문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저는 부산시 시민 특히나 거기서 중도 시민들 네. 어디에 표를 줘야 될까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랑 달리했다 똑같이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분들은 이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텐데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다가는 그런 중도층은 표는 다 잃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 색깔 없는 전략이 도리어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도로 한번 옮겨볼까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배경과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 뭐 저는 일정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입니다. 뭐 양향자 후보가 지금 3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는 인지도나 뭐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AI 뭐 박사과정을 마치면서까지 돌아왔는데 미국에 계시면서 좀 이 한국 정치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당권파에서 이성

0: 홍배 전 아나운서에게 나와달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분들이 도와주면 내가 후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당권파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짧은 기간 안에 경기도
1: 네.
0: 도지사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역시 AI를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AI 전문가가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1: 다른 데를
2: 갑자기 왜로 넘어갑니까?
1: 경기도지사 얘기하자 그랬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2: 갑자기
0: 아니 뭐, 제가 뭐 누구를 네. 얘기했습니까?
1: 아, 알겠습니다. 뒤쪽에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당 지도부가 이성배 후보를 챙길까요? 당에 남아서 정치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미국에 계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성배 후보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뭐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역시 뭐 당권파 비당권파 구도가 생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의 인지도가 기본은 해야 돼요. 근데 이성배 아나운서가 사실 이성배 후보가 국민들 많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인지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파가 생각했던 당권파 대 비당권파 뭐 저륜대 윤핵연 이게 구도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지 후보가 저는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글쎄 저는 양현재 후보가 된 거는 뭐 의미가 그래도 있다고 보는데
1: 네.
2: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그래도 여성 후보끼리 붙는 건 전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절윤한 후보잖아요. 적어도 절윤한 후보.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 워낙 절윤 안 한 후보가 많기 때문에 절윤한 후보가 된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이제 그러면 경기지사 그 선거에는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그리고 국민의 양양자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웅천 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이 되는데요. 요 3명의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2부로 넘어가서 두 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매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

0: 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한풀 꺾이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면서 서울 등 내륙에 이어지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52km 구간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 특히 당진에서 포승 구간이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조응천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샌드백이라면서 편한 후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이유는 없지만 제안 오면 들어볼 생각이다. 또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더군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시고 단일화를 비롯한 선거판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성친부대 먼저 하시죠.
4: 일단 뭐 지금 조영천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오게 되면은 단일화가 의미가 없다는 게 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보수 진영이 갈라졌으니 보수 진영끼리 합쳐면 이길 수 있다.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은 응할 뭐 단일화 논의가 되겠죠. 근데 글쎄요. 양양자 후보도 그렇고 전 조홍천 후보도 그렇고 아까 양양자 후보가 여성 후보라 의미가 있다 뭐 좋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은 안 나올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양양자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는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전 별로 안 나올 거라 보고 조홍천 후보는 그래서 양양자 후보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보수 그 국민의힘 양양주 후보에게 안 가는 건 내가 좀 흡수해볼까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역시나 개혁신당의 당세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줘야 되는 건데 그것과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는 그럼 왜 나왔지? 그럼에도 왜 나왔지? 그러니까 아마 그 개혁신당의 판단은 충분히 그 유의미한 득표를 어느 정도 해서 단일화 논의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 단일화를 그렇게 결국 해내면은 그러면은 이후에 보수 재건이나 네. 보수 재편, 정치 개편이 이루어질 때 개혁신당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명분을 좀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3: 단일화도 뭐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 단일화 한들 경쟁력도 그렇게 뭐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5: 큰 틀에서 비슷하게 봅니다. 네. 단일화 압력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단일화 압력이 커지려면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전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악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최악의 후보를 상대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합쳐도 이긴다는 보장 없으면 너네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단일화 압력 자체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응천 전 의원은 왜 출마했을까? 일단 16개 지금 단체장 가운데 가장 큰 곳이 경기도예요. 근데 원내 세석밖에는 없는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개혁신당이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한다.
3: 네.
5: 이러면은 전국 전체 선거에도 조금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조응천 양양자 두 후보가 협공해서 추미애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이게 비록 경기도 선거에선 네. 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자리도 채웠는데 친윤 인사들을 대거 단수 공천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예상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울산 남구갑엔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하남 경기 하남엔 하남갑엔 윤석열 씨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전 의원 이렇게 단수 공천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성춘 부대 말씀 좀 듣겠습니다.
4: 그러니까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진숙 후보를

0: 눌러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 대가로서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주고 싶었겠지만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그 예비후보 당시에 지지율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와 이렇게 윤어게인 냄새가 풀풀 나는 분들을 공천을 했다는 거는 지방선거 자체는 거의 그냥 내려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를 벌써 또 생각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이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윤어게인 이 당권파들과 결국 목소리를 같이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 이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지도부를 계속 이끌어가거나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정권을 당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이분들이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결국 이런 윤호갱 냄새가 풀풀 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해준 것 같고
1: 네.
0: 와 근데 대구랑 울산은 민주당이 힘든 곳이잖아요. 이 두 분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뉴스는 과방위가 독점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이 과방위 들어가서 저희 당의 최민희, 김현웅과 싸우는 모습, 와, 그 과방위가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을 좀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좀 상임위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1: 근데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 달성군 공천에 대해서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하고 그분의 측근들은 과연 이걸 반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2: 뭐, 해당 지역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경호 후보도
1: 네.
2: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일정 부분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해당 지역에 그 공천했다고 해서 이게 본인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도 않을 거고 아, 당으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본인과 사실 경쟁했었어야 하는 상대인데 본인보다 그 이전 지지율은 더 높게 나왔던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 뭐 또 친윤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친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뭐 호가오이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에
1: 네.
2: 낙선했고요. 그 이후에 친윤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갖고 어디 가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뭐, 물론 뭐 관저 같은 데는 가서 얘기를 했었지만 본인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공천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뭐 친윤 프레임을 계속 가두려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네. 내공을 들어가면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1: 이준숙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군에서 이제 그 배지를 달게 되면 사실 앞서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게 추경호 후보가 다시 만약에 대구 달성군에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조금 이 공천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2: 그럼 추경호 후보는 이번에 당선이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1: 대구시장 당선이
2: 되는데
0: 모르죠.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저희 김부겸 후보 지금
1: 김부겸
0: 잘 나오고 있는데.
1: 또.
0: 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주기 싫었다는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진숙 후보가 그렇게 끝까지 좀 끌었던 게 나는 뭐 어디 국회에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 수도권 나가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대구라고 확실히 안 해주니까 대구는 사실 공천받으면 당선 가능성 매우 높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대구 준다고 확답을 받을 때까지 버틴 거잖아요. 버텼다는 것 자체는 추경호 후보가 뭐 대구시장 뭐 자신감 그런 걸 떠나서 주기 싫어했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
1: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국힘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공천을 재고해달라는 공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절윤선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공천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 공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어딨냐 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정은재 대변인 말씀 좀 드릴게요.
2: 그러니까 당 공관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 네.
2: 2년 한... 몇 개월인가 2년 한 6개월 정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직전에 거의 한 8개월 가량을 우리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활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완벽하게 선언했으면 이런 얘기가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잘못한 당 지도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진석 전 대통령 네. 비서실장
1: 충남 공주 부여 청양
2: 네, 공천 보류됐잖아요. 네. 저는 보류

0: 후보라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후보가 있는데 보류됐다가 다시 그
1: 네.
0: 보류됐던 후보를 공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 당에서 제일 고민했을 것 같아요.
1: 이거가 공천 보류한 게
0: 왜 되냐 말아야 되냐. 네.
1: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보류한 게 당 윤리위에서 복당 등의 문제를 심사한 후에 절차를 이어가겠다 이건데 이걸 놓고 컷오프 아닌 보류한 건 결국 공천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0: 저는 공천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이분을 공천 줌으로써 그 공주 한 석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실제로 좀 전에 이게 그 페북 내용을 보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가 네. 저런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논란이 되는 사람을 공천 주는 것은 맞는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공천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이루어진다면 본인은 국민의힘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강하게 냈거든요.
1: 김태흠 공관위장이 SNS에 그걸 올렸다.
0: 충남지사 후보가.
1: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공천 주면 자기는 떠난다,
0: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남겼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충남 정치권에 김태흠 지사 후보가
1: 네.
0: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런 얘기는 있었었어요.
1: 김태흠이라고 했는데 박덕흠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컷오프 안 하고 왜 보류했습니까? 컷오프 해버리면 되지.
0: 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 중인데 네. 결국에는 못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2: 저는 공천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태흠 후보는 뭐 당을 나가거나 무소속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나올 거고요. 아마 충남 선거 네. 선거할 때 나는 저런 윤 어게인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냈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결국 공천을 받는 수순이라 말씀을 드리고 저 아까 그 당공관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요거는 진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친일 청산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 어딨냐라는 레토릭이 똑같아요. 이거는 해설 안 되는 얘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공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헌 위법적인 내란을 했을 때 내란을 옹호하지 않은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 뭡니까? 그 하드디스크 다 파괴하면서 증거인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지금 혐의 받아서 수사도 받고 있고 네. 재판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준다고요? 그런데 전 공천 줄 것 같고 그들은 심지어 이 정진석 비서실장 인간적 조류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좀 제가 잘못 봤네요 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1: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북구갑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구가 박민식, 이영풍 두 예비 후보 경선을 토로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정광기 대변인?
0: 네, 대체로 일방적인 컷오프가 진행되면
1: 네.
0: 컷오프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 100%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컷오프 됐지? 이런 불만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선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틀이 정해지면 네. 그 틀 속에서 내가 경쟁했는데 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들 같이 가서 돕자 이런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영풍 전 KBS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일부 지지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영풍 전 KBS 기자가
1: 네.
0: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여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컷오프 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재밌는 건 당 공관위가 두 후보 면접할 때 한동훈과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성춘 부대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실 박민식 후보가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예전에 그런 좀 밖글이 좀 돌아다녔던 것도 있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결국 윤어게인과 거의 결을 같이 하는 이영풍 후보랑 뭔가 경선을 붙여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거 뭐 각소 쓰네만에 얘기 나왔던데 정말 각소까지 받았을 거란 각소 받으면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리고 왜냐면은 법적으로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
1: 네.
2: 단일화를 응하고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각소 쓴 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압박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는 정관대 대변인께 말씀하신 합리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0: 컷오프를 하게 되면 이게 그 결국 그 지지자들이 따라오지 않다. 대구시장 근데 그 1, 2등 하던 분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분들 지지하던 분들이 그 과연 추경 후보를 지지할까 그런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용풍 후보를 굳이 전략으로 컷오프 안 하고 붙인 거는 아마 박민식 후보한테 야 너 진짜 단일화 이거 진짜 제대로 안 하겠다는 메시지 줘야 돼라는 저는 압박용이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마 박민식 후보 될 것 같아요.
1: 실제로 박민식 후보 지도부가 단일화 강요해도 안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이영품 후보는 오늘 각서 씁시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이쪽을 많이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는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파는 나하고만 싸우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의치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 출마를 결정했을 때부터 3자 구도에서도 이긴다라는 어떤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면서 내려간 거죠. 단일화는 저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선거 결과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잘 그런 그 일들을 반영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도 뭐 마지막도 3자 구도에서 이긴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 3자 구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그 책략들을 차츰차츰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1: 정광재 대변인은 박민식, 이영풍 두 사람 중에 누가 공천 받을 걸로 보십니까?
2: 당연히 박민식 전 장관이 되겠죠.
1: 경선 거치면 무소속으로는 이제 못 나오는 거죠.
2: 그렇죠. 경선을 네. 하면 그렇게 되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전 수석 후보로 네.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로 되는 상황이 3자 구도에서도 가장 이기기 어려운 그 인물들로 채워지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예상하고 간 거니까 결국에는 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열심히 선거 마지막 날까지 그 한 명 한 명 만나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이끌고 네. 그리고 여기가 지역구 전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려면 좁은 지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만 3천 표 내지 3만 5천 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이제 본격 등판하면서 이번 연휴가 아마 이 북구갑이 굉장히 뜨거울 걸로 보이는데 하정우 후보 전입신고도 마치면서 지역 밀착 행보 중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지 분위기 좀 알고 싶네요. 성친부대 말씀 좀 주십시오.
0: 일단 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 현지화 패치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수석할 때는 표준 서울말 막 쓰셨는데 이제 출마 선언이 전후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산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부산 이제 역에 도착하니 완전 부산 사람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도 SNS에도 오늘 가장 최근에 올린 어젠가 오늘 올린 거 보니까 거기에도 표준말로 최대한 쓰다가 이제 행님이라고 또 올리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 부산 사투리가 완명 장착이 됐다. 그리고 그게 분위기가 좋대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그리고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면서 그리고 북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은 먹힙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 사상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면이었어요 원래 북구 안에 있었고 이게 95년에 사상구로 분리가 됐는데 이제 사실상 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96학번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이 부산에 살 때는 계속 북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본인이 북구 사람이었다는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지금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네네. 조금씩 저는 먹히고 있다고 보고 현지도 분위기 좋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전 대표도 모레 예비 후보 등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하정우 후보하고 부산 구포시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딱 마주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네. 포옹하는데 좀 어색해 보이던데요.
2: 글쎄 마음이 별로 편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 1년여 전만 하더라도 하정우 수석하고 AY와 관련해서 뭐 유튜브 찍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는 나중에 나랑 같이 정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까지 가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죠. 근데 하정우 전 수석이 정말로 이렇게 네. 정치 특히 이 선출직 공무원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아마 1년 전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0: 저는 어색함이 그 구포초에서 박민식 후보 만났을 때 그게 훨씬 더 어색했죠. 그때 같은 진영 안에 있는 후보고 실제 윤석열 정부 때 같이 장관하셨던 분인데 1초 악수 딱 한 다음에 어깨 툭 하나 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0: 헤어졌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막 하정우 수석에 대해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나 둘이 대화도 좀 했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도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같은 시간에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국포시장에 나타난 거는 약간 의도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0: 의도된 거죠. 100% 의도된 거고 하정우 후보가 내려오자마자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 대 3자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하정우 이 구도를 만들고 싶다 딱 그림을 보여준 거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도 한마디 딱 훈수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나러 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더니 그 이 네. 한동훈 후보 측 얘기는 네 다음에
1: 네. 저희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썩썩 간다 잠까지 가나
5: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11: 유유 제약.
1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Slimway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Slimway 다이어트 하세요.
14: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발엑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5: 스마트하게 달리고
16: 기름값 걱정 날리고
1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5: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7: 절세의 왕 절정.
1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9: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2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1: 깜빡 말고 쾌팍스부.
2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1: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20: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3: 성공 보물 역시 3원 에드피아.
22: 국민 인쇄 3원.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덥다.
2: 춥다.
1: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3: 아휴.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일본 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그가 말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가족이니까 들키기 싫다거나 가족이니까 모른다와 같은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서 친밀하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죠. 아무리 가까워도 모르는 게 있다. 나아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때론 관계를 매끄럽게 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4: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10: 라디오
11: MBC 라디오.
1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2차 종전회담 개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 도발을 멈춰야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의 양보도 촉구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새 협상안에 미국의 해상 역봉쇄를 풀만한 파격적인 제안이 담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2차 종전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 도발을 멈춰야 외교적 해법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0: 이 직접 밝힌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파키스탄을 통해 2차 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도 협상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한 뒤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20년간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약 44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도 전량 반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지휘부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45분에 걸쳐 보고받았습니다. 새 작전에는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계획을 마련해 이란의 주요 기반시설을 집중 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럽에 대해 사실상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인상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중 약 5,000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일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미 철수 명령을 내렸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료될 거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지 이틀 만입니다. 독일 미군 기지는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로 현재 약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결정 과정은 이란 전쟁을 비판한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군 철수가 독일을 넘어 다른 동맹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SNS에서 유럽연합의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럽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 군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에선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군사 행동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합의를 압박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는 응답은 61%로 옳았다는 답변 36%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이른바 마약왕 박왕렬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어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1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 상에서 청담, 청담 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파업에 따른 손실보다 작다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노동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일시금 성격의 요구안 등 노조의 굵직한 요구안을 100% 전면 수용하더라도 그 금액은 손실 금액보다 작다며 지금의 경영진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모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50cm 길이의 공업용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 2명을 향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냐 신분증을 내놔라 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남성을 원미구에 있는

0: 식탁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물건을 조이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다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이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교도소 의사는 모하마디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의료시설로 이송해와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사형 집행,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주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이 5주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5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6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보다 8.7원 상승한 2,048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7원 오른 1,993.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1원 상승한 2,002.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안산 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소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공정수당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364일 혹은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려는 방안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로 인한 효과는 어떨지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야기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 우리 시각 오후 1시부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새 종전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미국과

0: 유럽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1: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1: 어제가 이제 금요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금, 토, 일, 월, 화.
0: 네. 어린이날까지.
1: 네. 어린이날까지 쭉 이제 5일 정도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놀러 가신 분들도 많아서 길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배아령 리포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주말 방송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부러운 얘기긴 한데
1: 안 얘기죠. 네,
0: 개인적으로 저는 주말에 일이 있으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일정을 최소화하고 그때 이제 무슨 휴일이 딱 생기면 그때가 진짜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한 몇 주 전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딸 아들들한테 일정 절대 잡지 마라. 어제 그 가깝지만 수원에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평소 다니는 것보다는 3배 가는데 시간 걸렸고요.
1: 그런가요?
0: 또 막상 수원에 그 수원성, 화성 뭐 이런 데 좀 돌아다니는데 주차 못해서 뺑뺑 돌고 내리자마자 피곤해가지고요. 남는 거는 수원의 왕갈비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니 노동정 이 법정 공휴일 이야기.
0: 그러니까요. 아마도 어제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게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 정부가 노동자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용했었잖아요.
0: 네.
1: 이것도 그렇고 뭐 산업재해 문제, 노동정책 되게 적극적입니다. 이번에 공정수당 시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봐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퇴직금과 공정수당은 사실 좀 다른 건데요.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되는 점은 두 개가 다 같지만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이 되고
1: 네.
0: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를 보면
1: 네.
0: 제가 말한 이제 공정수당이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퇴직금 안 주려고 쪼개기, 꼼수 계약한다는 얘기 뉴스로 좀 접해보셨을 텐데
1: 그렇죠.
0: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내가 계약서 쓰고 일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근로계약서에서나 뭐 이런 걸 보니까 1년을 못 채웠다 그래도 퇴직금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네. 1월 2일부터 일을 한 건데 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일했다. 그래서 364일이다. 그러니 1년이 안 되니 넌 퇴직금이 안 나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부당해 보이는 것들을 정부가 공정수당을 도입해서 없애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은 공공부문에서 금지되고요. 불가피하게 단기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근무 기간에 따른 이른바 공정수당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로 쪼개기 계약이 생긴다면
1: 네.
0: 이런 추가 수당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단기 계약보다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1: 그래서 얼마나 주는 건가요?
0: 내년부터 1년 미만 근로제 기간자가 계약 종료 시에 받을 수 있는 공정수당은 최대 248만 8천 원입니다. 최대라고 표현한 건 근로 개월수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공정수당 산정 기준은 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아니고요.
1: 네.
0: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월 25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생활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118% 정도로 공정수당을 이제 그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라고 하면 공정수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1: 네.
0: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임금을 받는 분이라면 이보다는 적은 금액이 공정수당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근무 개월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근무 개월이 2개월 미만이면 지급률이 10%니까 한 38만 원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84만 원,
1: 네.
0: 5개월

0: 6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근무하신 분이면 126만 원. 그리고 7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162만 원부터 12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인 사람이 최대 248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개월 정도 일했다 그러면 공종수당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공종수당, 쉽게 말해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 네.
1: 근데 오히려 비정규직 단체에서는 철회해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고착화는 시혜적인 정책이다라고 꼬집는데, 고용 위축만 발생시킨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이게 이제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 네.
0: 이쪽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 계약을 줄일 거다라는 이제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게 도리어 비정규직을 고착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주고 짧게 짧게 일하는 사람들 마음껏 쓸래 라는 일종의 뭐 프리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어쩔 수 없이 짧게 짧게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지만, 안 그래도 잠깐 이거 하고 사람들 자르고 싶었는데, 못하는 기업들, 대기업 돈 많은 데들은 프로젝트 자른 거 얼른 고용해서 그냥 빨리,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리어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1: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9378번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경비원입니다. 24시간 근무, 또 24시 휴무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6년 1월 1일 근무 안 했다고 연차 지급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하셨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노무사나 이런 데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에 노무사나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꼼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이거 시행하면 꼼수 계약 이런
0: 네.
1: 거좀 진짜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공공부문 도입이니까요. 정부가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공공부문 쪽에서 이 정책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부터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하니까 아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짧은 기간의 계약들이. 그리고 이 공정수당이라는 제도는 이미 202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해 온 제도예요. 그래서 몇 년간의 실증 과정을 좀 거친 거라, 경기도에서 이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한 3분의 1 수준 이상 줄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이 역시도 무슨 돈으로 지급할 거냐라는 재원 문제, 그리고 이게 혹시나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정부가 이제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약 14만 6천 명 정도고, 이 중에 1년 미만 계약자가 7만 3천 명 정도니까, 이들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가정해서 1인당 평균 공정수당을 계산해 보면 한 950억 원에서 1,10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나오고요. 민간까지로의 확대 문제는 이제 공공부문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거는 이게 향후에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차원이다라고 먼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도리어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리 짧은 근로자들 쓰고 그냥 비용 내면 되지, 이렇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뭐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 이번 주에 또큰 뉴스 중에 하나가요.
0: 네.
1: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한다, 이 뉴스거든요. 어쨌든 이거 국제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사실은 정말 깜짝 발표였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12개 회원국 중에서 오펙에서 산유량으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이제 오펙이 뭐 감산하자, 증산하자, 우리 한꺼번에 이런 결정하는 거 이제 우리는 안 따를 거야. 나 여기에서 탈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는 증산을 통해서

0: 석유도 많이 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증산 가능성을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펙을 탈퇴해서 앞으로 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는 하락할 요소가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했다는 것 자체가 오펙의 결속력 자체가 매우 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말고도 향후에 오펙 내에서 사우디가 이제 중심이거든요.
1: 네.
0: 사우디 의사에 조금 그동안 반기를 들었던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오펙에 영향력이 줄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오펙 탈퇴를 한 건지 궁금하고 또 그전에 또 탈퇴한 나라가 있었나요?
0: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퇴한 이유는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걸프 국가들이 이제 약간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란의 주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번 전쟁에서 공격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한 2200차례 정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하고 카타르 주변 국가들, 걸프 국가들에게 공동 대응하자 막 이렇게 촉구를 많이 했어요.
1: 네.
0: 근데 사실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는데 너네나 안 도와줬잖아 이런 생각이 일단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펙은 사우디 중심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감산 등의 주요 정책도 사우디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의 입장이 좀 달라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일찌감치 원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GDP 대비 원유 의존도를 보면 비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랍에미레이트는 75%, 사우디는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석유의 목매달아서 사우디가 막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굳이 우리가 저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랍에미레이트는 고유가만 바라보면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가가 좀 내려가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 것도 이번 탈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1: 그렇군요. 근데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0: 어쨌든 간에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니까
1: 네.
0: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원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원유 수출에서 GDP 차지하는 비중이 25%니까요. 나머지 75%는 다른 데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탈석유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연결성의 정책 초점을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금융, 물류, 관광 분야 적극적으로 육성했고요. 또 석유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른바 국부펀드라는 걸 일찌감치 조성을 해가지고
1: 네.
0: 글로벌 유수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고 AI부터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얘기는 유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야 자신들이 투자해놓은 곳에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윤활유로서 적정 가격의 유류를 최대한 팔면서 1차 수익을 올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돈을 또 벌게 되면 2차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를 높게 만들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가만으로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유가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서 경제가 잘 돌아가야 아랍에미레이트는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경우 규모가 또 국부펀드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 3개를 다 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전으로 3,500조 정도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우디도 뒤늦게 뛰어들긴 했는데 사우디는 현재 국부펀드 규모가 1,300조 원 정도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의 규모에 따라서 굴리면 굴릴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이 뉴스 나왔는데 아직 국제 유가는 그대로입니다. 왜 안 내려온 걸까요?
0: 당장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내 탈퇴를 하고 지금 원유를 생산을 이만큼 많이 하겠어라고 선언한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서 이걸 빼내갈 수

0: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서 언제 지금 적용이 되나요?
0: 일단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좀 네. 열려야 제일 좋을 테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유가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때문에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 아마도 유가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아랍에미레이트 때문에 좀 더 생겼다라고 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아마도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펙을 탈퇴한 이후에 미국하고 더 끈끈하게 손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원유 시장의 중심이 오펙이라는 중동 국가로 시작했다가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동 국가들에서 원유 생산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네. 미국 중심으로 그랬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베네수엘라까지 잡고 있으니까 약간 다자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경쟁을 벌인다는 거고 경쟁하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원유 시장이 조금 유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 탈퇴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60mm, 남부 내륙에도 최대 40, 수도권과 충청에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부산 북구 출신이시잖아요.
2: 아, 제가 잊고 있었어요. 네, 제가
1: 거기서 부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셨네요.
2: 저도 네. 예, 구덕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예.
1: 저희가 한참 북구 얘기를 아까 해가지고.
2: 네, 최동원 선수가 네. 예,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국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볼 텐데.
2: 네.
1: 불법 게임을 막아낸 우리 국민이 후보에 올랐네요.
2: 그렇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노벨위원회가 후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추천인들은 자신이 참가한 사람이나 단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일단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 평화상은 개인 208명, 단체 79개 등 287팀의 후보가 추천됐다. 여기까지는 밝혔습니다. 자,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김희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미 1월에 추천을 했다라고 밝혔죠.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도 밝혔었는데요.
1: 네네.
2: 자, 여기에 또 끊임없이 나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요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분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이터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캄보디아,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1: 네.
2: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해 그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가 마차도. 네. 본인의 노벨 평화상 메달도 주고 그리고 피파가 뭐 있지도 않은 평화상을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도 네. 본인은 노벨 평화상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공식 협상에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으면 아무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내가 평화 중재자인데 평화 중재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 이 노벨 평화상뿐만 아니라 이 노벨상과 관련해서 또는 뭐 다른 상과 관련해 가지고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회자되는 네.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외에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의 부인이라든지 교황 레오 14세,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단체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0월 9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1: 우리 국민이 만약에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짜 미움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받고 싶은데 너네가 받았지부터 시작해서 약간 계엄을 밀어낸 국민들 네. 이것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작업받아서 자기를 밀어낼까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미워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또 괴롭히겠죠? 예, 걱정이네요. 받아도 걱정이네요. 네.
1: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60일. 현지 시각으로는 1일이고
2: 네.
1: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1시 기점으로 이제 법정 시한이 지난 건데
2: 그렇죠.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이미 종결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2: 네. 자, 이 60일 이후에 한 30일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 서면으로 왜 전쟁을 연장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2: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서면을 송부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난달 7일에 이란과 휴전을 했기 때문에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말장난이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계속

0: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전쟁 권한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의회 승인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주장까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 특히 이제 전쟁을 먼저 일으킨 대통령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법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군 투입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전쟁 권한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번처럼 60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대 행위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이 법률을 우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해가려고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헤그세스 지금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네. 휴전 기간에는 60일 그 시대가 멈추거나 정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60일에서 휴전 기간 빼달라?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공격을 재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가 약 45분간 이란 관련 군사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언론에 살짝 흘러나왔는데요.
1: 네.
0: 단기간 내에 강도 높은 공습을 수행하는 방안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란의 주요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장악해서 상선과 유조선의 통항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거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란의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 역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0: 블룸버그 통신은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이글의 중동 배치를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다크이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공격해 재개하면 우리도 길고 고통스러운 반격을 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새로운 종전을 제시했다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네.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이란의 제안이 바뀐 적은 없어요. 없는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일단은 또 미국 측에 제안을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란 지도부 지금 분열돼 있잖아. 우리가 뭐 합의한다고 해도 이거 믿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양쪽이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뭐 교착 상태에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좀 하는 모양새죠.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주지 않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대놓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1: 네네.
0: 자, 이번에는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빼버리겠다라는 네.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미군은 약 8만 4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의 가장 큰 규모인 3만 6천여 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1일 날 미 국방부가 독일에 배치된 미군 병력 일부를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감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신규 전력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이 네. 부분은 당연히 취소를 했겠죠.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 있는 최대 미군 주둔지로 나토 작전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 군사 운용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왜 제일 먼저 독일부터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메르츠 독일 총리가요. 얼마 전에 중등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에게 미국 전체가 굴욕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분명한 목표 없이 시작해서 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사실상 보복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1: 네.
0: 아니 근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도 자국 내 미국

0: 기지를 이란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파병도 안 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 두 나라에 대해서도 미군을 감축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긴 뒤끝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아니 유럽에 있는 미군 자산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특히 그 유럽에서 미군이 일부라도 철수를 한다면 이건 미군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둔 미군 대부분은 나토가 아닌 미국의 국익에 봉사를 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 미국 네. 빼겠다라는 압박뿐만 아니라 관세로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조용하다가 이제 또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꺼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그 왜 유럽연합하고는 사실 15%로 관세 협상을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또 하나의 보복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우리도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해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대응 조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1: 뭘로 할까요? 그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고 25%로 올리려면 뭔가 뭐 슈퍼 301조나 뭐 이런
0: 무역 확장법 예. 232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1: 유럽산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25%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좋은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도 미국별로 안 도왔다고 이번에 또 우리한테도 이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이게 뭐 다른 나라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언제 불똥이 또 우리한테 튈지 모르니까.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는 위스키 관세를 철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예뻐 보였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니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왜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이란 작전에 참여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들 이러면서 니들 미국 석유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들이 한번 가져가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거 일정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찰스 3세 국왕의 방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영광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를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뭐 그 이전에도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10%의 관세율로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 무역부 대표도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우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고 네. 다른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찰스 3세 국왕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 관계를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찰스 3세 국왕이 연설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방문해 준 거 자체 그냥 나는 너무 좋아.
0: 그게 이해가 네. 안 되시죠? 그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하고 영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미국은 영국에 대한 기본적으로 동경의 마음을 좀 품고 있는데 특히 영국 왕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이전에도 영국 여왕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국왕을 자신이 대통령일 때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해서 그 국왕이 왔다. 그리고 내가 그 국왕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이 네. 그 정도 급으로 높아졌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1: 백악관에서 SNS에 투 킹스라고 이렇게 네. 사진 올렸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가운데 그래도 여기를 통과하는 배들이 조금씩 있다는 뉴스도 계속 들려옵니다.
0: 네, 일단 뭐 보도로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달 28일에 두 달간 발이 묶였던 일본 유조선이 통행료 없이 통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란과 일본 측은 양국 간 조정을 통해서 선박 통과가 이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우리 선박들은 현재 아랍에미리

0: 두바이와 아부다비 인근 해역에 정박한 채 출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에 고립된 한국인 선원은 173명에서 지금 선원 교대를 통해서 16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 이란 대사관을 우리는 폐쇄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대로 지키면서 이란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좀 이란과의 어떤 소통을 조금 더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22일 정병화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에 파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이 선박 통학 문제 논의를 했고요. 이란 측은 협의를 거쳐서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급이 소통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선박 못 빠져나오느냐? 사실은 미국의 역봉쇄가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1: 네.
0: 또는 이란 측과 합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사 측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통과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협의 안전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서도 결국 통항 판단과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 측하고는 살짝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참 어렵네요. 그나저나 이란 매체에서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0: 네.
1: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란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도
1: 네.
0: 이란을 향해서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란 측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를 한것 같습니다.
1: 네.
0: 지난달 29일 이란 반관영 매체인 메흐르 통신이 이란 전쟁 기간 한국 행보에 대한 전략적 검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이 인도적 지원과 특사 파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방위군의 부적절한 행태가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1: 네.
0: 긴장 완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촉구했다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또 한국의 중요성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이 신중한 접근으로 해양 안보, 에너지, 외국인 영사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대화 역량을 활용해서 한국과 더욱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역시 한국의 신중한 노선을 분명히 감지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메흐르 통신이
1: 네.
0: 반관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반관영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감독하는 이슬람 개발 기구가 소유한 매체거든요. 한마디로 이란 정부의 통제를
1: 목소리다라고 보면 된다.
0: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전쟁이 교착 상태이긴 한데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뭐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세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5: 햇빛에도 끝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5월 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아, 연휴죠. 연휴 때 또 너무 쉬어도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후 6시 5분에는 뉴스하이킥 듣는 게 여러분들의 루틴이지 않습니까?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정현의 오랜만에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상해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SUV에 타고 있던 7명이 중경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파장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부는 그간 미 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다만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매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0: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50cm 길이의 공업용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 2명을 향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냐 신분증 내놔라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남성을 원미구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물건을 조이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다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을 미 해군이 납포한 것과 관련해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 해군의 선박 납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며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청중들은 환호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6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엣의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 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명대사가 두 가지 있죠.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는 대사인데요. 이 두 가지 명대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라면이 아니라 커피 마실래요? 였는데요. 늦은 밤에 커피를 마시자는 게 아무래도 어색해서 이영애 배우가 즉석에서 라면으로 바꾼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였는데요. 막상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자기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허진호 감독이 빼려고 했는데 당시 이 역할에 몰입해 있던 유지태 배우가 이 대사는 꼭 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명작이 탄생했는데요. 우리 오당제도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과 탁월한 신청곡이 보태진다면 길이길이 회자될 명작 라디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2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영화 봄날은 간다 OST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이 명대사, 명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역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런 명작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당제에도 여러분의 기발한 문자, 미니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동호회 소식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당제에는 1시간만 진행이 되는데요. 9시 5분부터는 제38회 한국 PD대상 수상작이죠. 우리 노래 해방 일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뜻깊은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광고 듣고 저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열심히 일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꿀맛 같은 주말인데 오늘은 또 어떤 동호회 이야기로 꽉 채워볼지 궁금해집니다. 빨리 소개해주세요.
1: 네, 오늘의 동호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기 전에 또 오늘도 질문이 있습니다.
0: 네네.
1: 혹시 젠디는 올해로 입사 몇 년 차인가요?
0: 아, 근데 저는 몇 년 차 계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2012년 1월 입사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차일까요?
1: 거의 14년?
0: 14년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렇게 15년 가까이 되어가면 물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직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좀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쌓였다 싶으면 젠디는 어떻게 풀어요?
0: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영화도 보고 혼자서 막 여기저기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자영이부터는 어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1: 저는 예전에는 일단 그냥 떠났어요. 그냥 바로 막 비행기표든 기차표든 끊어서 다녔는데 네. 이게 또 임신과 출산 이후에는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런 방법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어디 가지? 이렇게 또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좀 기분이 나아질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하나쯤은 좀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맞아요.
1: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정말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들마저도 열정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은 꽃. 이 꽃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꽃꽂이 모임 다감다화를 만나볼 텐데요.
0: 네.
1: 일단은 모임 장소에서부터 열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에 취재를 딱 가려고 도착했을 때 여기 혹시 꽃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직 이 꽃꽂이 모임만을 위해서 모임장님이 직접 작업 공간을 구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열정 가득한 이유라 모임장님의 목소리로 다감다화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가마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이제 꽃을 매개로 한 인연들이랑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사기업을 다니고 있고 이런 기질을 좀 어디에서 좀 풀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기도 했고 꽃과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교감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직장

0: 연예인들 위주로 만나고 싶어서 제가 모임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물을 좋아했고요.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게 꿈이기도 하고,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소재? 또 좋고, 매번 이제 꽃시장 가면 매번 바뀌는 그런 것도 너무 새롭고, 또 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의 그런 감성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꽃을 좋아하셔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모임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다감다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동호회인가요?
2: 앞서 다감다화에 들어가는 감화의 뜻에 대해서 모임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다감다화, 직관적인 뜻은 많은 감성과 많은 꽃이 모인 공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수많은 꽃을 수많은 감성으로 풀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일찍부터 모임장이 직접 꽃시장에 가서 그날의 테마 혹은 그 계절에 맞는 싱싱한 꽃들과 소재를 준비를 해와서요. 네. 꽃다발부터 센터피스, 화병꽂이, 꽃바구니 등등 우리가 꽃으로 할 수 있는 이 꽃꽂이와 관련한 활동들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절에 맞춰서 시즌을 정하고요. 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고 뭐 발렌타인데이나 로즈데이, 어버이날 등등 꽃이 좀 필요한 날에 테마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 테마에 맞게 꽃을 꽂긴 하는데 작품을 만들어낸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행위들을 통해서 즐겁게 논다, 꽃으로 놀 수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꽃으로 논다, 어떤 면에서 이 놀이 같다라고 느끼시는 건지, 이게 뭐 꽃집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2: 일단 이 모임에는 티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꽃을 잡고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내 느낌 그대로 꽃을 잡고요. 꽂고 또 꾸민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2: 선생님이 없어요. 이게 꽃집 가면 저도 친구가 꽃을 해서 아는데 막 네.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잡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 맘대로입니다.
1: 진짜요?
2: 네. 그래서 이유라 모임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전문가는 꽃집에 있으니까 이 전문적인 것을 좀 배우고 싶다면 그건 꽃집 클래스로 가고 모임장님 포함 모든 모임원들이 따로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이니만큼 꽃으로 놀 수 있는 공간과 싱싱하고 예쁜 꽃이 잔뜩 펼쳐져 있는 판만 깔아놓고 각자 나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꽃을 구성하고요.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모두의 감성을 존중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왜 우리 아이들이 키즈카페 가서 거기에 있는 온갖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요. 이분들도 노는 매개체가 꽃일 뿐이다 라는 마인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주말 아침이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지만 네. 눈빛도 초롱초롱 이 향긋한 꽃을 매만지는 손길들도 무척이나 섬세해 보였어요. 관련한 이야기 강혜란 씨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 직장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업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직장 생활을 이미지로 좀 바꿔봤을 때 되게 어두운 까만색 아니면 되게 칙칙한 회색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었는데 꽃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색깔도 화사하고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고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 꽃처럼 되게 순수하고 좀 직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가 바닥일 때는 사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좀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 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내면의 고요를 좀 더 중요시하는 성향들이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직장 생활을 이미지로 바꿨을 때 어두운 까만색 아니면 되게 칙칙한 회색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칙칙했던 일상에 알록달록함이 좀 더해졌을지가 궁금해요.
2: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딱 정말 이 동호회 들어오는 시기에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직무 때문에 각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막 들어오시는 분들 표정부터가 뭔가 좀 어둡고 우울하고 실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꽃과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회원들끼리 같은 직장이니까 통하는 게 많잖아요. 네.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웃음꽃도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신 있게 한 달에 한번 갖는 이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 속에 알록달록함이 입혀졌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0: 좋더라고요. 꽃으로 닉네임을 정해서 와. 명랑한 펜즈님, 뭐 스위트피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꽃의 이미지, 꽃 말 등을 찾아서 정말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닉네임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첫 모임에 나왔을 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일단 예쁜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겠구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만든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건 따로 가져가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내 작품인데 가져가야죠. 보통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집에 가져가서 놓기도 하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직접 꽃을 만지는 활동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이곳까지 나올 수 없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친구들에게 꽃을 전달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나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임원 중에 결혼하는 분이 있었을 때는요. 결혼식 복장으로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새벽부터 작업실에 다 모여서 화환을 막 만들어서 무거운 거를 결혼식장까지 끙끙거리면서 챙겨가기도 하고 이런 추억들까지 쌓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좀 엿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꽃으로 만나서 함께 마음을 치유받고 더 끈끈해져가는 다감다와의 이야기들 이미래 씨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2: 그래도 꽃보단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없고 오히려 눈이 번쩍 떠서요. 빨리 가서 꽃 만지고 싶고 힐링하고 싶고 여기 모인 분들과 되게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초 직장이고 이제 이야기가 좀 한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를 하면서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물한 개구리였었던 저의 모습이 직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서는 또 여러 가지 직장 되게 직업,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되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저 재밌더라고요.
1: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즐거워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꽃을 아예 다뤄보지 않은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0: 그럼요. 가능합니다. 판매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꽃만 꽂을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고요. 이 꽃이라고 하면 왠지 또 내가 해도 될까? 나에게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직장인 모임인 만큼 직장 생활하시면서 내면이 좀 힘든 분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화사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선사하면서 내면의 고유를 찾고 힐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감다와의 본 모임에서 시니어 모임 그리고 또 주니어 모임들까지 더 많은 분들이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모임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평생의 꽃 친구가 딱 다감다와 분들의 수식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모임장 이유라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코로나 때 보통이랑 사교 모임이라던가 이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이 사라진 걸로 아는데 저는 그때도 되게 꿋꿋하게 저희는 줌 미팅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임을 유지를 했거든요. 이제 꽃도 다 포장을 해서 키우러 배송해드리고 저는 이제 작업실에서 이제 줌 카메라 켜서 하고 다들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해서 막 저희 뭐 100일 기념, 뭐 200일 기념 이런 행사들에도 그렇게 좀 이벤트식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또 저만의 의지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닌 거니까 아니기에 좀 이렇게 유지가 된 거라서 더 책임감 가지고 또 더 끈끈하게 의지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생각해보면 꽃을 선물할 때는 이 꽃이 가진 아름다움과 생생함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감다와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그 마음을 선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이라서 꽃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시기가 될 텐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좀 더 표현하고 그 마음으로 힐링하는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감다와 주니어 모임까지 오당제 식구들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존 스필리토프의 Slow to Rise 추천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린 다감다와 꽃꽂이 동호회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제주도와 강원, 충북, 경기 북부 일부 쪽에 일부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이지만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대 60, 남부 내륙에는 최대 40,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제주도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도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5월에도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2: 활동가님, 지난번에 저희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휴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잖아요. 방송 듣고 김지훈님이 활동가님, 제가 자주 가는 빵집은 다박을 용기를 가져오면 500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용기를 챙겨간답니다. 이렇게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3: 네.
2: 지난번에 이야기해주신 용기내 챌린지를 하고 계신 거네요.
3: 네, 맞아요. 지훈님 정말 멋진 실천하고 계시네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빵집 사장님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3: 아, 두 분 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 네. 카페 가도 텀블러 할인 되거든요.
3: 네, 그렇죠.
2: 웬만하면. 그래서 카페 가실 때도 이렇게 텀블러 챙겨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우님처럼 지구를 위해서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기 문자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구편. 그럼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뭔가요?
3: 우리는 야생동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입니다. 키우던 동물을 자연으로 보내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 그 선의가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낸 그 사랑이 동물에게도 정말 사랑이었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2: 네.
3: 인간의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공존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지난달에 그 늑대 늑구가
1: 네.
0: 대전 오월드 탈출한 일도 있었잖아요.
1: 네.
0: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늑구를 그냥 방생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1: 네네.
0: 활동가님은 어떠세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정말 동물들한테 더 행복할까요?
1: 저도 늑구 소식 보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늑구가 자유를 찾아 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자연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늑구가 우리에게 생명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질문을 또 한 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야생동물을 위해 터전을 복원하고 준비하는 것과 사람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자연에 그냥 던져두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0: 네.
1: 사례로 토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와 고양이에 이어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니까 산에 풀어주면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0: 네.
1: 우리가 키우는 토끼는 대부분 유럽이 고향인 굴토끼 종이에요. 우리나라 산에 사는 산토끼와는 아예 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산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어렵고 사람 손에 길들여져서 천적을 피할 야생성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토끼를 자연에 풀어주면 토끼가 살아남기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동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방생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0: 네.
1: 죽음으로 내모는 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동물은 더 행복하다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0: 그렇군요. 그 수족관에서 키운 물고기나 거북이도 이제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또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동네 하천에 방생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네.
0: 이건 어때요? 물고기나 거북이는 괜찮을까요?
1: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거북이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외래종인데
0: 네.
1: 우리나라 하천의 수온이나 먹이 환경은 이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더 큰 문제는 생태적 영향인데요. 우리 하천은 이미 수많은 토착 생물들이 정교하게 그물망처럼 얽혀 살고 있는 복잡한 생태계거든요. 여기에 거북이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기존 생물들과의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생존을 위해서 토착 어류나 양서류를 먹이로 삼기도 하고 반대로 거북이가 천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는데
0: 네.
1: 이런 과정이 우리 하천에는 생태적 교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심각해질 경우에는 거북이는 그저 살아남고자 했을 뿐인데 사람에 의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릴 때는 그 생명의 생애 주기 전체를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무단 방생 말고 다른 선택지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0: 네.
1: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방생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방생은 자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들게 되신 분들은 방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 활동가님, 그리고 산이나 공원에 가면 청설모나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 마주칠 때 있잖아요.
1: 네네.
0: 이때 뭐 빵이나 견과류 같은 거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괜찮나요?
1: 굶주려 보이는 너구리를 보면은 한두 번 챙겨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뭔가요?
1: 바로 이 너구리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심까지 내려와서 굶고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죠. 만약 우리가 만든 공원이 원래 너구리의 집을 훼손해서 만든 거라면 지금 너구리에게 시급한 건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서식지 복원이거든요.
0: 네.
1: 또 갑자기 나타난 경우라면 기존 서식지에 어떤 생태적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밥을 주는 건 당장의 배고픔만 가릴 뿐 너구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니까요.
0: 네.
1: 결국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건 그들의 자생력과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야생동물이 본래의 서식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야생동물과 사람 그리고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도 먹을 걸 안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도?
1: 이 부분은 찬반이 갈리는데요. 먼저 찬성하는 쪽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세요.
0: 네.
1: 우리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야생동물

0: 동안의 서식지를 파괴했으니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만이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돕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입장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생력입니다.
1: 네.
0: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지면 동물들은 스스로 사냥하거나 먹이를 찾는 본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사람을 먹이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면 밀렵이나 로드킬을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국 동물을 돕고 싶어서 한 행동이 동물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셈이죠.
1: 네.
0: 결국에 중요한 건 감정에 이끌려 먹이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종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인지 근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인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전에 이야기 나눴던 사냥이나 반달 가슴곰 또 수달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은 멸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보호가 좀 필요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0: 그래서 우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법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보호나 보전 조치를 하고 있죠.
1: 네.
0: 야생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처벌을 받고요. 개발을 하기 전에도 멸종위기 종이 사는지 조사를 해요. 물론 이제 조사가 미흡한 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 조사는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복원을 하는 종들도 있어요.
1: 네.
0: 말씀해주셨던 반달가슴곰 포함해서 사냥, 여우황새 이런 여러 종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필요해요. 다만 그 목표나 방식이 동물 개체들에 대한 평생 관리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결국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주는 방식이어야 해요.
1: 네.
0: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동물이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하고 번식도 하면서 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할 일은 동물을 가두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보금자리를 훼손하면 안 되고요.
1: 네.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0: 네.
1: 이쯤에서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양 이상순이 함께한 같이 살자.

0: 양양 이상순의 같이 살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와 함께 오늘은 지구편, 야생동물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음식 안 주는 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1: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집 그 자체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먹이를 먹고 짝을 찾고 새끼를 낳아서 먹이고 기르는 그 삶을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돕는 일이에요.
0: 네.
1: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구를 함께 쓰는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주는 거 말씀해주셨는데 그 새끼고양이가 사람 손길을 받으면 어미가 버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네.
0: 이렇게 사람 손을 한 번이라도 탄 야생동물은 정말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가요?
1: 사람 손을 한 번 탔다고 바로 자연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종과 상황, 어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요.
0: 네.
1: 다만 오래 손을 타면 야생 복귀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건강해 보이는 어린 야생동물을 만나신다면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정말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활동가님, 앞으로 우리가 야생동물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 오늘 나눈 이야기의 요점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진정한 공존은 야생동물들이 가장 그들답게 살 수 있도록 삼터를 지켜주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제가 좋아하는 책 구절이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0: 네.
1: 삶의 기본적인 진리는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생명이 포함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인데 이 문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0: 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뿐 아니라 뭐 자연, 야생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자, 오늘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야생동물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래 한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아이유의 푸르던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내게 기대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이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5: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안전화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어제

마찬가지로 잠시 후 9시 5분부터 제38회 한국PD대상 수상작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될 작품은요, 한국PD대상 음악 오락 부문을 수상한 우리 노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인데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가요의 역사를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서 당시를 직접 겪은 분들의 인터뷰도 담겨 있고요. 또 내레이션을 저희 오당대에도 출연하셨던 하림 씨가 맡았습니다. 특별한 시간인 만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틀 동안 오당제가 1시간밖에 방송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내일 1, 2부는 배순탁 작가와 뻔한 노래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 원래대로 10시까지 방송되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저는 오늘 끝곡 다비치 너의 편이 돼줄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만나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탄생이 예고된 동시에 16곳을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보수진영 단일화 여부도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당적을 바꾼 김성욱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김두겸 후보가 격돌하고 경남에선 전직 지사인 김경수 후보와 현직인 박완수 후보가 재선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험지인 영남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후 포항에서 열린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을 마친 뒤 정 대표는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고 내일부터는 1박 2일간 부산 경남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오는 4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오상훈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 이재민의 34%가 PTSD 고위험군, 24%는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65세 미만이나 주택 피해를 본 경우 증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동해안 영덕까지 5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156%

0: 3천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27명의 사망자와 3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7.4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이런저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OTT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중 일부 업체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요금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탈리아 법원이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었죠. 한 OTT 업체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구독료를 인상했는데요. 이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요금 인상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모습,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제38회 한국 PD대상 수상기념 특별방송 음악 오락부문 우리 노래 해방일지 작품상 수상작 우리 노래 해방일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이후에도 해방되지 못한 우리 가요의 역사를 되짚어본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해방을 음악의 관점으로 접근한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1: 지난 겨울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K-POP을 따라 부르기도 했고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다양한 빛으로 반짝이는
2: 아이돌 응원봉 불빛이
3: 탄핵집회의 상징인 응원봉은 물론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 광장을 가득 채운 건 우리 노래, K-POP 문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K-POP을 소재로 한 외국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도 했죠.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지금의 우리 노래.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4: 공연을 하는데 일본말로 얘기 한국말이 못했거든요. 다양하게 1절을 하고 2절을 시작하는데 손에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누가들이 형무소도 갔다는 거예요.
5: 총독부의 그 금률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정찬이 그 못 마땅하냐, 못 살아버린 고향, 80만 톤 그 고향이 뭐냐. 그래서 제가 혼난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도대목만 가르라.
6: 오동기 형사는 그걸 다 듣고 동원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끊는데 즉사하게 맞고, 3일간 코비 달고 나왔어요.
1: 일제강점기. 검열과 단속에 시달리며 시작된 우리 노래의

0: 역사. 광복 이후에는 또 어땠을까요?
1: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2: 동백아가 씨가 65년도에 금지됐고 67년도에 이제 성모한 선생님이 금지되고
3: 무슨 이딴 노래가 있냐 그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지. 이 시대는 안 늦었다. 슬슬 가서 보면 따라 하시지.
0: 해방 후에도 해방되지 못했던 우리 노래. 금지곡과 사정검열의 시대를 넘어 지금의 K-POP 시대를 열기까지 우리 노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무슨 일이냐?
5: 응? 라디오 있어. 무슨 중계방송 있대요, 어머니.
4: 전화 목소리가 떨고 있는 거 아니냐?
5: 할머니, 할머니,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대요.
4: 항복?
5: 네, 항복이래요, 항복.
4: 항복이라니, 무슨 뜻이냐? 어머니, 일본이 물러가는 거예요?
6: 80년 전 오늘,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약 35년. 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죠. 당시 제작된 친일 영화에는 이런 야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7: 아내가 군용열차를 운전한 조선 철도에 중대한 사명을 다하는 이때 내 혼이나마 이 선로를 지켜 황군의 무언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 반도 철도를 잘 지켜주기 바라네.
8: 이번 군이 가는 길은 그 사명이 중대하네. 동경의 각 촬영소를 방문하고 군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소유를 가져오기를 우리는 거대하네.
6: 1938년에 나온 친일 영화 군용열차와 41년에 나온 반도의 봄에서 한 장면씩을 들려드렸는데요. 자꾸 기차 소리가 나오죠. 이런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워서 침략 전쟁에 적극 가담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했던 일제는 이제 막 등장한 우리 유행가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9: 그 전까지 사실 조선 유행가에 대해서

0: 내재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932년에 발매되었던 우리가 황성 예터로 알고 있는 황성의 적, 이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얻거든요. 조선 유행가가 탄생한 거죠. 그러면서 일제도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때 이제 레코드 취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1: 취체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취체가 무슨 뜻이냐면 통제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화를 갖다가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2: 1933년 일제가 만든 수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 이 법에 따르면 음반을 만들 때는 미리 그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노래 내용이 치안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바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노래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검열의 철퇴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대 인기 가수 황금심 그리고 변사로 유명했던 신출의 30년 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3: 공연을 하는데 일본말 내지 한국말 못 했거든요. 내가 일본 놈한테 그때려 가더라도 화양다리 교포들 위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화양다리 1절을 하고 2절을 시작하는데 성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더니 형무소도 갖다 놓았어요.
4: 마지막 끝머리에 외놈의 순사에게 묶여가는구나. 큰 용이야. 그거 고등계 형사는 그걸 다 듣고서는 있다가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게 그냥 매직 싸게 맞고 3일간 구두 달고 나왔어.
2: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주먹 구구식 단속에 음악가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죠. 가수이자 작사가 반야월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40년 전 목소리입니다.
5: 제가 작사한 못 살아버린 고향, 과세만 뜬 그 고향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총독부의 그 검열이 나왔어요.
1: 네.
5: 왜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정찬이 그 못마땅하냐? 못 살아버린 고향, 과세만 뜬 그 고향이 뭐냐? 에? 그래서 제가 혼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대목만 가르라 그런 적도 있고 목포의 눈물만 해도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왜 300년 원한을 품었느냐?

0: 우린 다 알죠. 그게 1592년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노저뽕이 군량미라고 속여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거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그 관계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하죠. 아, 이건 300년 원안이 아니라 300년 연못의 원앙풍이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뒤로 목포의 눈물이 더 인기를 얻거든요.
1: 이렇게 우리 노래를 박해하면서 한편으론 권장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2: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우리 마을에서 저 영광스러운 대일본 제국군대의 한 사람을 배출하는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싸울 수 있는
1: 친일 가요. 그 중에서도 군국 가요들이었죠.

0: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중가요에 대한 약간 검열을 하면서 야 이제 군국가요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친일가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시절에 만들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제 1940년대 초반에 가면 태평양 전쟁이 나오고 또 일제가 전시체제로 바뀌면서 완전히 그 군국가요가 아니면 오히려 음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1: 그 혈서 지원 같은 그런 노래가 있고요. 또 아들의 혈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아들이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황제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떠난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09년인가에 나온 친일 인명 사전에 보면 대중음악인

0: 18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우리 노래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벼락과도 같이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날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2: 만기 427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날
1: 당시를 직접 겪으신 가수 신카나리아와 고은봉의 30년 전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3: 나왔던 게 그냥 그야말로 뭐 그냥 청년들이 그냥 아우성이에요. 일본 제국이 야단났어요.
4: 태극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본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반을 이렇게 이제 보고 세계를 이제 거기에 놓고 얘가 이렇게 밴드를 앞세우고 우리들 선배 시간이 일어나고 집에 아마 다 비었나 봐. 어디서 나왔는지 만세를 부르고 동님 만세를 부르고 기가 막혀요. 그 얘기 지금 하니 지금도 가슴 떨려.
5: 어디? 오늘 많이 떨리는구나.
1: 가슴 떨리는 광복 직후 연예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노래 사대문을 열어라. 떠났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노래.

0: 해방가요로 불리는 이런 노래들이 발표되며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표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래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였죠.
1: 얼마나 외쳤든가 태극기 바람.
0: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2: 추궁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다면 이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레코드를 만들더라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화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0: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온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 때의 법을 대부분 유지했고 일제가 심어놓고 간 악법, 추궁기 레코드 취체 규칙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49년 7월, 광복 이후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가요 사정검열 규정, 문교부의 레코드 제작 취체 조치를 시작으로 월북 작가라서 외색이 짙어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숱한 곡들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제1공화국 최초의 금지곡으로 추정되는 울어라 은방울.
3: 울어라 은방울로 세종로가
0: 월북한 조명암이 작사에 금지된 우정천리.
4: 내 고향 우정천리.
0: 이런 곡들은 모두 음반이 압수되고 부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며 외색가요를 금지하면서도 일제의 검열 제도는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죠.

0: 그냥 동백아가씨가 65년도에 금지됐고, 67년도에 이제 섬마을 선생님이 금지되고, 네. 69년도에 이제 기러기 아빠가 나오면서 바로 또 금지가 됐어요.
1: 동백아가씨.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요. 공장에 가면 노동요였고, 또 정치인들도 모여서 같이 합창을 하고, 때로는 의대생들이 때로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곡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965년에 한일 수교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거를 뭐 방송 금지를 시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그런 것보다는 이 노래는 외색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윤리위원회에 계셨던 돌아가신 선생님 한 분을 생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방송 관련해가지고 외압이 있었냐. 근데 아, 외압 없었다. 본인들은 이게 외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틀 수 없었다. 내가 방송윤리위원회에 있을 때는 깐쪼네 상송 이런 노래는 틀어도 트로트는 한

0: 번도 튼 적이 없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샹송이나 깐촌이도 뭐 외국 노래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1: 사실 동백 아가씨가 진짜 외색풍의 노래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일본에서도 멜로디가 엔카 음악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죠. 한편으론 이미자의 인기를 질투한 경쟁 음반사들이 이 노래를 외색으로 몰아 금지되기를 부추겼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우리 노래는 이후에도 계속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홀로 아리랑, 가는 세월로 유명한 가수 서유석은 가요계 첫 등장부터 활동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1968년 우연한 기회로 TV에 출연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2: 내가 대학교 앞에서 그 알바이트를 했어요. 하루는 11시 반이면 문을 닫아야 돼. 통금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청소하고 빨리 가는. 구봉서 씨하고 서영준 씨가 거기 들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청소하려고 엎어놨던 의자도 다 내려놓고 통금이 뭐야 그냥 인기인이 왔는데.
1: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서유석은 우연히 가게에 들른 당시 최고의 희극인 구봉서 서영춘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한 곡을 불렀다가 방송 출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른 노래가 문제가 되죠.
2: 그래서 내가 TV 출연을 한 거예요. 기타 들고 방송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노래가 생전 보도 듣던 못한 노래를 한 거야. 학교 앞에 책방 하나는 대포집은 열. 이것이 우리 대학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 하나는 양장점은 열. 이거 정말 나를 웃긴다. 가르치는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1: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에 대학가를 풍자하는 가사를 넣어 불렀을 뿐인데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보부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군요.
2: 무조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방송 금지. 그래가지고 그 쇼쇼쇼가 그때 산시 총률이 굉장히 높을 때예요. 한 번에 유명해졌어. 한 번에 내가 나쁜 놈인데요.
1: 74년에는 심야에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월남전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을 소개했다가 급하게 도망가는 일도 겪습니다.
2: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왜 하느냐. 왜 이런 전쟁터에 우리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팔려고 하십니까?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는 중앙정보부라는 데서 그 각 방송마다 시간대로 이렇게 무슨 단어, 무슨 말이 나오면은 불이 울리게 돼서 미국 얘기 나온다 불이 빡해져. 그 정도에서도. 근데 이거 뭐 그냥 뭐 계속 바짝바짝 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PD가 얼굴이 하얘졌어.
1: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서유석은 도망을 쳐야 했고 대전에 숨어 지내던 그는 3년 뒤에야 가는 세월을 발표하며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시절이었는데요. 설상가상.
3: 박 대통령은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1: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민낯이었죠. 그해 6월에는 공연 활동에 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당시까지 나온 모든 노래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선언하죠.
4: 1975년 대대적인 가요 정화 조치 때 이제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노래들까지 다 금지를 시켰던 거죠. 거기에 이제 속한 게 뭐 잘 알려져 있는 아침 이슬, 그 다음에 신중현 씨의 뭐 많은 노래들, 미인 같은 노래, 이미 뭐 전국민적인 히트곡이었는데 뭐 퇴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싶네 하는 게 박정희가 대통령이 자꾸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0: 자꾸만 하고 그걸 풍자하는 노래로 가사가 바뀌어서 불리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유였다라는 얘기 있고요. 또 송창식 씨의 유명한 고래사냥이나 왜 불러 같은 노래도 있고요.
1: 왜 불러? 이 노래는 금지된 이유가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2: 근사하지? 야야, 꼭 영화 배우 같다.
3: 아, 잠깐만! 잠깐만!
2: 왜 그래?
3: 야생이 와!
2: 너희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응?
3: 왜 불러?
2: 우리 머리가 왜든 그럴까? 혐오가 문준대? 그래도 깎아야 하는데.
3: 너희들 혼이 나야 해. 너희들은 괴직이야, 임마.
1: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노래가 겹쳐지면서 시대 풍자적인 역할을 했고 그게 거슬렸던 거죠.
0: 기본적으로 독재자들은 젊은 사람들 노는 꼴을 못 봅니다. 머리 기르고 통기타 들고 다니면서 그 생맥주 맨날 마시고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죠.
4: 잡혀요, 잘못했다가는. 저도 장발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잡혀가지고 머리를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일상화죠. 단속의 일상화. 심지어 우린 노래를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 김부처 직후와 함께 다 사그라들었어요.
1: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서로 믿음으로 거래하자는 내용의 노래 시장의 가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노래들을 소위 건전가요라고 부릅니다. 금지곡과는 정반대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노래인데요. 70년대 말부터는 발표되는 모든 앨범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했죠.
5: 예전에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양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침 7시인가? 어린 때인데 빗자루 들고 모여갖고 동네 청소했었거든요. 어디선가 막 새벽 종이 울렸네 막 이런 노래들이 막 들려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특히 그 박정희 스스로 만들었다는 새마을 노래라든가 또 나의 조국 이런 노래들은 뭐 매일 방송을 통해서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레코드 음반에 수많은 건전가요들이 들어있었지만 사람들이 레코드 듣다가 그거 나올 때 되면 다 꺼버리잖아요.
1: 그렇게 많았던 건전가요는 외면받거나 잊혀졌고 몰래 듣던 금지곡들은 살아남아 지금도 사랑받는 걸 보면 한편으론 우리 노래가 나름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4: 이 노래들이 왜 금지되냐면 바로 가사 때문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서 잘 안 되면 울고 잘 되면 기뻐하고 이게 노래의 전부, 대중가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포탄이 나오고 막 독재가 나오고 권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청춘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김민기, 한대수, 양병신, 그리고 서유석, 그리고 양현 같은 포크 스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 누르고 또 눌러도 우리 노래의 생명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곡을 낼 때마다 금지곡으로 찍혀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노래를 내야 했던 김민기. 그는 은밀하게 새로운 작업을 시도합니다.
6: 공장의 불빛 테이프입니다. 김명의 반주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것에 맞추어 몇 사람의 근로자들이 노래와
0: 예, 당시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황, 그 속에서의 투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제 막 가시화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노래극을 테이프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건 법적인 테두리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법률을 통과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그냥 불법 테이프로, 카세테이프는 LP와는 달리 쉽게 녹음하고 쉽게 또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매체의 어떤 가능성까지

0: 고려하면서 만들어진 타스 테이프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이프 제작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보탠 것을 제 인생의 행운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아까부터 해설을 도와주시고 있는 이 목소리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창남 교수입니다. 1978년 제작된 김민기의 불법 테이프, 공장의 불빛에 참여했었죠. 김창남 교수는 이 테이프 제작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78년 겨울 김민기 선배를 처음 만나서 악보를 받고 녹음을 비밀리에 말하자면 한 거였죠. 우리가 받아든 악보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사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그냥 그야말로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은근히 한쪽에서는 나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당연히 있었죠.
1: 실제 있었던 여성 노동자 탄압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노래 굿 앨범은 이후 80년대 민중가요의 소위 불법 음반, 비합법 음반의 본보기가 됩니다.
0: 그 시기가 이제 83년, 4년 이후에 다양한 그 사회 여러 부면에서 활동이 벌어지고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노래 운동 역시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법 테이프 팔고 뭐 계속 제작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리면 그걸 악기도 사고 공간도 넓혀가고 그랬거든요.
1: 어느덧 군사 독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 보도국입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75년 이후 음반 제작과 무대 공연이 금지됐던 국내 가요 382곡 가운데 186곡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기의 아침 이슬과 이장희의 그 건너 그리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표절, 퇴폐, 저지를 이유로 금지됐던
1: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금지곡으로 묶였던 곡들이 일부 풀려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작곡가 박춘석 등 여러 창작자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던 우리 노래. 하지만 아직도 우리 노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제작된 앨범은 단속을 통해 압수당하기도 했는데요.
3: 아, 여기가 창고입니까?
4: 네.
5: 아, 이게 공론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단속 수거되어서 검찰에 고발되고 행정처분 상신된 증거물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3: 그럼 이런 게 한 1년에 어느 정도 그 단속됐습니까? 이게 몇 개나?
5: 300만 점.
3: 300만 점. 이 카세트가 300만 개 정도가. 예.
1: 그렇게 90년대 초 음반협회 창고는 불법 앨범을 담은 포대자루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전심의의 모호한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작사가 박건호, 박문영, 당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6: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젊은 층이 얘기할 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상황은 나의 것이 어때요? 나도 그렇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인생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항의하고 싶었다고요.
7: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직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창작품이 판단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한다는 게 좀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8: 분명히 80년대에서부터 저항의 불길에 의해서 군사 독재 체제의 균열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노래를 항상 제출해서 가사가 불량한지를 심의돼야 된다는 거. 이 자체는 암흑인 거죠. 사실은 중세시대 사는 거예요.
1: 좀처럼 어둠이 가시지 않다.

0: 전 이때 좀 독특한 가수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1978년 시인의 마을로 데뷔한 정태춘입니다. 그는 문학성 강한 포크곡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첫 앨범부터 사전심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 당신의 부푼 가슴
2: 뭔가 이상한 단어로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칙칙하거나 좀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심의 당국의 의견서를 보면 제발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밝은 이야기만 좀 해라. 앨범을 낼 때마다 그 당시에 그 곡당 3,000원씩인가의 심의료를 내가 납부를 하면서 심의 좀 해주세요 하고 당국에 갔다 이제 접수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툭툭툭 쳐내죠. 아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뭐 바꾸고 첫 앨범부터 모든 앨범에서 다 했죠.
0: 데뷔 앨범으로 인기 가수가 된 정태춘. 그런데 차차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뿐.
3: 고센 체력, 슬기로운 마음, 명랑운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명랑운동회에는 내가 신인 가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MBC 10대 가수상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 팀이 짜여졌어요.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진행자가 부르더라고요. 녹화 중간에 그러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런데 나는 그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거는 뭐였을까? 이를테면 5.18 같은 거. 80년대 중반쯤 되면서 문화예술 진영에서 그 진실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나도 같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내 노래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가 잘 적응하지 못했던 우리 상황, 우리 사회, 명랑운동에서 그 어설픈 몸짓처럼 나는 이 사회를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해답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독설의 앨범까지.

0: 1990년 10월 정태춘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반 아 대한민국을 내고 정식 유통망이 아닌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사전 심의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1: 그 시기쯤에 불법 앨범들이 꽤 불법 카세트물들이 꽤 있었어요. 나도 저런 루트로 유통을 할래. 그런데 비밀리 하고 싶지는 않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 법을 어겼을 때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이제 국가 공권력으로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검열이다. 그래서 검열을 철폐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앨범을 냈죠.
0: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무시당한 거죠. 3년 뒤 정태춘은 사전 심의 두 번째 도전장을 냅니다. 1993년 10월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일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국경찰서에 그 앨범을 수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1: 그리고 나는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위헌재청 신청, 정부의 검열, 대중음악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고

그동안 이제 국회 쪽이라든지 정부 당국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공영방송에서 뭐 심야 토론 같은 거를 이제

0: 2년.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이때 뜻밖의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1: 저는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그런 노래가 그런 팬들이 들어보기도 전에 어떤 한 군이나 뭐 그런 단체에 의해서 권리를 뺏겼는데요.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고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면 뭐 풀려서 언젠가 들으실 수 있다는 희망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0: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가사가 과격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앨범에 가사 없이 연주곡으로 실어버린 일인데요. 이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PC통신에서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서태지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전 심의 폐지 여론에 불을 지펴준 셈이 된 겁니다.
2: 그 당시 보수 여당 쪽에서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나보고 좀 보라 하고 또 문화체육부에서도 개정안을 만들면서 나보고 좀 와서 보시오. 일률적인 시민은 없어지는데 부분적인 시민, 필요에 의한 사후 시민 제도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당신이 오케이 하면 여기서 통과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날 못한다고 했죠. 사후 시민, 직권 시민, 이거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 전면적인 폐지다. 그렇게 했죠.
0: 직권 심의제의 명령 조치권.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의 사전 심의로 변질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었는데요. 정태춘은 타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전면적인 폐지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통과를 시켰죠.
0: 그렇게 1996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태춘의 6년이 만들어낸 성과였죠. 궁금해집니다. 그는 왜 그렇게 끈질겼을까요?
2: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 노래는 검열에 통과하지 못할 노래들만 나왔고 나한테서는. 그리고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고 검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했고 아니면 노래를 아예 만들지 말거나 6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0: 덕분에 우리 노래는 조금 늦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3: 드디어 사전 심의가 철폐됩니다. 이건 45년 해방과 맞물리는 우리 음악 노래 해방입니다. 음악은 활기를 되찾게 되죠.
4: 이때가 되게 재미있는 시기인 게요. 그때 96년이거든요. K-POP SM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된 해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인디밴드라고 이야기하는 팀들이 본격적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30년 정도 지나고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때가 진짜 사회 안팎 그리고 문학의 안팎으로 뭔가 이것저것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우리 노래의 해방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 연주곡으로 발매돼 여론을 들끓게 하던 시대 유감은 걸그룹 에스파에 의해 재해석되기도 하고
5: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이 미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가 미국 빌보드 200
0: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K-POP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도 단순히 K-POP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만나볼 분은 2000년대 초 좀 특별한

0: 팬클럽 활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덕질을 시작했는데 출발은 GOD였고요. 당시에는 가요순위 프로그램들이 팬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서태지 팬들이 그 시민단체랑 결합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문제의식을 이런 뭐 GOD나 당시 그런 잭스키스나 심화 팬들에게 공유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순위 프로그램들이 폐지를 됐던 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었죠.
2: 저는 10대들이 가요계에 들어오면서 더 풍성해졌고 사실 K-POP이 10대의 표현 문화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개입해서 그 흥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10대가 권력화됩니다. 팬덤입니다. 10대의 어떤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는 건 그들 문화 속에서의 해방이라고 저는 봐요. 네. 또 하나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삼엄한 정치 집회에 팬클럽의 응원봉 불빛들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응원봉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보아 응원봉을 아별봉이라고 하거든요. 보아가 아시아의 별이니까 아별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진 아별봉을 그냥 흔들고 있었어요. 흔들고 있었는데 그 뒤에 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건전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여분의 건전지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누가 없으면 줘야겠다.
2: 팬들의 응원봉을 발견하면 되게 반갑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서로 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순간에 되게 응원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를 보호하는 정체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K-POP의 팬이라는 정체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쉽게 살 수 있었고 광장을 조금 더 경쾌하게 물들였습니다. 집회에서 흔히 부르던 민중가요와 함께 K-POP을 떼창하는 문화도 세상 화제가 됐습니다.
1: 이번에 굉장히 그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K-POP을 틀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부정입학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다만세가 울려 퍼졌던 또 저희의 역사가 있고
3: 에스파의 위플래시라는 노래가 저는 테크노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장르여가지고 개인을 위한 노래인데 그게 광장에서 모두를 위한 노래로 나왔을 때 어르신 단톡방에도 그 음악이 돌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의 기쁨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어떤 뭐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4: 야간 시위가 한창인 길거리를 K-POP 아이돌 응원봉이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 응원봉 시위에 영감을 받은 대만 K-POP 팬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 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0: 응원봉 집회는 외국 시위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막강해진 우리 노래, 우리 문화의 힘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5: 사실은 제가 가장 꿈꾸던 이상적인 시위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팬덤 문화 속에 있는 소통, 연대, 공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떤 시위 현장에서 팡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그 불꽃을 들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누구보다 빛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0: 1945년 일제의 검열, 96년 정권의 검열에서 해방된 우리 노래는 진화를 거듭하며 씩씩하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돌아본 우리 노래의 해방일지.

0: 야외 염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 쓰고.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5: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저는 노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무언가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최고 권력자라면 저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전파력, 확산력을 노래를 넘어설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노래예요.
4: 결정적으로 노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감. 어떤 노래를 함께 좋아하고 함께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다는, 그 공감하면 그럼 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노래 내가 첫 미팅할 때 다방에 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노래인데, 아, 이건 내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준 노래야. 우리가 노래를 기억하는 한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5: 이번에도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섰고 그 자리에, 힘든 자리에 함께 하는 데에 노래가 그렇게 또 값지게 귀하게 쓰였죠. 노래는 언제나 대중들의 희망과 또 분노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그 노래가 없으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한가. 노래는 참 좋은 거야.
7: 숱한 검열과 금지를 해치며 우리 곁을 꿋꿋이 지켜온 우리 노래. 해방의 여정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가수 서유석, 정태춘, 해설에 도움 주신 김창남, 장유정 교수와 음악평론가 임진모, 김유나, 그리고 케이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나눠주신 응원봉 걸스, 노혜지, 오채은, 이희준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지금까지 기획 박혜화, 취재 연출 구성의 하정민, 양지안, 나레이션의 저 하림이었습니다.

0: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임신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갔지만 태아가 숨진 가운데 바로 전날 제주에서도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대학병원에서 쌍둥이를 임신한 28주차 산모가 조산 징후가 있어 상급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제주도 안에는 30주 미만 산모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방항공대 헬기로 제주에서 서울까지 긴급 이송된 산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50cm 길이의 공업용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 2명을 향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냐, 신분증을 내놔라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남성을 원미구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물건을 조이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다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포섭돼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란인 2명에 대해 현지 시간 2일 오전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이들이 지난해 12일 전쟁 기간 모사드에 이란 주요 인사 정보를 주고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거나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 등 보안시설 사진도 전달해 형법상 중죄인 무하랩에 신에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이란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성박

0: 운영사 등입니다. 하이엔은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해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묶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2도입니다. 강가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남매 그룹 악뮤엣의 노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수현 씨, 동생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씨, 두 사람의 여정이 노래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엔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사연을 토해내며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남매는 담담히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전세 물량이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시에 월세가 높아지면서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사회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단순히 많이 짓는다고 해서 지금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허용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집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줬는데요. 이 밖에도 주거비 급등을 겪었던 여러 나라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주거를 아예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곳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주택 공급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3: 하루 한 번 들어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서.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네, 할 말 많은 진행자를 위해서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건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왜요? 저는 역시나 박정호 폐지를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 박정호 교수님은 이런 거 할 때 더 매력적이에요.
2: 알겠습니다. 하여튼.
1: 진행도 잘하시지만. 자, 요즘 그 계속 이 역시나 박정호 코너에서 여러 나라들의 부동산 정책들 중심으로 네네. 하나하나 다니면서 혹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
2: 맞습니다.
1: 뭐 있든 없든 그냥 해외 돌아다니는 기분도 좀 내고
2: 예,
1: 네,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2: 예.
1: 오늘은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시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공급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땅이죠. 네. 땅을 먼저 확보를 해야 예. 뭐 얼마짜리로 올릴지 용적률 어떻게 할지 그걸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래서 오늘은 공급 대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땅 확보 요걸 좀 먼저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죠. 뭐.
2: 그렇죠. 땅만 확보하면 사실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1: 우리 선경제에서도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의 그 주택 정책 네.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싱가포르는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그 다 갖고 있고 집값도 꽤 안정적인데 어째 그게 가능하냐. 뭐 보면 결국은 그 나라 땅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정부가 갖고 있어서
2: 예.
1: 정부가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조금은 좀 허탈했어요.
2: 네.
1: 그렇기만 하면 참 좋은데.
2: 네. 아 그러면 진짜 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1: 우리도
2: 네.
1: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고민할 거 없죠.
2: 그런데 싱가포르는 국토의 한 90% 가까이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간척 사업입니다.
1: 간척 사업.
2: 예.
1: 땅을 더 국가 땅을 더 만든다.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안가에 수도이자 국가가 다 놓여져 있는 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 예.
2: 해안가를 매립해서 국토를 면적을 넓혀오고 있는데요.
1: 예.
2: 그래서 그 늘어난 그 간척지에다가 뭘 했느냐. 어떻게 보면 수도이자 국가가 유지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항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간척지에 조성을 하는 걸 1차적으로 해서
1: 예.
2: 어떻게든 나머지 내륙에 기존의 땅들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지로 더 활용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왔는데
1: 새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라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주택 공급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 네.
2: 그랬더니만 크게 한 6가지 전략들을 쓰는 것 같아요.
1: 6가지나 돼요? 한번 하나 들어보죠.
2: 예. 네. 일단 가장 쉬운 거 강제 수용입니다.
1: 내놔 이 자식아.
2: 그렇죠. 방금 말씀 주셨던 싱가포르도 초창기에 그거였죠. 물론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966년 제정된 토지 수용법을 통해서 땅 주세요. 대신 국가가 시세보다

0: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갑니다 하면서 사갔습니다.
1: 에이, 그거는 거의 뭐 가져가는 거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가면 그게 뭐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뺏겼다는 생각하겠죠.
0: 네. 중국도 사실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은 헌법상 토지는 국가나 농촌 집체 소유 이게 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상하이나 베이징 그다음에 기타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원래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누구 개인 사적 소유물도 아니고 농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다시 수용하기가 되게 수월했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또 원래 토지는 국가 거야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1: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공동 민간 공동이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중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를 그런 식으로 확보를 했고요.
1: 예.
0: 그럼 우리나라는 이 방법을 안 쓰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씁니다.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19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예정지였던 1기, 2기, 3기가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서 사실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그게 아니었으면 그 동네 땅을 그렇게 대규모로 살려면 한 3, 40년도 더 걸렸겠죠.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
0: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관련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토지구획정리계획을 통해서 무언가 시공을 해서 주택을 완공해서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중앙값 기준으로 18.5년이 됩니다. 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대규모로 이 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 게 80년대부터인데
1: 그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논밭들 꼬불꼬불한 뭐 경계선들 그런 거 다 요거 네모 반듯하게 바꾸어 드릴 테니 그 요렇게 요 땅을 요걸로 좀 바꾸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 하나씩 집 짓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0: 그리고 여기 이 가장 큰 차이는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소유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 개념이죠.
1: 이런 꼬불꼬불한 땅을 요 네모 반듯한 땅으로 결국 네. 금연적이 금연적이니까 위치만 조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겠죠.
0: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그 개발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있죠.
1: 개발하면 네모 반듯하게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0: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도로도 놓고 뭐 지하철을 놓거나 아니면 공공주택을 그럴싸하게 지어서 예. 뭔가 그걸로 개발 이익이 올라가면 그 옆에 환지로 바로 드렸던 아니면 주택 중에 일부는 저희가 수용하고 일부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해드렸는데
1: 예.
0: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니 그러면 이걸 저희에게 공공 부분에게 넘겨준 그 대가로 추가적인 이익을 소유자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가장 기본 취지인데요.
1: 예.
0: 강제 수용하는 건 그게 아니죠. 공공이 그냥 내가 소유권 가져갔으니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제 원소유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 이제 주공 땅이야, 이제 LH 땅이야.
0: 그렇죠.
1: 그 대신 현금으로 보상 받으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였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이거 이제 뭐 LH 공사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들은 관계 없습니다. 해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 경우, 즉 강제 수용에 가까운 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년 걸립니다.
1: 오. 속도가 꽤나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구획 정리법에 의거해서 진행했던 것은 18.5년이 걸렸는데 강제 수용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8년이 걸리니까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가 그렇게 빨리 대규모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건
1: 네.
0: 좀 강제 수용에 가까운 접근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1: 땅 살 때 그냥 수용하니까.
0: 네.
1: 우리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중국 정도만 할 수 있었던 좀 과격한 정부 방침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도 하고 있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1: 예.
0: 1차적으로 소유주하고 협상을 합니다. 얼마에 파실 생각인데요. 저희 이거 구획정리했고 구획정리하면 바로 저희가 매입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매입할 수 있는 주체도 중앙정부, 지자체, LH와 같은 특정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합니다. 얼마에 원하세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강제 수용합니다.
1: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강제 수용이면 협상도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강제 수용에 준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1: 말 안 들으면 그린벨트를 묶어버린다?
0: 아,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1: 예.
0: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표적인 개발 제한 구역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0: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레이존이라고 그레이벨트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요. 이 그레이벨트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훼손된 뭐 녹지들. 이게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제해서 여기에 주택을 짓자. 바로 이런 정책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 같은 데는 특히 땅을 매입하는 데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영국입니다.
1: 왜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었을까요?
0: 이제 공공주택을 지을 때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도시 근처에는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땅값이 천정부지니까.
0: 예. 그런데 이 저렴하게 훼손된 지역은 그 가치가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여기가 용지라고 하죠. 지목이. 뭔가 여기다가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형태의 지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우리나라가 그린벨트로 묶어서 개발 제한하듯이.
0: 그렇죠.
1: 영국도 그레이벨트로 묶어서 개발을 제한해 놨었던 거군요.
0: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도 일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러지 않고 원래 여기는 그냥 그 정도로 저층 구조의 지목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슬슬 인구가 유출돼서 유실된 거겠죠.
1: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를.
0: 네.
1: 아, 팔 걷어붙이고 하면 되니까 정부는.
0: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목도 변경하고 높이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1: 주변에 버려진 땅 잘 살펴보기.
0: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했죠. 우리 그린벨트 푼 게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도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다 했던 거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도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었거든요.
1: 그렇게 좀 버려진 땅들 쓸만한 데 없는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기관이 있지. 거기가 이제 LH공사죠.
0: 네. 뭐 SH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뭔가 개발이 제한된 구역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우리 잠깐 비교해드렸던 토지구획 정리, 예. 환지 방식, 원소유자들의 어떤 이익도 충분히 보증하면서 개발이익도 일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그럼 왜 쓰느냐 국가는 바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덜 들어요.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계획이 수립되면요. 그 원 소유자들의 그 지분 중에 땅 지분 중에 일부를 국가가 아예 안 사도 됩니다. 그냥 여기 이 땅을요. 개발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 위에 몇 층이 쭉 올라가면 그걸로 개발한 걸로는 저희 공공이 알아서 공공주택으로 쓰던 아니면 국가에 환수를 하던 하고 나머지 그 층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득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면서 국가가 재정 투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1: 거죠. 당신들 돈으로 하고 남는 주택 생기면 그 우리 가져가겠다.
0: 그렇죠.
1: 우리 요즘 서울에서 하는 재건축이 그런 거잖아요. 임대주택 짓게 하고 용적률 더 준 다음에 생기는 임대주택은 이제 정부가 가져와서 쓰는 거.
0: 네, 맞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 방법들을 그래도 활용하는 이유가 국가가 사실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주택 문제만 모든 다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
1: 예.
0: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투여가 적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걸 말씀을 예. 드릴 수 있는데요. 요 부분부터는 솔직히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추가적인 부지 아니면 주택 숫자
1: 네.
0: 이걸로 공공에서 제공해 주는 그 주택을 누구 눈높이 해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토지구획 정리법을 처음 생각해낸 나라가 일본이에요.
1: 예.
0: 1954년도부터 토지구획 정리법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 31만 헥타르를 적용해서 어마어마한 주택들을 공급해 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한 주택의 눈높이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중산층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의 눈높이를 맞춰두고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요즘 일본이 공급한다는 건 정부가 공급한다는 뜻입니까?
0: 맞습니다. 네.
1: 일본의 땅은 민간이 갖고 있을 텐데
0: 네.
1: 그 땅을 뭐 수용하든 사들이든 해서?
0: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토지 구획하면서 이제 용적률 올릴 수 있는데.
1: 짜투리 땅들 좀 내세요. 그렇게 해서.
0: 예, 그렇게 네. 해서 그럼 정부가 뭔가 본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더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할 거냐가.
1: 그러니까 고급 주택 지어서 줄 거냐 아니면 서민주택 지어줄 거냐. 그

0: 판단해서.
1: 네. 근데 고급은 아니겠죠. 중산층 정도겠죠. 당연히. 네.
0: 일본의 중산층 눈높이에 맞추려면 고급이어야죠.
1: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일본에선 요즘 주거의 새로운 붐인 게 콘도 방식입니다.
0: 우리로 치면 아파트 비슷한 거.
1: 우리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 이제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션 같은 경우는 실수요형 주택이에요. 그냥 우리 아파트입니다. 근데 콘도는 약간 호텔식 개념이 접목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밑에 헬스장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죠. 아. 약간의 서비스 개념이 들어간.
0: 그러니까 관리비 많이 내야 되는.
1: 그렇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 이상부터는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예. 단순히 지금 우리 아파트 사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개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그 다음으로 간 거예요.
0: 커뮤니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상품이다.
1: 그렇죠. 물건 플러스 내가 이 주택을 구매하면 앞으로 이 주택에 살면서 어떤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라는 것까지 같이 보게 된 그런 주거지를 선호하게 됐어요.
0: 그걸
1: 콘도라고 부르고.
0: 콘도라고 부르고, 예. 그런 거 없는 건 맨션이라고 부르고.
1: 맞습니다.
0: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는 걸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 없는 걸 구축이라고 하는데.
1: 그렇네요. 밥 해주는 아파트, 뭐 유명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개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공공에서 뭔가 약간 개입을 해서, 아니면 민간이 새로 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이 콘도미엄 방식의 주거단지들에 대해서 요즘 더 많이 시공이 되고 있어요.
0: 아, 나라 돈으로 짓는 그런 공공주택도 네. 좀 좋은 걸로 한다.
1: 네.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일본도 집값이 지금 도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거냐? 아니 서민들은 그럼 어디서 살라는 거냐?
0: 정부가 서민주택 지어야지. 네. 왜 부자들용 주택을 자꾸 지어서 공급하냐?
1: 예.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아니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게 해서 어떻게든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뭐 유틸리티라고 해야 됩니까? 퍼실리티라고 해야 됩니까? 그중에 일부가 조금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뭐 수영장이 없거나 헬스장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면 또 도시 전체의 어떤 뭐랄까요? 정주여건이라는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0: 정부라도 고급주택 자꾸 지어야 전체적으로 고급화되지.
1: 그리고 점점 이제 주거 문제가 절대적인 의식주 중에 그 주거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긴 저거까지 있는데 저긴 저기까지 있는데 저기는 더 많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편차가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0: 예.
1: 그런데 눈높이를 자꾸 낮은 걸로만 맞춰서 공급을 해버리면 그게 과연 오를까도 고민을 하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일단 공공이 개입한 것도 중산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0: 그거는 혹시 이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겠죠? 일본 정부가 분양한다 하더라도.
1: 그럼요.
0: 그러면 고급주택 지으면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데 네. 서민주택을 지어놓으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서 땅값은 어차피 도쿄니까 비쌀 텐데.
1: 네.
0: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정책은 적자가 더 많이 쌓이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도.
1: 그래도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0: 그러니까 그런
1: 된다.
0: 주장은 있을 수 있고.
1: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 논쟁은 상당 기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민들도 어느 순간인가 소득이 높아지면 중산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산층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면 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가격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딜레마들은 있긴 있거든요.
0: 근데 보통 이제 둘 중에 뭐가 좀 좋은 것 같은지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줘야 우리도 참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의견이 뭐가 중요할까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0: 에이,
1: 이런 걸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0: 네.
1: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하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서민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돈을 모아서 중산층이 됐을 때 그 중산층에 진입한 그 중산층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절인지 10억 원절인지는 또 큰 차이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중산층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허들이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가 결정되는 거라서 이건 무조건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대 국민들이
0: 어떻게 생각하느냐?
1: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주택정책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지. 저 같은 그냥 동네 학자의 의견은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왜 제 주장이 없겠어요. 근데 방송할 때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1: 예.
0: 갑론을박이 댓글에 많던 뭐 제가 뭐 어느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오해를 사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도 이렇고요. 이런 나라도 이러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가 제 목적입니다.
1: 그럼 하나의 각각의 장점은 하나는 서민주택을 지으면 서민들의 접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데.
0: 엔트리 레벨이 쉬워진다.
1: 나라가 서민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좀 더 싸게도 줄 수 있으니.
0: 네.
1: 동네에서 유곡하는 게 이게 5억에 분양해주네, 나라가. 그럴 수 있는.
0: 네.
1: 그러나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싸게 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의 수준을 이제 앞으로 자꾸 높이는 데는 큰 기여는 못 하는 거고.
0: 네.
1: 반대로 좋은 주택을 정부가 쥐어서 준다는 건 야, 서민주택은 그럼 누가 지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정부가 직접 해주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도 돈벌이가 되니까 좀 지속 가능하기는 한 것 같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그런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엔트리 레벨의 주택에 살던 분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맞벌이 하면 또 좋은 주택으로 갈 텐데
1: 예.
0: 그때 손에 잡히는 주택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더 늘리는 확충하는 부분은 있죠.
1: 럭셔리 주택이 있으면 거기서 또 선택지가 되니까.
0: 예. 자, 그러면 2부에서 못다한 얘기 또 해야겠네요.
1: 2부로 잠시 후에 또 이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죠.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진화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땅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요? 주택용 땅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서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오늘은 되게 흥미롭네요.
3: 네.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국가들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다 분류해봤더니 한 6가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강제 수용. 이거 우리나라도 해봤다. 두 번째가 안 쓰는 땅 개발 해제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쓰게 만든다. 우리나라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는 거 했었죠. 특히 3기 신도 보금자리 주택.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원래 토지주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구획 정리 방법. 이거는 일본이 처음 생각해냈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는
2: 거예요. 하고 있는 거네요.
3: 예.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공선매권입니다.
2: 공공선매권.
3: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빈은 머지않은 시점에 수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주택건설도시재생기금이라는 걸 조성했어요.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이나 도시에서 좀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해서 버려진 어떤 건물들, 창고들, 또 폐병원들 이런 것들을 일단 누가 이걸 를 매각하려고 할 때 저 이 건물 이제 못 쓰게 될 정도로 낙후돼서 예? 건물을 올릴 생각은 없고 저 다른 데로 갈 건데 혹시 이 건물 사실 분 있으세요?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먼저 공공이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2: 그냥 매물로 내놨을 뿐인데 네. 경매도 아니고.
3: 네. 그래서 공공에게 먼저 어떻게 보면 옵션이 있는 거죠.
2: 내가 이거 살까?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네. 혹시 구청에서 사시려면 먼저 그렇죠. 기회 드릴게요.
3: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약 31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비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축한 토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했느냐. 시중 시세.

0: 동안에 3분의 2 가격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1: 뒤늦게라도 땅 사기 대열에 들어온 거네요, 오스트리아는.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해서 3분의 2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선에 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됐고요. 심지어 이걸 그럼 본인이 직접 공급하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국가가 가진 땅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걸 개발해 보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럼 그 사람들에게 좋아. 내가 여기 폐 학교, 폐 병원 부지 다 확보해서 얼마에 필지를 아주 예쁜 걸 가지고 있는데
1: 네.
0: 너 개발할 때 여기에서 더 싼 주택, 어포저블 주택이라 부릅니다.
1: 예, 예.
0: 이 어포저블 주택을 며칠 이상 공급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길게. 이렇게 개발하는 국가가 직접 하는
1: 거예요. 다 어포더블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0: 그렇죠.
1: 어느 정도는 중산층 서민들한테 적정한 가격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국가에다가 내라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군요.
0: 그러니 이것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 네.
0: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제도의 방식은 다르죠.
1: 네.
0: 우리는 아주 먼저 미리 사놓고 이런 건
1: 그건
0: 하지만.
1: 아니지만 네. 민간 땅에다가도 우리는 그걸 이제 내라고 하고 있으니
0: 그렇죠.
1: 같은 개념이네요.
0: 예. 이런 방법은 또 네덜란드도 똑같이 하고 있고 독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의 한 국가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야, 저거 나쁘지 않은데 미리 확보하고 한 20년 지나면 주택 가격들 다 오르니 그러면 그때쯤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유럽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땅을 당장 쓸 땅도 아닌 거를 미리 쟁여놓으려면 생돈을 들여서 일단은 쟁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산이 있는 거니까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생긴 돈으로 뭐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게 뭐 못할 결정은 아닙니다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나라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사실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럽 국가들도 안정적인 주택,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가 재정 투여를 해야 되고요. 뭐 자꾸 제 개인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1: 네.
0: 저는 이런 데 국가가 돈 써야지 어디다 돈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계속 적자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저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 안 쓰는 건 아닌 거죠. 또.
1: 뭐 그렇겠죠.
0: 네.
1: 그러니까 국방비에 못 쓰고 있다가 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0: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1: 예.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유부지 개발, 브라운필드라고 하는데 이 개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건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면 브라운필드가 뭐냐 하면 원래 철도 부지였거나
1: 예.
0: 공공기관의 청사였다가 공공기관 청사가 이전했거나 원래 여기 군부대였는데 군부대가 이전했거나 그럼 갑자기 유유부지가 생기잖아요. 그 유유부지를 주택지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이것도 하고 있죠. 서울에 있었던 공공기관들 저기 세종시나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을 때 그 부지들 일부 활용하는 것들
1: 용산 기지창에 뭐 짓고 하는 그런 것들
0: 그렇죠. 미군부대 기지에서 또 우리가 뭐 하는 것들 이것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1: 부지런히 우리는 할 거 다 하긴 하네요 정말.
0: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도 드리면 저는 해외 사례들 연구해보고
1: 예.
0: 그리고 또 앞서서 세제도 한번 저희 한편 했었잖아요.
1: 네.
0: 그걸 보면서 어느 정부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등한시했다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거다. 야, 더 다른 방법 없는지 다 찾아봐. 또 없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를 우리나라처럼 다 해본 나라가 없어요.
1: 아, 골고루 각자 나라마다 맞는 걸 하지 우리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0: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여섯 개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도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쉽죠. 용적률 올리는 겁니다. 용도지역 규제 완화해서
1: 예.
0: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방법으로 지금 주택 공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짓기 쉬운 환경 만들기 이게 주무부처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새 땅을 찾는 건 일본은 안 하고 있고요. 기존 도시 안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1: 아, 신도시 외곽 개발은 포기하고 안쪽을 다시 파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군요.
0: 네.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엔 놀라운 게 뭐냐면 사전 허가 없는 즉시 착공인 방법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1: 네.
0: 어디에 뭐 지으려면
1: 네. 우리 구청허가 받아야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그 구청

0: 허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조건 충족하면 별도 심의 없이 바로 허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지어라.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느 높이로 지을 수 있는지 그 지목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용도 지역 자유화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혁신적으로 이거 저희는 뭐랑 뭘 합쳐가지고 또 상업시설까지 약간 공장 형태의 뭐도 합쳐볼게요. 근데 주택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용도도 상당히 자유화해주는. 그래서 한 채라도 더 빨리 지어라. 예. 어. 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주거 문제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죠.
1: 야, 그게 어찌 보면 속도는 늘릴 수 있으나 이른바 정신없는 난개발. 짓고 나면 뭐야 정신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빨리는 지어지지만
0: 네.
1: 선택을 그렇게 했군요.
0: 모두를 위하거나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 아, 그건 없죠.
1: 그런 게 있으면 다 그거 하겠죠.
0: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부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2025년부터 임대료가 급등합니다. 도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11월 달이 이 도쿄 23개구 임대료 평균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해서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 4년간 콘도 가격의 상승률은 64%가 올랐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일단 민간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성을 주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대만 사례도 좀 배울 게 있습니까?
0: 네. 대만 사례도 좀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도 어떤 방법들을 주로 쓰냐 하면 일단 국가가 주로 뭘 개입하기보다는 민간에서 개입해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형태를 했다가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베이와 신베인이 이 주변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비율이 많이 모여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비율보다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양질의 일자리가 그쪽에 많다 보니까 몰려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 들을 일부 활용해서 국가가 옆에 끼어서 우리도 공공거 여기 넣어줘야 더 개발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해가고 있고요.
1: 임대용 주택을 공급한다.
0: 네. 네. 대만 관련한 자료는 제가 당연히 언어적인 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그 연구자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때 오히려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주택 문제 때문에 한국의 주택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필요했는데 서로 교환을 하자.
1: 요즘 타이베이 집값 엄청 오른대요, 진짜.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보고서의 일부 우리에게 도움받을 거를 영문으로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나도 대만어로 되어 있는 거를 영문으로 해서 널 줄게. 이렇게 해서 최근 제가 한번 딜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대만은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지방 균형 발전 그거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타이베이가 최대 도시도 아니고 여기저기 뭐 중요한 다른 도시들도 있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면 수도 집값은 좀 덜 오르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걸 추진하는데 정작 그렇게 잘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샘플인 대만도 타이베이 집값은 저렇게 난리가 나니. 야, 저게 참 집값이 되게 복잡한 함수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0: 네. 사실 그 집값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산다는 건 결국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대만도 그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 수준의 인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이상에 인상되는 부분이 주요 도시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해외의 주택 공급 사례들을 다양하게 배웠는데 네. 각자 야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라고 하면서 듣기도 했고 우리도 이미 하고 있네라는 또 생각도 좀 뒤늦게 드는데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제가

0: 공부들 하면서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의 민간에서 재개발하는 주택의 어떤 뭐랄까요? 방식입니다.
1: 아, 일본의 재개발?
0: 네.
1: 예.
0: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몰입 그룹이라고 있어요.
1: 디벨로퍼.
0: 디벨로퍼.
1: 예.
0: 그래서 몰입빌딩이라고 일본의 록봉기나 이런 중심지 가면 뭐 대부분 몰입빌딩이었네. 뭐 이럴 정도로 뭐 정말 높다란 빌딩 대부분 그 회사에서 시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는데요. 예. 최근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로 급부상한 아자부다이 힐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 모리 그룹이 재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자부다이 힐즈 딱 보면 야 여기는 도심지에 이렇게 멋스러운 걸 재개발했네. 우린 말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 예.
0: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이나 시청의 관계자분들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 시사점이 있어서 가져온 건데요.
1: 예.
0: 일단 주체는 관이 아니고 민간이긴 하지만 그걸 개발하는데 했던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아자부다이 힐즈를 개발하는데 이 처음 재개발 협의회를 설립한 게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35년 걸린 거예요.
1: 그거는 그 동네는 다 각자 소유권이 다 따로 흩어져 있는 그런 동네였을 텐데 그죠?
0: 맞습니다.
1: 우리의 난개발 도심처럼.
0: 예. 그래서 300명 이상의 토지 소유주들이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이었습니다.
1: 와.
0: 그런데 예. 이 35년 동안 이 300여 명의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리빌딩 직원들이 주민 설득 미팅을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회의를 2000회 이상 했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런데 이게 또 저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서울의 몇 개 구청에서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구청 대강당에서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텐데 재개발이란 이거에 대해서 박 교수가 와서 발제 좀 해달라. 그리고 좀 주민들에게 걱정되는 부분에 질의응답도 받아달라 했어요. 그러면 딱 가보면 몇백 명 계시죠.
1: 예.
0: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에 A부터 Z까지 이런 강의안 들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1: 네네.
0: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도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한 번 제 설명으로 거기 오셨던 분들 모두 다 이해가 됐을까요?
1: 그건 아니겠죠.
0: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가능하면 제 발표 내용을 처음에 저도 초짜일 때는 발표 내용을 줄이고 재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들이 많으시겠어. 내 집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질문 시간도 절반 둬서 총 2시간인데 1시간만 내가 발표하고 1시간은 질문 받아야겠다 했어요.
1: 네.
0: 질문을 안 하세요. 몇 사람 빼고는.
1: 그 질문도 뭐 좀 이해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질문이기도 하고.
0: 그것도 있고 거기서 하기에 약간 쑥스럽거나
1: 뭐 그럴 수도 있고.
0: 그럴 수도 있고요.
1: 예.
0: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만약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그 똑같은 회의를 한 번 했으니까 저희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명이 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 전부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회의를
1: 예.
0: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재개발이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은 A대학의 누구 교수, 내일은 B엔지니어링 어떤 실무자 와서 또 하고 다음번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 C가 또 하고 그래서 관점도 달리하고 똑같은 주제로 수십 번을 해야 이제 그 어떤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은 내가 이제 재개발이 뭔지 이해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예.
0: 구청에 계신 분이나 시청에 계신 분 누구에게 다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저희가 거기서 그 공청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진심어리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우리가 다 했는데 안 해주시는데 동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몰이 그 그룹이 한 것처럼 35년 동안 2000회 이상 전체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5년 동안 연평균 개별 지주들을 몇 번 만나냐면 연평균입니다. 130번씩 만났어요.

0: 이거 거의 3일에 한 번 온 거네요.
1: 그건 모리그룹은 그럴 만한 인센티브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재개발에 성공하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다 자기들 거니까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노력할 인센티브는 있고 구청 공무원한테 그런 인센티브는 뭐 사명감 말고는 없을 테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0: 저는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0: 네, 네. 아니 지금 주택 문제가 이거 뭐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게 시청 공무원들, 시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시청 네, 공무원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네. 건 물론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럼 왜 우리나라는 민간 자본이 모리그룹처럼 그렇게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민간이 와서 설득하면 더 잘할,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인센티브 구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움직이는 디벨로퍼가 없어서 구청 공무원이 가서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게 궁금해서요.
0: 이거는 민간 건설업자들하고 제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예, 예. 그때 좀 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참여하는 걸로도 본인들 일손이 모자라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사업들이 벌크로 나오는데 그런 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영업익률을 달성하고도 남는데
1: 인력 자금 없어요. 우리 모리 그룹처럼 그렇게 그런 거 하기에는.
0: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신규 택지 조성 안 하고 예. 도심 안에서 해결해라. 이걸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1기, 2기, 3기 신도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디벨로퍼 건설회사들이 어떻게든 그 주민을 설득해야지만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1: 헝그리에서 그렇구나.
0: 뭐 헝그리인지 뭐 아니면 그래도 그걸 해보자라는 어떤 생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자부다이 힐즈의 여러 미담들 중에 그 300여 명의 토지 소유주들 중에 예. 어떤 분은 삽 뜰 때 아유 김 전무님 대리 때 나랑 처음 인사 나누고 전문에서 우리 지금 섰었네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 그렇게 네 30년 전에 왔던 이 청년이 이제 임원
0: 그러니까요.
1: 달고 아직도 설득하러 다니네.
0: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진짜 도심지 안에 다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그래서 설계, 세부 내용들 다 조정하려면 예. 이 정도 노력을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1: 그러네.
0: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심지에 그나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빨리 됐던 데는 어떤 거냐. 아, 이거는 또 되게 독특한 인간의 행동 경제학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민간 건설회사들이 뭔가 여기를 개발했을 땐 돈이 더 될. 수익성이 더 될 입지 좋은데 본인들이 좀 눈이 뻘겋게 해서 재개발을 재건축을 서두르죠.
1: 그건 당연하겠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길 건너 아니면 사거리에 반대쪽 모퉁이에 있는 김영감, 최영감, 뭐 박영감이 다들 합의해서 건물을 올렸어요. 음흠.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올렸어요. 예. 상가도 받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걸 근처 다른 또 박영감, 김영감, 최영감이 본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행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강남 쪽에서 이쪽이 재건축됐더니 바로 길 건너도가 또 재건축되고
1: 금방금방 이제 눈에 보이니까
0: 그게 저쪽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1: 학습이 그렇죠. 빨리 되는구나.
0: 네. 뭐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고 뭐는 우리가 이건 조정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속도감이 생긴 거예요. 모르면 다 겁이 나니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예. 강북 지역은 아직까지 딱 그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좋은 주거단지 조성했다라는 그 레퍼런스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좀 일부 있다라는 거죠.
1: 우리나라 재개발은 네. 아직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서. 네.
0: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땅 어떻게 확보하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다는 못했지만 다음 주에 다른 걸 하겠지만 예. 정리하죠. 우리나라 뭐 어느 정부든 정말 해보려고 하는 건 다 해봤다. 그런데 미흡했으니 제대로 해결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 1극이니 다른 나라처럼 지역 균형 발전도 안 되니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지만 다른 나라는 회의를 2000번 하고 연간 100

0: 30번 만나러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설득 작업만큼 했던 거냐라고 봤었을 때 그거에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 해보려고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
1: 좀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우리가 요거는 좀 우리도 도입할 만한 게 있네 싶은 거는 그럼 없습니까? 우리도 다 이제 해본 거라서?
0: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차별성 있고 내가 해결했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1: 너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0: 새로운 걸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성공한 정책은요 90%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행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수치 파인튜닝하고 회의가 모자라서 안 된 거면 회의를 더하고 예. 주민들의 개별 설득이 안 돼서 못한 거면 개별 설득을 더하는 거지 새로운 그럴싸한 미사오구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 예, 조금 전에 얘기는 제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 그동안 박정호 교수님 따로 조용히 모셔서 좀 새로운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1: 새로운 것쯤 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그렇죠. 수많은 높은 분들한테 쌓였던 스트레스를
0: 네, 저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1: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0: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를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최씨는 없고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화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헌정 파괴 책임이 막중함에도 오히려 대통령의 추법적 관저 농성을 옹호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헌정 파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자체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검찰청마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12.3 계엄에 반대한 인물과 야당까지 내란 세력으로 싸잡아 몰아붙이는 내란 몰이를 진행 중이라며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당적을 바꾼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김두겸 후보가 격돌하고 경남에선 전직 지사인 김경수 후보와 현직인 박완수 후보가 재선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0: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늘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러시아어 이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어인 울란바타르로 변경한 건데요.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우크라이나어인 키이우로 바꾸고 영어 이름인 터키는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현지음과 현지 표기에 기반한 한글 표기가 우리에게도 더 편리하겠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미국의 힙합 그룹 PM The는 1991년에 스팬다우 발레의 트루를 샘플링한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멜로디만 샘플링된 음악이 아니었어요. 가사를 잘 살펴보면 조니 미첼의 The Boho Dance의 한 구절을 또 마우하우스의 The Spy in the Cap에서 한 구절을 가져와 채우기도 했고요. 웸의 노래 제목인 Careless Whisper나 The Pointer Sisters의 노래 제목 Neutron Dance도 그대로 가사에 사용을 했죠. 힙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DJ인과 믹싱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사까지 재밌는 실험을 했었던 PM Dunn의 히트곡이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PM Dawn입니다. Set Adrift on Memory, Please.

5월 2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B.M. Dunn, Set Adrift on Memory Bliss였습니다. 김진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학창시절에 자주 듣던 곡이에요. 이 노래만 들으면 친구들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셨는데요. 학창시절에 이 곡이 인기 있을 때 그때 이 노래를 같이 들었던 그 친구들, 그분들은 알까요? 진찬님이 이 노래만 들으면 그분들을 생각한다는 걸? 가끔은 진짜 음악이 약간 텔레파시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용과 신청곡을 보다 보면 제가 좋아한 노래예요 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누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라든가 이 노래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이런 사연들도 제법 많이 오거든요. 그 음악이 그 사람과 연관이 돼서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음악이 약간 그 마음을 같이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김진찬? 내 친구 이름인데? 나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골든디스크가 그 텔레파시 역할을 조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글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악, 그리고 누군가가 생각나는 음악, 그리운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그런 사연과 신청곡들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안 터지는 맥스폭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경된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투팍 체인지스였습니다. 우리 오늘 첫 곡으로 그 스팬다우 발레의 트루를 샘플링한 PM Dunne의 Set Adrift on Memory Bliss 이 노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을 샘플링한 힙합을 한 곡 더 전해드렸어요. 마침 이성재님이 투팍의 Changes를 골라주셔가지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Bruce Hornsby and the Range의 The Way It Is 이 노래를 샘플링해서 만든 음악이죠. 힙합이 예, 샘플링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잘 담아내는 그런 장르인데 이 PM 던의 음악도 그렇고 투팍의 노래도 그렇고 그 샘플링을 상당히 빛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원곡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들이었습니다. 김요한님, 저는 매일 2만 보씩 걷는데요. 오늘은 많이 못 걸어서 저녁에 걷고 있어요. 신혜림 작가도 평소에 자주 걸으시나요? 매일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쉬나 이스턴 모닝 트레인 9 to 5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매일 하루에 2만 보씩이요? 제법 많이 걸으시네요.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걸어야 될걸요? 2만 보 나오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제가 가능하면 시간 있을 때는 하루에 만 보는 걸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 보 걷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렸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매일 저는 그걸 꽉꽉 채우지는 못하고 이제 시간 있을 때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예, 만보를 겨우 채우는 정도인데 그래도 저도 이제 약간 걷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산책하듯 걷다 보면은 만보 정도는 뭐 금방 걷는데 2만보는 와 이거는 조금 약간 챌린지 느낌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걷는 거는 좀 오래 걸어도 잘 걷는 편인데 왜 요즘 러닝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뛰는 거는 진짜 좀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그 숨 차는 게 싫죠? 자, 걷기에도 뛰기에도 좋은 음악입니다. Sheena Easton, Morning Train, 9 to 5. 이 노래와 함께 정일범 님이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은 이어지는 Getaway. 이 음악하고 메들리로 들어야 제맛이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볼게요. Sheena Easton, Morning Train, 그리고 시카고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Getaw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유윤선 님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곡과 최신곡도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2003년생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죠. 원래는 아역배우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2015년에 12살의 나이에 드라마 언 아메리칸 걸로 데뷔를 했고요. 미자르바크 또 하이스쿨 뮤지컬 이런 작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아 나갔었죠.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내면서 가수로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가수로서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내는 앨범마다 다 잘 됐거든요.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가수 데뷔곡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었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였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좀 진솔한 목소리를 들려줬고 이 가사가 진짜 자기 얘기다 이런 느낌을 줘서 약간 또래의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위치로 딱 자리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2집 냈고 올 6월에 3집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3집의 선공개 싱글로 드랍데드를 발표하고 활동하는 중인데요. 이 드랍데드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로 핫샷 데뷔를 하면서 사실상 진짜 대세 가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음악이 나왔다 하면 일단 주목을 받는 편이고 그 음악들이 항상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 좋은 화제성을 낳는 편인 그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드랍데드가 굉장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서님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이 코너에 추천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세 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곡 2021년 작품 Driver's Licens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Drop Dead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2021년 데뷔곡 Driver's License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지금 가장 핫한 음악 Drop Dead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2022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제법 늦게 딴 편이죠. 네, 저는 운전에는 좀 재능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따두자 해서 땄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좀 겁을 먹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면허 취득을 한 다음에 제 그 개인 SNS에 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이렇게 올려두고 예, 취득을 했다 자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면허를 따면 뭐예요? 그 이후로 차를 몰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운전면허증은 그냥 저의 신분증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차를 꼭 몰아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그때가 되면 연수부터 다시 받아야죠. 김영웅님 한 달간 일본 여행 중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까 혼자 하는 이 여행이 잠시 낯설지 않고 평온하네요.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한 달간 혼자서 일본 여행. 이 키워드만 들으시고도 부러워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시죠? 아마 근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내서 혼자서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는 또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과 애쓴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뭐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 혼자서 잘 보내고 오시고 그리고 꼭 다녀오셔서 어땠는지도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reigner, I want to know what love is. 그리고 1802님이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8393님이 신청해 주신 Extreme More Than Words.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꽤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안전.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여기는 가요 1999.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막에 생기는 염증을 이르는 말,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결막염이 아니라 결막염입니다. 수막의 염증도 수막염이 아니라 수막염으로 발음해야 맞죠. 수막염과 같은 말인 뇌막염도 발음을 유의해야겠는데요. 뇌막염이 아니라 뇌막염으로 읽어야 바른 우리말 발음입니다. 수막염, 뇌막염과 같은 말로 뇌척수막염도 있는데요. 올바른 발음, 뇌척수막염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새벽 1시 3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남부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남부 중산 간에는 최대 100mm,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 등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한 명을 인용해

0: 해외 자산 통제국은 특히 미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 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을 미 해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며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청중들은 환호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전쟁으로 내려졌던 영국 내 항공편 운항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민항기 운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은 현지 시간 2일 항공기 안전평가와 관련한 당국 간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최고 수준의 실시간 항공 위험 감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항공도 전쟁으로 중단한 이라크 바그다드, 바스라, 에르빌 여객 노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당적을 바꾼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김두겸 후보가 격돌하고 경남에선 전직 지사인 김경수 후보와 현직인 박완수 후보가 재선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고위험군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오상훈 교수연구팀 조사 결과 이재민의 34%가 PTSD 고위험군, 24%는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65세 미만이나 주택 피해를 본 경우 증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 5에서 30, 강원과 충북은 10에서 40, 전남 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최근 한국 문학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집 혼문으로 문단을 들썩이게 만든 성혜나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소설의 재미를 다시 일깨운 작가, 동시대의 얼굴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내는 작가라는 평론가들의 찬사 속에 특히 배우 박정민 씨가 남긴 추천사 한 줄이 큰 화제가 됐었죠.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글을 쓰기에 이런 호기로운 추천사가 붙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혜나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글쓰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작가란 시대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버거워져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 서문에 실린 하이쿠 한 편을 인용하며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새눈에 대해 너절한 글을 쓰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권력에 복무하기보다는 항거하며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작은 지점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문학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 5월 3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홍모노를 쓴 성혜나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2024년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하신 분이죠. 성혜나 작가님 모시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설집 홍모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님의 깊은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상영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현재 한국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25년 3월에 나온 소설집 혼몬으로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점가의 이른바 성애나 열풍을 불고 계시는 분이죠. 성애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성애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작가님 모시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북클럽 PD님께서 삼고 초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결국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작년 한 해 평론가들 뿐만 아니라 현직 출판 편집자들이 뽑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셨어요. 이런 뜨거운 출판계의 반응을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5: 뜨겁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그냥 미온하게 느끼고 있고요.

0: 아직은 그런 타이틀에 어울리는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책을 좀더 많이 내고, 또더 부지런히 써야지 그 자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좀 집필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작가님께서 인생의 첫 소설을 쓰신 건 언제인가요?
0: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소설을 써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밋밋하고 또 소설이라고 하기 어려운 졸작인데 그 봄이여 오라라는 소설이었어요. 네, 일본군 이제 성노예 피해자의 회상을 담은 소설인데 그게 제 등단작인 오즈라는 소설의 초석이 된 그런 뭐 작품이라서 좀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진짜 약간 스타를 만나고 있는 듯한
0: 아,
1: 느낌이
0: 아닙니다,
1: 들어서
0: 아닙니다.
1: 제가 오늘 되게
0: 제가,
1: 긴장이
0: 예.
1: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집 혼모노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먼저 이 소설집은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0: 혼모노는 7편의 소설이 담긴 단편집이고요. 그 단편집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욕망이 되게 다들 드글드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좀 친구로 삼기 어려운 그런 부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낙관적으로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 또 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행동을 어떤 갑으로 나누긴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욕망이랑 결핍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전부 다 다르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좀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사실 일상에서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경계하고.
1: 네.
0: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그 이해의 영역이 저는 좀 협소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끌려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에서 좀 벗어나 있고 빗나가 있고 또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서성이고 좀 일그러진 사람들을 혼모노에 이렇게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별종이라고 명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상하다 이상을 좀그 아이디얼하다 이상으로 보고자 이 소설을 좀 썼고 이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나마 자기가 택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좀 지칭하고 싶습니다.
1: 네. 말씀하셨듯이 이 책에는 7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표제작, 혼모노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늘 제목을 먼저 정하고 소설을 쓰신다고요?
0: 그 항상은 아니고 그냥 그 종종 그 제목을 이제 쓸 때가 있는데 먼저 그 예를 들어서 뭐 혼모노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부터 붙이고 소설을 이렇게 밀고 나간 케이스예요. 근데 뭐 길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퇴고하면서 제목을 좀몇번 갈았어요. 그리고 호랑이 만지기라는 이 부제도 좀 퇴고하면서 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 양초에 비유하면 제목은 심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듯이 좀 저도 제목을 먼저 지어야지 소설에 힘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혼모노도 그렇게 쌓아간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출판 주변인으로서 딱 드는 예감이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이.
0: 아,
1: 그렇지 않아요?
0: 처음에 정할 때요?
1: 아, 이제
0: 제목으로 정할
1: 혼모노라는
0: 때?
1: 제목이 안 된다.
0: 아,
1: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요?
0: 제가 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직접 붙이셨다면서요?
0: 제가 이제 뭐 소설 쓸 때는 혼모노라는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 이제 책으로 묶을 때는 저는 우후적 감정이라고 하자고 이제 편집자님들께 권했는데 그 이제 차장님께서 혼모노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이 소설집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제목이기도 하고.

0: 하고 좀 더 강렬할 것 같다 이래서 홈모노로 정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표제작 홈모노는 네. 30년 경력의 박수무당 문수가 주인공입니다. 문수가 오랜 시간 모셔온 신령 장수할멈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작가님께서 원래 소속신앙이나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0: 아무래도 그 제가 발을 디진 채로 이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본거지가 한국이다 보니까 그 이 나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세시풍속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관심에서 이 홈모노 속의 소설들도 발현된 것 같아요.
1: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비단 관심 이상으로 정말 조사를 너무 면밀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직접 가셨구나, 가셔서 보셨어야만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배우면서 읽는 것
0: 그래요?
1: 같기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은요, 문수가 진짜로 보이다가도 가짜로 보이고 또 때로는 젊은 시내기가 진짜로 보이다가 가짜로 보이고 이렇게 변형이랄까요? 축이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홈모노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0: 그 쓸 때는 사실 진짜 가짜라는 테마는 좀 하나의 연막이라고 생각했고 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중시했던 거는 본질이랑 존엄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문수는 자기를 받아들일 때 진정 자유로워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상을 향한 욕망이나 성과에 대한 갈망, 이런 굴레, 예속 이런 걸 집어던지고 마지막에 이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조소할 때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금에는 성과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그 과정,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여겼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일지라도 그게 나로 우뚝 서는 방식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홈모노를 썼어요.
1: 너무나 맞았는 말입니다. 저는 직업이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연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연기를 까진 아니더라도 일종의 역할놀이를 하면서 산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가짜로 살고 나서 이제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지만 공허함이 어때? 이것 또한 진짜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러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0: 네.
1: 이 홈모노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화두였던 그 지점이 정확히 건드려지는 것 같아서 막 되게 전율했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전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소설가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번 홈모노 표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단편 소설 속에서도 직접 취재를 하신 부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0: 되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스무드 구상할 때 제가 태극기 집회에 나간 것은 사실 많은 매체나
1: 네네.
0: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어제 한참 찾아봤거든요.
1: 네.
0: 저는 원래 작품 쓰면 사실 그 작품과 관련된 일화를 금방 잊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위한 어떤 몸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작품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때 기억이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래도 끄집어 내보자면은 홈모노 쓸 당시에 그 취재차 이제 전화사주랑 그 점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좀 마음도 심란하고 해서 본 것도 있고.
1: 네.
0: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어떤 무당분이 저한테 점사를 봐주시는데 너는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런 걸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0: 좀 욕망에서 기인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좀 이런 미지에 의존하는 게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써볼까 하다가 소설을 쓰면서 이 욕망의 주체가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점을 봐주는 사람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수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뭐 그렇군요. 네. 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성혜나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는 사람이었지만 글을 안 쓰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아. 전혀 상상이 안 됐어요. 등단하시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0: 아, 다른 일 많이 했죠.
1: 그래요?
0: 네, 학원 강사도 진짜 오래 하고 그 저는 등단을 꽤 이르게 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졸업할 때 이제 딱 해서 이제 사회생활 딱 시작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까 말한 학원 강사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공공기관에서 그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발열 체크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빵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뭐 경험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소설에 녹이진 않았고
1: 네,
0: 네 그냥 좀 삶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정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글을 쓰셨겠다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네,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구혜집 가럴동 98번지는 읽는 내내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가 하는 착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이 작품을 쓰실 때 용산을 자주 방문하셨다고요?
0: 제가 기차 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기차를 타고 왔고 그래서 용산에 자주 오다 보니까 그 남영역 지나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들르다 보니까 좀 대공분실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그게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대공분실 터가 좀 남아있어서 소설 쓰기 전에 그 자리에 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공사 중이라서 이제 개축 중인 터만 이제 구경하고 용산에 이렇게 산책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지금 이제 탄핵된 대통령의 그 집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전쟁기념관이 나와요. 근데 그 이어짐이 저한테는 되게 기괴하고 좀 여기 용산이란 곳이 교통의 요지로 인식돼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이런 곳에 좀 참혹한 역사가 녹아있다는 게 좀 새삼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의 어떤 이근안이나 이런 고문 기술자에 대한 영화들이나 작품은 꽤 있고 다루어지지만 좀 고문이 행해진 공간이나 그 공간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이 공간이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지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게 된 것 같아요.
1: 네. 제가 25년 동안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이 구혜집 가럴동 98번지라는 제목을 봤을 때 대공분실이 연상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읽다가 점점 서서히 아, 이 이야기구나 하는 걸 보는 그 용산의 딸로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 대공분실과 대통령 집무실, 전쟁기념관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단편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글쓰기가 건축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0: 네, 맞아요. 그 소설 쓰는 과정이 결국에는 좀 인간을 위한 집을 짓고 또 생활하는 모습을 좀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아파트처럼 단일한 형태의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다 저마다 다르게 그 자기만의 꼴을 갖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

0: 대로 구상할 때는 인물의 뭐 성격이나 뭐 서사에 맞는 구성을 짜고 그렇게 막 이제 그 체계를 갖추지만 쓰면서 인물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그 흐름을 작가가 따라가다 보면 원래 판형이랑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건 작가지만 배치를 바꾸는 건또 인물이고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로 설계하는 건 건축가지만 그 공간을 자신의 동선으로 꾸미는 건또 거기 사는 주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닮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소설가가 되지 않았으면 건축가가 되었을 것 같다 하는데, 맞나요?
0: 맞아요. 맞는데 사실 수리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고. 네. 맞아요. 그리고 손재주가 저는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조경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게 사실 설계도 그리는 것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과목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 마음으로는 너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1: 다행히 소설가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작가님도 알게 되고 또 라디오 북클럽에서도
0: 네,
1: 만나게
0: 그죠.
1: 되었네요.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성혜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홈문호 중에서 저와 성혜나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해서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성혜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한국 근대 건축사를 심도 있게 탐구한 건축학도라면 구의 집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갓등 하나부터 출입문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건축물이니까. 면적이 좁고 형태도 일정치 않은 부지에 오각형 형태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면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협소한 내부에 60cm 너비의 나선형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효율성은 물론

0: 입체감까지 살렸다. 가장 돋보이는 건 3층에만 있는 좁은 수직창이다. 남향으로 나란히 난 8개의 창은 매일 정오, 단 10분만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남향창은 크게 만들어야 결로도 줄고 환기나 채광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이 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설계가 실수가 아니라 치가 떨릴 만큼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것임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어렵게 골랐어요. 사실 혼모노는 이 낭독할 부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이 가로활동을 읽으면서 되게 정보성 있는 부분이라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하면서 신나게 딱 골라왔던 부분입니다. 뭔가 건축가를 꿈꿨던 분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글을 쓰셨을 때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1: 이 글 썼을 때는
0: 묘사하시던 거.
1: 아, 묘사했대요? 그 이 소설은 사실 좀 텀을 많이 두고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같은 경우엔 한 2019년? 2020년? 그때 이제 앞부분을 썼었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엔솔로지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야만이나 야망에 대한 소설을 써보자 해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천천히 붙여나간 소설이라서 앞부분 쓸 때가 기억이 안 나요.
0: 코로나 시대에 쓰셨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썼던 기억만 났던 것 같아요. 설계도 많이 보면서 좀 이런 소설 한번 써보자라는 어떤 초시가 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 네. 미스터 김이 내 어깨를 감쌌다. 오늘 이후로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 말을 유심히 들어주려는 그의 태도에 마음이 기울어서였을까? 아무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당신은 참 친절하네요. 나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도 한국인인데 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어쩌면 당신과 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미스터 김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한국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갈등이 없는 거겠죠? 서로를 전혀 모르니까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다. 빗장뼈 부근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일었다. 미스터 김이 나를 가만히 보다 눈가를 비볐다. 그리고 슬픔에 젖은 순한 눈으로 말했다.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네, 여기입니다.
0: 역시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또 남다른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0: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1: 이 부분을 골라온 이유는 요즘 좀 제가 직관하는 세상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 인간이 인간한테 좀 마음이 동하고 그 감흥하는 순간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눈에 맞춰주고 내 이야기를 좀 경청해줬을 때 인간의 마음이 좀 흔들린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그 감흥의 순간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듀이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순간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지만 그 안쪽까지 들여다보면 사실 온갖 오해랑 아이러니로 이렇게 범벅돼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표피만 이렇게 언뜻 틀른다고 다 알 수가 없고 또 깊이 들여다봐야지 그 내막이 보이고 그리고 되게 많은 모순으로 가득한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골라왔습니다.
0: 네, 요즘에 집필의 시간인가 봐요.
1: 아, 맞아요. 집필의 시간이고 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1: 어렵죠. 복잡다단한 존재죠.
0: 맞아요.

0: 작가님의 소설은 좀 결말이 열려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해둔 엔딩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수정을 거듭하시는 편인지 의도와 다르게 상상해지길 바라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1: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날을 쉽게 매듭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좋고 그 열려있음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랑 갓길이 도래하는 것 같아서
0: 네.
1: 결말을 좀 활짝 열어두고 인물이 자기만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 또 독자분들도 그들만의 결말을 상상하길 좀 바래요. 그래서 독서란 결국에 작가랑 독자 연대고 그리고 작가가 담아낸 세계의 독자가 틈입해서 그 빈틈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 인물들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또 인간이니까 삶을 좀 폭넓게 열어두고 그리고 그게 낙관이든 비관이든 발걸음이 이렇게 향하는 쪽으로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가가 결말까지 다 얘기하면 이게 과연 재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소설들이 다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걸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저도 사실 만들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살아갈지 상상할 여지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여지 정도는 드리는 것 같은데.
0: 조금 더 주세요.
1: 아, 그래요? 모자란가요?
0: 네. 네. 지금부터는요, 소설 외에 작가님의 일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좀 놀랐던 부분이 아침마다 런지 스쿼트 플랭크로 몸을 푸시고 글을 쓰신다는데, 진짜예요?
1: 근데 요즘에는 제가 허리랑 무릎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고강도 운동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일어나면은 이제 한 30분 정도 러닝을 좀 해요. 근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런 꼴로. 그래서 그게 좀 나를 단련시키는 방식이 아닌가?
0: 저 운동을 하면 글이 잘 써져요?
1: 좀 피곤하지 않죠. 아무래도 이게 계속 골몰해야 되고, 그리고 책상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딴짓을 하고 싶어요. 그걸 좀 방지하는, 좀 지구력을 키우는 게 운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멋있다. 더불어서 영화 보는 일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나 작품 이야기를 하나만 해주신다면요?
1: 사실 좋아하는 감독, 가장 좋아하는 감독 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두명 꼽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가장
0: 뽑아주세요.
1: 좋아하는 감독은 이마무라 쇼헤이랑 그리고 노아 바움벡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화는 거의 다본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은
0: 네.
1: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서
0: 네.
1: 그냥 최근에 제가 가장 좋게 봤던 작품을 두개 갖고 왔는데 그 올리비에르 라세 시라트 보셨어요?
0: 아니요, 안 봤어요.
1: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았는데 좀 끔찍한 분들이 있어서 저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눌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요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드워드 양의 마작이라는 영화가 좋았어요.
0: 네. 다른 인터뷰에서는 재밌게 본 작품으로 순풍산부인과
1: 아이고,
0: 웬만해서
1: 네.
0: 그들을 막을 수 없다로 꼽으셨던데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1: 네,
0: 계시네요.
1: 맞아요. 그거는 제밥 식구예요. 네.
0: 아.
1: 원래 우리가 밥 친구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합니다.
0: 네. 정연아 작가님의 취향을 조금 알수 있는 순간도 참 재밌었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성혜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 제가

0: 좋게 읽은 책은 제임스 베런의 스타인웨이 만들기라는 책이에요.
1: 네. 이 책을 쓴 작가 제임스 베런은 어떤 사람인가요?
0: 그 제임스 베런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래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기자 특유의 정보력이나 뭐 집요함, 끈질김 이런 게 책 안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스타인웨이라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피아노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조성진이나 손여름의 그 독주 영상에도 이 피아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스타인웨이와 선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가 붙어 있거든요. 피아노에. 네. 이 책은 이제 피아노에 얽힌 역사, 그리고 그걸 만든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스타인웨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 그 제임스 베런이 A부터 Z까지 다 담아내기 위해서 발품판 흔적들이 이 책에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런 좀 집요함에 가까운 성실함을 나도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1: 아 이런 책 재밌죠.
0: 너무
1: 집요함을 딱 알아 제가 모르는 분야여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집요함을 알 수 있다면 읽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성혜나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제임스 베런의 슈타인웨인 만들기였습니다. 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저는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사실 홈모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주년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첫돌이 이제 지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책을 쓰면 금방 그 책이랑 작별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나 이 책을 쓸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경험을 거쳤구나 라는 걸 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어릴 때 그 출발 비디오 여행이 일요일 점심에 해서 그걸 기다리는 재미로 그 점심을 기다렸어요. 일요일 점심을. 근데 어쩌면 이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도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마지막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2: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현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와요.
1: 네.
0: 작가님께서는 어린이날 하면 네.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 먼저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을 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제가 어린이였던 때로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제가 울고 있는 얼굴이라는 게 슬프네요.
0: 아, 왜죠? 네.
1: 어린이 대공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랑.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안 사준 우리 아빠. 네. 그래서 제가 엉엉 우는 저를 재밌다며 사진으로 열심히 기록하신 아빠. 그걸 안 사줘갖고.
0: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1: 네. 애가 아주 무리한 걸 사달라고 하는 때가 아니고.
0: 로봇 사줘가 아니잖아요.
1: 뭐 솜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사주세요. 평생 가요.
0: 예, 알겠습니다. 네.
1: 슬프다.
0: 네, 쭉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작가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제가,

0: 저도 소설을 좋아하고 많은 작가님들을 좋아하지만 정말 저의 원픽이 누구냐, 정말 최애 소설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이분이에요. 이기호 작가님. 제가 한때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의 글을, 이분처럼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분의 소설들을 패러디해서 영화 잡지에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책을 좀 안 내셨었는데 지난해 장편소설을 내셨더라고요. 장편소설 제목이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이에요. 이시봉이 주인공이에요.
1: 네.
0: 강아지래요.
1: 네. 아, 그래요?
0: 그래서 역시 이기호 소설가답다라는 생각으로 아직 그 책을 보진 못했지만 이시봉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가 이기호 작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그 첫 시작.
1: 네.
0: 이기호 작가님이 처음 펴낸 소설집.
1: 네.
0: 최순덕 성령 충만기를 소개해야겠다.
1: 제목들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0: 최순덕 성령 충만기라는 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 소설들 가운데 세 편에 무려 등장인물 이름이 이시봉입니다.
1: 오.
0: 네. 그러니까 마치 장진 감독님의 동치성 같은 거죠. 여러 영화에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것처럼
1: 네.
0: 이기호 작가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 이시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새로 펴낸 장편 소설의 주인공인 이시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2004년에 출간된 이기호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였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소설을 보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소설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가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크게 그 저를 하게 만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책에 처음 나오는 번이라는 그 소설은 소설 전체를 랩처럼 썼습니다. 예, 네. 래퍼가 랩을 하듯이 그러니까 가령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왔어 왔어 그녀가 왔어 나를 찾아와서 사무실로 왔어 우리 보러 사무실에 왔어 이런 식으로 소설 전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랩의 형식을 빌려와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번이라는 소설을 썼고 제가 또 좋아하는 햄릿 포에버라는 소설이 있어요. 햄릿 포에버는 경찰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사건 조서 있죠.
1: 네.
0: 조서의 형태로 이야기를 썼어요. 예. 네. 그래서 문답 문답. 피의자는 평소 연극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답. 사실 연극엔 그다지 관심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 전체를 써요. 근데 햄릿 포에버는 뭐냐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하면서 환각에 빠진 이 주인공이 환각 속에서 햄릿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도 재밌는데 그거를
1: 경찰서에서
0: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서 잡혀온 경찰서 조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경찰에게 좀 털어놓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 소설집의 그 제목이 되기도 한 최순덕 성령 충만기는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소설의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성경처럼 써요. 성경의 말투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기호 소설가의 책을 만나면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도 궁금하지만 이번엔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줄까를 늘 좀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1: 네. 어떤 실험 정신을 느껴보고 싶을 때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실험이란 말이 붙으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장점은 전혀 난해하지 않고 위트와 해학이 넘친다. 네. 그래서 이기호라는 작가의 소설들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기호 작가의 최순덕 성령 충만기였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고아성의 에필로그. 정화, 웬델 베리. 봄이 시작되면 나는 대지에 구멍 하나를 판다. 그리고 그 안에 겨울 동안 모아온 것들을 넣는다. 종이 뭉치들, 다시 읽고 싶지 않은 페이지들, 무의미한 말들, 생각의 파편들과 실수들을, 또한 헛간에 보관했던 것들도 그 안에 넣는다. 한 웅큼의 햇빛과 함께 땅 위에서 성장과 여정을 마무리한 것들을, 그런 다음 하늘에게, 바람에게, 충직한 나무들에게 나는 고백한다. 나의 죄를. 나에게 주어진 행운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음에 귀 기울였다. 경이로움에 무관심했다. 칭찬을 갈망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모여진 몸과 마음의 부스러기들 위로 구멍을 메운다. 그 어둠의 문을,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대지를 다시 닫으면서 그 봉인 아래서 낡은 것이 새것으로 피어난다. 네, 미국의 농부이자 시인인 웬델 베리의 정화라는 시입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시였지만 만연한 봄이 왔을 때 다시 읽으니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웬델 베리는 5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봄은

다정하게도 늘 다시 돌아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나온 것들을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매번 얻을 수 있죠. 대지의 숱한 정화처럼요. 오늘 끝곡은 피아의 Become Clear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반부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제재로 유정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 유정에 영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신속히 재개하는 비결을 익혔다고 이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쇄신은 없고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헌정 파괴의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공수취소 특검법은 자체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검찰청마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12.3 계엄에 반대한 인물과 야당까지 내란 세력으로 싸잡아 몰아붙이는 내란몰이를 진행 중이라며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 5에서 30mm, 강원과 충북은 10에서 40, 전남 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최대 3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4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일터의 갈등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와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거든요. 이제는 노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갈 때 일터의 진짜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에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자, 오늘 테마 시사에서는 번아웃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요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달

0: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지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5: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대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의 테마가 번아웃인데요. 이건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6: 소진.
5: 소진, 탈진. 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죠?
6: 근데 번아웃이 이글이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번아웃이란 단어가 소진하고 저는 똑같이 쓰이기에는 번아웃이 훨씬 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처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7: 다 타버렸다 뭐 이런 의미니까. 네,
5: 네. 그러니까 몸도 타고 영혼도 타고 네. 심신이 다 피곤한 상태.
7: 그러니까 더 이상 탈 게 없는 뗄감이 없는 상태.
5: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세 분 어떻게 번아웃 상태는 아니시죠?
7: 그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이 사회적으로 유행하면서 좋은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5: 무슨 핑계?
7: 조금 피곤해도 아, 나 번아웃인가 봐. 아, 이렇게 이제 가짜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5: 이제 사회는 그러죠. 너 아웃다 하는 건 나보다.
7: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번아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로서 느끼는 효능감이 제로 상태여야 번아웃인데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말은 하지만 막상 또 일을 시작하면 또 새로운 생기가 생겨나고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난 아직까지 이제 번아웃은 아니고 이제 번아웃의 의미를 내가 차용해서
5: 뭐가 만족감이서 번아웃이 뭐 해피하고만 뭐
7: 그런 근데 이제 피로감이 상당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5: 그거는 네. 나이 탓이고
7: 그러니까 가짜 번아웃이었습니다 저는.
6: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태우게 되니까 번아웃이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5: 자기를 끝까지 그러니까 몰아붙이고
6: 네, 그렇죠.
5: 그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심신이 모두 제로 상태로 가는.
6: 맞습니다. 그래서 되는. 돌봄 노동 쪽에 이런 분석이 먼저 있었는데 약간 질문이 이제 우리가 번아웃을 느끼는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여기 이제 장원 씨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쳐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일에 대한 기대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오늘 땡큐다. 오, 이런 일도 있네. 예? 뭐 김종배 시선 집중도 내가 나와. 뭐 이런 이렇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를 조금 채찍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번아웃을 겪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좀 고통의 크기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네. 그럼 방송하는 건 좋으시죠?
6: 아, 힘든데 감사하고 엄청나게 이제 이것이 이제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5: 네. 우리 이 사장님은 어떠세요?
8: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구로시로 도루인가요? 그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0: 쾌적 환사의 불쾌함이라는 책에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의료화 되어버렸다. 의료화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미리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특히 아이들한테 뭐 ADHD니
1: 뭐 거기에 많이 붙는 게 증후군이라고.
0: 네, 증후군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저는 번아웃이라는 말도 이제 외래어잖아요. 이 용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자기를 거기에 끼워넣는 그런 네. 그런 현상도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청춘기 때 안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도 나름대로 힘든 이유가 있었고 누구나 있었는데 그것이 부각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이런 용어들이 창궐를 하고 많이 회자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껴맞춰져서 아까 말했던 뭐 가짜 번아웃도 나타나게 되고요. 힘들고 하는 자기들 정당화시키는 단 힐링을 해야 되고 또 치유도 해야 되고 또 번아웃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뭐 그런 것 조금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이 주제를 좀
1: 보시면 근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너무 어른적 관점에서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2: 아니 그것보다 이제 번아웃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업무적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질병으로까지는 아직 진단을 내리지 않고 어떤 증상인데 업무 직업적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뭐 괴롭고 이런 차원에서 번아웃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회사 조직 체계가 네.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정의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그 내가 일타로 가는데 유쾌하지도 않고 네. 기대감도 없고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발에는 천근만근 저 모래 주머니 달린 것 같고 이런 네. 번아웃 아닌가요?
3: 그죠.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느낌 기분이고 그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그다음에 이제 화 자주 내고 짜증 나고 네. 조금만 좀 뭐 해도 그러니까 자고고 막 자극 받고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에서 뭐 하나 일단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거에서 뭐 하나.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의미도 못 잡고
2: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개인의 성질로 봤던 거죠. 근데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결과가 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들어버리고 네.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개념으로 죠.
1: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피로사회라는 책. 아, 네. 워낙 유명한 책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모두가 뭐가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사장님이 돼가지고 네. 그죠? 이런 뭐 프로젝트라고 네. 하면 하다가 우리가 이제 쓰는 개념으로는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네. 피로가 만연해 버리는 이런 네. 상태에 이르는 걸 이제 진단하고 이거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잖아요.
0: 저기는 그 책에서 자기 착취라는 용어가
1: 맞아요. 자기 착취. 네,
0: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그렇죠. 사회나 구조가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것에 빠져 있다.
2: 그래서 누가 이제 네. 번아웃 걸렸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리잖아요.
1: 그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그 피로 사회에서 어떤 했던 그 예, 어떤 시대적 예,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0: 예, 한병철 씨가 유럽에서 연구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 그때 시기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뭐 아주 그냥 핫한 저자로 부각되고 그 이후로 내는 일련의 책들이 한국 사람인데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철학의 개념들이나 이렇게 사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를 진단하는 방식이 좀 우리 한국 사회 학문 풍토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좀 그런 생경함 이런 거 느낌까지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저자로 우리 사회 자리매김 돼 있죠.
2: 푸코의 논의를 막 가장 쉽게 진단을 해서 풀어낸 네.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푸코의 논의 자체가 사람이 자기 알아서 감시하고 네. 자기 알아서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막 엄격하게 살아가고 네. 이런 거거든요.
1: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성과사회라는 네.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모는 그러다가 결과는 번아웃. 성과사회. 근데 우리 세 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막 내달리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 스스로가 내 뭐 성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과가 너무 과해요. 소통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의사소통 잘해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주체적이어야 되고 협조적이어야 되고 또 뭐 성실해야 되고 회사에 기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나 자기 소속된 조직에서 개인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자기 성과를 뭐 염두에 둘 생각과 겨를도 없이 그냥 소진해버리고 마는 그러다가 결국 번아웃으로 가버리는.
1: 근데 우리 M장 같은

0: 경우는 유튜브 네.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누구보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그 성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죠. 모든 게 다 수치화되니까.
0: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1: 일단 끝이 없다는 게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0: 그렇죠.
1: 만족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독자 수로 바로 이제 이 조회수 이런 것들로 바로 숫자화되고 데이터화되니까 이거의 끝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나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면 잘 됐을 경우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아주. 바로 다음에 뭐 해야 될까를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계속 평가에 노출되게 되고 댓글이라는 형태를 그렇죠. 통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고 이 정도는 훌륭한 성과인데도 부족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자신을 많이 갉아먹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0: 그래요?
1: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쉬면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업무량을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겁니다.
2: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숫자라는 것이 개인을 어떻게 짓누르는가 이런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1: 네.
2: 아마 뭐 이런 댓글 달리겠죠. 누가 유튜브 하라고 뭐 칼 들고 협박했냐?
1: 칼협이라고.
2: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1: 네. 네.
2: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충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 네.
2: 네가 안 하면 되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방법은 더 스스로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더 쉽게 하면 누가 시켰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그 아니면 뭐 어떡하라고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압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또 구조적 문제죠.
0: 근데 그러면 어떤 일반 직장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부서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주어진 업무 할당량이 있고 목표량이 있고 그걸 채우느냐 마느냐가 수치로 그냥 드러나는 업무도 있지만 아닌 업무를 하는 직장인에도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보세요?
3: 아닌 업무가 있을까요?
0: 없어요?
3: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0: 그래요?
3: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고 많이 알려진 마케팅 쪽만 그럴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부서가 실제로는 성과 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0: 사실 네. 근무 평정 제도라고 네. 하는
3: 그러니까요. 저게 다 들어있는 거죠. 거죠.
1: 네. 네.
0: 그렇죠.
2: 그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부서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가 그런 정량적으로 성과를 과하게 줄 때가 있죠. 특히 요즘 뭐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호만으로도 자신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내가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신호를 얻게 되면서 또 스스로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3: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나도 저만큼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언론 개통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는 모 방송사는 프로그램 전광판이 있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광판에 프로그램명이고 옆에 이제 그 이게 목표 시청률이 있대요. 그래서 넘어가면 전날 그에 넘어간 녹색. 미달인 빨간색으로 뜬대요.
1: 아, 증시처럼?
3: 증시가 네. 거꾸로네. 네. 색깔은 거꾸로네.
0: 그 다음에 저는 네. 그런 그 한 기자의 그런 하소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게 기자의 업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너는 일면토 몇 개 썼냐? 이런 거 하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요즘은 조회수에 목을 걸다 보니까 네. 자기가 출고한 기사의 조회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화한대요.
1: 네.
0: 그래갖고 순위를 매긴대요.
2: 칼럼도 그렇게
0: 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사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3: 점점
0: 거죠.
3: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아닌 곳이 있겠냐라고 제가 그러니까. 방문했던 게 그런 거죠.
1: 그리고 또 이제 이 평가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뭐 하루 이틀이면 성공했는지 하루 이틀도 안 걸려요. 사실 몇 시간이면 알 수 있거든요.
0: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포털에 다 나오잖아요. 시청률.
1: 그러니까 빠르게 수치화되고 데이터화되다 보니까 평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압박감이 큰 것이죠.
0: 그래서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멈춤.
1: 네.
0: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숙고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먹고 사는 집에서 잠시 네. 멈춤이 가능하냐? 네. 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죠.
2: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너 번아웃이다. 좀 사색이.

0: 필요해. 멈춤이 필요해. 그래서 지난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1: 가족한테 욕먹지 않았어요?
0: 네, 행동을 해서. 네. 지난달에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네.
1: 바로 오는 거예요. 네.
0: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러면 이제, 야,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정도 휴식을 하는데도 힘드네?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원고료의 문제, 뭐 작가 생활의 문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나이는 먹어놓고, 저런 식으로 밥벌이를 하나 그러면서 막 되게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춤과 사색도 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번아웃 얼마나지? 좀 쉬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 번아웃이야. 나 좀 멈추고 사색해야 돼. 그러면
1: 참 배부른 소리 하네.
0: 개나 소나 다 번아웃이냐. 이런 식으로 빈정
1: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 그거? 번아웃의 자격을 좀 묻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번아웃이야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그래. 살았지.
1: 너는 네. 내가 봐도 좀 쉬어야 돼.
0: 맞아요.
1: 뭐 이런 사람?
0: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직업, 소득. 전문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묘하게 나눠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2: 아, 번아웃도 계층화되는 겁니까?
0: 그렇죠. 네.
2: 슬프네요. 아. 근데 이게 빠르게 달렸던 사람이 갑자기 멈출 수가 없잖아요.
1: 아니, 멈추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찬호 작가님도 네. 결국은 그거잖아, 지금.
3: 그래서 그렇죠?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1: 네. 뭐 이른바 힐링?
3: 예, 힐링이니. 네. 또 요즘
2: 악뮤.
3: 대중가요의 대세라고 하는 악뮤의 음악이 네. 청년들, 번아웃에 빠진 청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그러니까 있다고
1: 아까 그래서 한병철 네. 교수의 책 얘기했던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대목 나오잖아.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다.
2: 네. 약간 그, 물론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대단하죠. 그렇게 대중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 그분들은 정말 위로하고 싶어서 만들었겠지만 그 콘텐츠가 또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약간 마취제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자, 맞아요. 이거 듣고 보고 잠깐 그 위로받고 다시 달려야지. 네.
1: 아, 그렇지. 그렇지.
2: 네. 그렇게 또 소비되거든요.
3: 아,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네. 이 방송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어떤 네. 거냐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바로 TV에서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소문의 낙원하고 이번 앨범에 나온 다른 음악도 쭉 들었는데 뭐 동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춤도 춰가면서 또 초등학생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 가사에 맞게 한 네. 그런 유튜브도 떴다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음악이 좋네. 뭐 위로가 담겨 있는 위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가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저희 딸이 새삼스럽게 아빠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그걸 틀어놓고 또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일로서 그 음악을 들은 건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딸한테 부탁해 듣고 있는 건데 그 세대들은 그 음악이 나오면 그 율동이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가식적이냐 또는 뭐 인위적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뭔가 통하는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저도 은근히 그 힐링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세를 이뤘을 때는 왕사람이 1600만 간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1: 그러니까
3: 다뤘지만.
1: 근데 이제 네.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번아웃이라는 거창한 용어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예.
1: 옛날에 제 후배는 빨래하면서 푼다고 그랬어요. 손빨래. 네. 왜냐하면 팍팍 밀잖아요. 네. 때반 저 같은 경우는 만화 보면서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뭐 멈춤과 사색이라는 걸로 일률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네. 한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는 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일단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힐링을 통해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부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죠.
1: 그렇죠.
2: 근데 내가 열심히 힐링하고 쉰다고 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발생이 될 텐데 내가 힐링해가면서 그 외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또 의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구조를 완전 외면하는 네. 어쨌든 인간이 적응해야 된다라는
1: 개인화시켜버리는
2: 그러니까 그건 네. 그 지점에 저는 슬픈 것도 있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춤하고 네. 전화로 말씀 듣고 좀 더 사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 집중 테마 시사.
2: 네.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 1부 마무리에 멈춤과 사색, 휴식, 참 말은 좋은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이야기다. 요 얘기까지 하다가 잠시 멈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죠. 휴식이 어려운 이유, 먹고 사는 이전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네. 그거 말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간다면.
3: 아니 그 휴식도 그러니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실수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는 쉼 없이 달리게만 했던 사람도 갑자기 너 쉬어 그러면 네. 그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나 그 일 그만두란 얘기인가? 나 능력 없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 못해요. 또 그런 번아웃이 올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과 상황과 시간, 사회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쉬라는 얘기죠? 루틴한 거는 여행인데 여행이라고 하는 건 딸려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동료가 있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라고 해서 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번아웃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2: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고백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오찬호 작가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이제 자제분이 가장 어린 그냥 오찬호 작가인 것 같아서 내가 쉰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다 쉼일까요?
4: 아유, 그걸 어떻게 쉰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2: 자기 고백이라. 네. 여기서 이제 아주 모범 답안은, 아, 가족과 있으면 그래도 좀 쉼이 되죠? 라고 네. 하지만, 실상은 애들 뒤치닥거리고, 네. 막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4: 네. 또,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뭐 내가 잘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 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휴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전제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이제 나아가서 시간을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스스로의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일요일 날 오후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오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대단히 많대요. 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네? 큰일 났네? 네. 아무것도 안 한 게 대단히 소중한 거야 하는데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헛살았다.

0: 있다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직장인들은 일요일은 하루를 쉰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 대학생들은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엄청나게 죄책감을 가지는 게 있고, 현대사회의 특징 중으로는 우리가 요즘 엔잡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되게 슬픈 말이에요. 네. 직업을 하나를 갖고 있기도 힘든데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으라는 것은 사실상 24시간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도태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휴식이 편하지 않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대체 불가한 인력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2: 왜 접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멈춤과 사색이라고 했는데 사색도 이게 결국은 뭐냐? 번아웃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사색도 멈춰라. 네.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멍때리기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제가 2018년도인가 서울시에서 하는 멍때리기 대회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2: 한강변에서는?
0: 네, 한강, 아니, 근데 그때는 유행을 해가지고 구별로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강동구에서 했던 행사인데.
2: 오,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0: 아니, 초반 탈락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 미치게 하는 거예요.
1: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니까.
0: 아, 이게 수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쉽지 않다. 네.
1: 저는 이제 취미로 러닝을 하는데 처음에 힘들잖아요. 네. 힘들면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러닝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호흡법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뛰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2: 기록도 의식되고 그죠.
1: 하면서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있고 익숙해지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십니까?
3: 저는 어떤 휴식이나 쉼의 특별한 패턴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내키는 대로 뭐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서관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것. 그게 저는 쉼이자 뭐 공부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멍때리기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사회적으로 희화화된 측면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정신적 쉼을 하면 명상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상.
2: 네, 호흡법도 있고
3: 그렇죠. 네. 명상과학회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뇌파가 변화되는 거를 수치화해서 그걸 실험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도 그 명상도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그 명상이 갖는 의미가 점점 더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인도 쪽이나 이런 쪽이 명상이 발달한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를 돌면서 현대인들에게, 쉼 없이 사는 현대인들에게 명상 기법, 명상의 정신, 명상의 방법 이런 거를 하는 강좌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는데. 근데 실제로 저는 명상에 대해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서 잠깐 가서 보고 와야지 했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니까 저도 뭔가 좀 명상 한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듯이 저희처럼 이제 중년 넘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루틴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진짜 휴식감을 준다는 게 없으니까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상도 한번 찾아가 보고, 도서관에 책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뭐 여행도 가보고, 이런 불행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0: 번아웃이 사실상 감정 노동자들한테 주목을 하면서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핵심이 이 스위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오프가 되면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집에 와서도 내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노동을 했을 때 그 혼란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스위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가 일부러 꺼주는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명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환호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2: 또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게 중단과 이탈 그리고 일의 중단과 이탈로서의 여행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자극을 한번 이렇게 맛보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나의 휴식이 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 저도 이제 제대로 휴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게 또 그걸 잘 제 휴식을 잘 하고 싶어서 공부를 또 하게 돼요. 또 다른 또 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명상을 하고 취미를

0: 새로운 취미를 갖는 이유는 나를 지우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 상태에 빠지면 내가 인지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있는 순간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 속 캐릭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위로와 위안 그리고 휴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좋은 이유가 평소에 나를 떠올리게 하는 오브제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이죠.
1: 자극 요인이 사라져버려요.
0: 그렇죠. 새로운 자극 요인들이 생기면 그 새로운 자극 요인들을 떠올리게 되지 나의 업무를 떠올리게 하는 나의 책상이나 뭐 나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새로운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나를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행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근데 저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아웃이나 개인의 문제, 그 개인이 어떻게 심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까, 여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김승섭 교수 같은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이 다 이 사회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다.
0: 네.
2: 그 사회 역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 세우면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또 구조적 치유가 필요한 거고. 개인들이 아무리 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쉼의 방식을 찾고 한들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불안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러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것을 개개인들의 어떤 번아웃 또는 보아웃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한 것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 너무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니까.
1: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당연히 짚어야 되는데 일단 좀 약간 제가 너무 그 회의적으로 바라보는지는 사회 구조적 개선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0: 그러니까요.
1: 사실.
2: 그러니까 맞물려야 되는 거죠.
1: 네. 왜냐하면 네. 여기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을 내모는 번아웃 상태를 내모는 그러니까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것인데 그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저도 이제 그 젊을 때 이제 그 저기 뭐 막노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막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번아웃과 노동 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주 뭐 그 좋은 어떤 책걸상에 앉아가지고는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쳐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그 노동의 조건이 번아웃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노동 조건이 훨씬 좋은 애널리스트가 오히려 번아웃에 내몰릴 가능성 더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피상적으로는 노동 조건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정신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노동 조건이 훨씬 좋다라고
1: 그 얘기가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형태적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모든 직종과 업무가 다 성과를 요구한다.
2: 예,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사회 구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성과를 강요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손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가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드리는 질문.
0: 불가능하죠. 사실 세상을 바꾸었던 기술 혁신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인간과 반합니다. 인간의 생산성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이제 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노동자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의 존재감을 일로서 확인하는 이 사회적 풍토.
1: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일로 맺어진 관계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작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관계. 관계에서 비롯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또 이런 접근법과 개선책을 찾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죠?
2: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노동 강도보다는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 관계 때문에 번아웃을 맞은 어떤 여성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어요.
1: 태움이라는 것도 있었죠. 간호사.
2: 최은영 작가의 아치디에서라는 소설인데요.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소설집의 마지막에 나오는 소설인데 이 간호사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타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나를 보고 뭐 차갑게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0: 번아웃이 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일랜드로 떠나서 결국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게 그 동생이 해준 한마디. 언니,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니가. 이런 한마디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그 여자 주인공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누군가 해주는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라는 네. 거를 소설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악뮤의 음악이 지금 그 있다는 거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 구조적인 거 얘기했지만 사실 루틴한 얘기입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개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개별적인 거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 시스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서 그 뭔가 우리 젊었을 때는 돌파구가 있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위로가 문학이 위로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 뭐 아담이 늙을 때 장정이래 뭐 하루키의 뭐 상실의 시대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의 상실을 좀 이렇게 좀 되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투사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다가 요즘 아까 말했던 악동 뮤지션 이런 네. 음악이 나오고 또 어떤 그런 위로가 담겨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더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고찬호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래도 제도가 끼치는 영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렇게 가지만 핵심은 그래 그 회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자신이 소진되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양상을 보면 그런 최저임금이 조금 현실적으로 오르면서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오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회사를 나와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최저임금 받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뭔가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가 옛날에 최저임금 전 1300원 받을 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뭐 한 달 내내 일하고 받으면 뭐 술 몇 번 마시면 끝납니다. 네, 젊었을 때 그런 거죠. 뭘 못해요. 너무 낮으니까.
1: 약주 좋아하십니까?
2: 네. 그러니까 제도가 그냥 번아웃을 시켜버리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정비가 되면 어떤 요소가 그 회사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바꾸진 않겠지만 그 회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줄 것이다. 아, 나 여기서 일 못해 해서 나 그냥 최저임금 받더라도 나를 지키고 살래라고 했을 때 그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금액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쓸데없는 얘기 잠깐 빠지면 술 얘기 하셨으니까 술과 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한대요. 내가 네. 술을 마시고 내가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느 딱 지점에 가면 술이 나를 먹고 네. 글이 나를 삼킨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0: 오늘 회식 한번 하시죠.
1: 왜 또 골로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여쭤봤던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그게 어떤 체제이고 어떤 구조이든지 간에 경쟁과 경쟁에서 비롯되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좀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까지는 비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비교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에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개인적 목도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던져봤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 명료한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죠.
1: 사실은 성인 군자급으로 가야죠.
2: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평생을 비교를 하면서 성장을 해버렸기 네. 때문에 그 비교가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뭐 그래도 요즘 보면 기업에서도 그런 걸로 이제 인재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니까 뭐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않기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제도화하려는 흐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조합이 좀 잘 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을까?
3: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자성은 점점 더 옅어져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부터 항상 일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성시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저는 이 무게감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고 뭐 대학을 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는가를 규정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20년 혹은 그 이상을 바치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무게감이. 근데 정작 사회 시스템은 계속 노동자로서의 인간의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0: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너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너 스스로가 너 어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훈련과 습관이 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정말 어렵네요.
0: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네.
2: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완전한 해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 네. 문제는 완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그때.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거기서 어떤 완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잠깐 여행일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노래를 한 곡을 말씀 주셨어요. 네. 소문의 낙원, 강유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완화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네. 판단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이 코너에서는 처음이죠? 처음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0: 좋네요.
2: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일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준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9: 그러게.
8: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9: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8: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10: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

0: 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티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한 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일 미국과 외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거나 이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 에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타르는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고 쿠웨이트는 25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0: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에 5에서 30mm, 강원과 충북은 10에서 40, 전남 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최대 3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화배우 휴잭맨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문 쪽으로 달려와서 꼭 안아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이 다 녹아버려요. 꼭 안아주면 시름이 녹고 행복이 차오른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포옹을 하면 사랑과 애착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며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죠. 그래서 옥시토신을 포옹 호르몬이라고 한답니다. 껴안기, 포옹. 근데 이게 갑자기는 어색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소에 꾸준히 꼭 안아줘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시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중동발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 모달 시프트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1: 이게 이제 쉽게 보면 탄소 배출이 많은 도로 운송을 철도나 탄소 배출이 적은 걸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모달 시프트는 바로 자가용 대신에 걷자.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동 체계를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0: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룩셈부르크처럼 아예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무료로 할까?
0: 어허.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독일이 했던 교통 정액권, 9유로 티켓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0: 사실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라면 저부터 당장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의 혜택을 늘리고 자동차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0: 그러고 보니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을 늘린다는 뉴스 본 적 있습니다.
1: 그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다는 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대중교통 완전 무료 정책을 시행 중인 이 룩셈부르크는요, 교통체증뿐만이 아니라 덕분에 도로의 온실가스도 8% 줄었다고 합니다.
0: 대중교통 타는 사람은 공짜라 좋고 자가용 이용자는 차가 덜 막혀서 좋고 다른 모든 국민들은 공기가 깨끗해져서 좋으신 셈이네요.
1: 자, 고유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뭐 이번 전쟁을 계기로 수송 분야의 혁신이 시작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모두가 행복한 모빌티 세상을 꿈꾸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도나 서머의 핫스타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올 대카는 변속기 레버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 상황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해봅니다.
1: 공학과 인문학이 넘나드는 즐거운 자동차 이야기,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가 용호에 대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자동차 구매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2026년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침의 뉴스가 동시간대 청취율 1위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1등, 이번에도 1등, 다음에도 1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시사라디오의 조용한 강자, 평일 모닝 6시 15분,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4: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변속기 레버의 변신, 어떤 내용이에요?
6: 지금 강다솜 아나운서가 차 운전할 때
4: 네.
6: 레버가 손잡이로 달리는 겁니까?
4: 그렇죠.
6: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4: 네네네.
6: 일반적이죠.
4: 일반적이죠? 네. 안 그런 것도 있나요?
6: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변속기 모두가 아실 텐데
4: 네.
6: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에도 비록 1단이긴 하지만 벨트 방식의 변속기가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프랑스의 파나르 르바소라는 자동차 회사가 설립됐는데 앞에 엔진 장착하고 변속장치 이용해서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방식이 처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아주 전형적인 구조인 거죠. 이때 이 파나르 르바소가 현대적인 변속기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해요. 당시 변속기는 2단의 수동 형태였고 그러니까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동 변속기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4: 네.
6: 그래서 자동 변속기로 바뀝니다.
4: 음흠.
6: 원래 이제 1908년에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GM이 1939년에 처음 적용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동이든 자동이든 변속 레버는 오랜 시간 운전석 옆에 그냥 막대기 형태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4: 네.
6: 요즘 나오는 자동차 보시면 아주 다양해집니다. 막대기 형태도 있는데 다이얼을 돌리는 형태도 있어요.
4: 다이얼요?
6: 네, 그리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4: 오호.
6: 그동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식이 사라지고 전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대 방식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제 변속 레버 앞뒤로 움직이는 조작법 때문에 공간을 차지해요.
4: 그러네요.
6: 네. 그래서 이제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큰 부품을 장착하니까 실내 공간 활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전기 신호로 변속기를 제어하는 이른바 SBW.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4: 네.
6: Shift by Wire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4: 아.
6: 과거의 변속 레버는 그냥 기계적으로 물려 있었어요.
4: 네.
6: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기계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신호만 줘요.
4: 신호만 줘도?
6: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너 드라이브 가는 거야?
4: 오호.
6: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하고 크기도 입맛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4: 좋네요.
6: 요즘 이제 어떻게 멋있게 만들까를 또 고민합니다.
4: 아.
6: 그래서 칼럼식이 있어요.
4: 칼럼.
6: 네, 전자식 변속 레버는 이제 칼럼식도 있는데 그냥 스위치를 와이퍼 작동시키는 레버에 부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석 옆에 공간의 디자인 제도가 훨씬 향상돼서 이런저런 디자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 그러네요.
6: 변속기 조작을 보면 그 설계 자유도가 높은 전자식 변속 시스템의 이점을 살려서 각 차에 성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4: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지피해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신 민재영 리포터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잘 지내셨죠?
0: 아,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2: 저는 뭐 소나무예요. 언제나 사시사철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이게 최고죠. 자, 한 달에 한번 만나는 만큼 이번 달은 이것만큼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경각심과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5월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5월. 5월 초가 마음은 꽉 차지만 또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2: 그럼요.
1: 어떻게 두 분은 아이들 선물이나 부모님 선물 준비하셨나요?
0: 지금 어린이날 선물과 부모님 선물 하나씩 봐둔 게 있는데 둘 다 제 예상보다 비싸서 어떡하지 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냥 캐시예요.
1: 사실 그게 제일 간편한데.
0: 그렇죠. 네. 맞아요.
1: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안성맞춤으로 생각하는 선물 중에 하나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걸어 다니기에도 또 차를 타고 다니기에도 애매할 때 애용하는 이것. 운동 효과도 있어서요. 레포츠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딱 이 다솜 아나운서랑 제가 아이들에게 사줄까 말까 고민하는 용품 중에 하나의 이것 무엇일까요?
2: 정답!
0: 뭔가요?
1: 뭔가요?
2: 자전거!
1: 와! 딩동댕동!
2: 자전거 떠올리니까 이제 갑자기 킹란 이런 단어도 같이 함께 떠오르네요.
1: 네. 맞아요.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요. 자전거 교통사고가 2023년 5,146건에서 2024년 5,571건으로 그동안 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2: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네, 맞아요. 정말 요즘 좀 많이.
2: 엄청 많이 타시더라고요.
1: 저희 어머니도 타고 계시거든요.
2: 그러니까.
1: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사고와 함께 사망자 수 역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자전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
2: 아, 이거 브레이크 없는 거?
1: 없는 거. 에이. 들어보셨죠? 에이. 보통 이 자전거들은 브레이크가 있어서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멈춰 설 수가 있는데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심지어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이 돼 있어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이 훨씬 까다롭고요. 이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시속 10km 기준 5.5배, 20km 기준 13.5배가량 더 길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주행을 한다? 그러면 꼭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선수용 자전거입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선수용인데.
0: 그렇죠. 선수용인데.
2: 선수용인데 왜
0: 선수가 아닌
2: 사람들이 타냐고.
0: 정말 많이 타요. 뭐 학원과 학교 주변 아파트 내에서 픽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속도만 내는 게 아니에요. 묘기도 부리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아찔해요.
1: 맞아요. 저도 산책하다가 절로 비켜 비켜 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프로급 선수들이나 숙련된 성인만 타야 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타고 있다고 합니다.
2: 정말.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와 너 멋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는 모양이죠?
1: 맞아요. 우르르 또 몰려다니고
2: 쭈쭈 하는 그런 느낌에.
1: 네.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는 차와 마주쳤을 때 부딪히기 직전에 막 자전거가 넘어지는 상황도 그치. 있고요. 발이나 몸을 이용해서 억지로 속도를 줄이려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길을 가고 있던 보행자까지 엉켜 넘어져 다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걸 그냥 우리가 유행으로만 넘기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사망사고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딱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서울 관악 학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학생 A군. 도로 환경 덕에 일반 평지보다 더욱더 속도가 붙어서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내리막길 아래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멈추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피해서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워낙에 속도가 붙은 그렇죠. 탓에 그대로 이 실외기와 충돌을 하고 말았고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대전 서구 만년동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앞에서 택시와의 충돌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택시는 주행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던 중이었고요. 갑자기 횡단보도 앞으로 한 자전거가 빠르게 진입을 했고 역시나 픽시 자전거였습니다. 택시도 자전거도 모두 속도를 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사고가 말았고요. 이 사고로 픽시 자전거를 몰고 있던 10대 학생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2: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타면 안 되는 자전거를 타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기는커녕 가끔 보면 앞바퀴를 든 채로 이동하거나
0: 네.
2: 또 보행자 사이를 넘어서 차가 주행 중인 도로 위로 나와서 일명 칼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1: 진짜 요즘엔 딱 그 단어가 픽시 자전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위험성을 체감하고 공원과 학원과 학교 주변 등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고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서 픽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되면

0: 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서 성인은 즉결 심판 대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특히 보호자가 그냥 이 청소년을 계속해서 방치했다. 예. 그러면 또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꼼꼼히 살펴야겠네요.
2: 그러니까.
1: 그런데 픽시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 사고도 많죠?
0: 네, 많아요. 사실 픽시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탈 때 어른도 또 아이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바로 안전운전 의무 이행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보도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등 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자전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4월 11일 올해예요. 얼마 안 됐죠. 오전 10시쯤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남성, 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신호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 전에 건널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2: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군요.
0: 네, 그래서 그대로 빠르게 횡단보도로 진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동차 도로의 주행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고 말았고요. 이 남성을 보지 못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곧바로 출발을 하면서 그대로 자전거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1: 요즘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끌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2: 끌고 가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끌고 안 가는 거죠.
0: 맞아요. 사실 이게 본인도 위험한데요. 이 횡단보도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이동을 하잖아요. 보행자들과 충돌이라도 하면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2: 그러니까.
0: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돼서요.
2: 그렇죠.
0: 사고가 났을 때도 차에 준해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2: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사고를 내든 사고를 당하든 자전거 자체가 상당히 그 교통 약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비해서 피해가 좀 크죠. 그러니까 더더욱 보호장비와 안전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사례들을 보면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맨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분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신호에 맞춰서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60대 남성은 도로 위로 지게차를 운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사실 보행 신호상 60대 남성이 멈춰서야 했지만 차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몰고 주행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이 자전거를 탄 여성을 들이받고 말았고요.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전 17일에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좌회전을 시도를 하던 중에 도로 위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숨지고 말았고요. 이 사고들을 쭉 살펴보면은 물론 사고가 나지 않게 이 자동차, 지게차,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혹시나 자전거를 타고 있던 분들이 헬멧이나 보호용 장구를 착용을 했었더라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조금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1: 네, 요즘 라이딩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 꼭 필수로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자칫 무시하기 쉽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사실 꼭 자동차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우리 민재영 리포터가 다시 한번 자전거 주행할 때 꼭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 안전수칙 정리해 주세요.
0: 네, 일단 자전거를 탈 때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위 주행. 이 두 발로 직접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전거가 의외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 서행하시면서 차량을 먼저 보내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건 역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수칙 중에 하나고요. 요즘 또 자전거 많이 타면서 같이 타자 하면서 이제 두 대 이상 나란히 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 그렇죠.
0: 이럴 때는 꼭 한 줄로 안전하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1: 네.
0: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 두 번의 직진을 통해서 좌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진을 해서 한번 모서리에서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직진을 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차량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는 한 번의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0: 주셨으면
1: 자전거예요. 너 자동차 아니야.
2: 맞아요.
3: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 공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지식의 향연. 카스토리 시간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미디어 로드 테스트 김기범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어떤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2: 아, 네. 10년 전 어떤 일화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피츠버그 거리에 자동차 공유 서비스 기업의 택시 한 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택시가 생긴 거는 뭐 좀 장치가 붙어 있는 거 빼고는 일반 자동차였는데 운전석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 자율주행 택시였던 거죠. 그게 2016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자동차로 IT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궁극적 목표는 운전자의 역할 대체입니다.
3: 자율주행 이야기인데 네.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고.
2: 그렇습니다.
3: 이런 이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 일단 운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3: 아, 운전 자체가 아주 고도의 네네. 기술행위가 아니다.
2: 그렇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운전면허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3: 갖고 있죠.
2: 심지어 권칼럼님은 그
3: 소형 대형 특수도 있어요.
2: 특수까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지능을 갖췄다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듯이 자율주행차도 어느 정도 경로를 계획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정도의 지능을 넣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뛰어든다든지 그러니까. 포토홀을 발견했을 때 위험이 뚜렷하게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 시간의 대부분 99%는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동작의 연속일지라도 1%의 시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들은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을 코너 케이스나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1: 일단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더 하려면 네. AI의 시작부터 알아봐야겠어요.
2: 네, 맞습니다.
3: AI.
2: AI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더라고요. 1956년에 그때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56년. 네, 70년 전이네요.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 여름 워크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난

0: 맞춰서 2012년에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딥러닝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개념은 2006년에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한 개념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방식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세상의 모형을 구축해놓고 엄격한 논리나 규칙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인식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2: 그렇죠. 그럼 AI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로 이어진 건 언제예요?
0: 네, 그 재밌는 게 역시 좀 돈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상금이 걸려야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원하는 좀 아무것도 안 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DARPA, DARPA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2: 네.
0: 2004년, 2005년, 200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자동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2004년 첫 번째 대회는 사막에서 했어요. 사막에서 총 240km 구간을 누가 먼저 가느냐. 가장 먼저 주파한 팀이 100만 달러를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1: 네.
0: 15개 팀이 참가했는데 12km 이상 주행한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 사막에서
2: 240km 구간을 해놨고
0: 5%도 넘어간 팀이 없었어요.
1: 엄청난 도전 과제였군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제 주체 지금 그럴 거야.
0: 네.
1: 이 정도도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조건을 낮출까? 그런 생각을 안 했나요?
0: 조건을 강화했더라고요.
1: 강화했어요.
2: 아이고. 네.
0: 너무 그 다 들어와서 못하니까는 그 조건도 강화하고 자격 심사도 따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은 2월이 돼서 이제 200만 달러.
2: 이야, 두 배.
0: 그랬더니 이번에는 최종 23개 팀이 선발돼서 출전을 했고요.
1: 네.
0: 이번에도 규칙은 비슷했어요. 길이는 한 212km의 비포장 도로를 뭐 시설이나 인간 도움 없이 자율주행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5대가 네,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1: 이게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0: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 12km도 못 갔던 차들이 그렇죠? 1년 만에 네. 212km의 비포장 도로를 통과한 거예요.
0: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7시간 걸렸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레이싱팀이었고 2위랑 3위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차지를 했는데요.
1: 네.
0: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우승을 했는지 비결을 살펴보니까 다른 팀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달릴 구간에 대해서 정밀 지도를 입력을 하고 항공 영상을 바탕으로 미리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가.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2: 네.
0: 근데 이제 이 우승 팀의 자동차가 스탠리라는 이름을 붙인 SUV였는데 네.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연구팀이 중간 수준 제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 자동차에다가
0: 가르쳤죠.
1: 네. 어떻게 가르쳤어요?
0: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기의 승패는 하드웨어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제.
2: 네, 그렇죠.
0: 그리고 두 번째로 무인 자동차 제어 소프트웨어의 지각과 반응을 담당할 중간 수준 제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팀을 이끈 서베스천 스런 교수 말이 차에다가 컴퓨터를 얹고 눈하고 귀를 달아서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승 비결을 설명을 했습니다.
1: 쉽게 말하면 차에다가 감각기관을
0: 그쵸.
1: 입힌 거네요.
0: 네, 이렇게 그려주는 경로대로 가는 전략은 다들 실패를 했었는데 네가 알아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가봐 했더니 오히려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기가 2007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얼반이 붙습니다. 그래서
1: 도시.
0: 네, 도시 환경을 모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상금은 200만 달러고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이 나타난다고 미리 참가자들한테 알렸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무인자동차 최초의 차대차 사고, 최초의 차대시설 사고. 이게 여기서 다 일어났어요.
1: 별의별 사고가 다.
0: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교차로랑 주차하는 차도 있고 마주오는 대항차까지 있었거든요.
2: 아이고야.
0: 근데 이번에는 출전차가 11대였습니다.
2: 네.
0: 그래서 6대가 완주를 했습니다.
2: 오, 6대나요?
0: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자율주행이 허허벌판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좀 입증해 보인 계기였습니다.
1: 재밌네요.
2: 그러니까요.
1: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름들을 몇몇이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을 다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2: 멋지네요.
0: 아예 그냥 스탠퍼드 팀원
1: 그러니까.
0: 전체를 스카우트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그럴만하죠.
0: 네.
2: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DJ 리오 씨입니다. 허리케인. I've had enough and I want out!

0: DJ DOC의 허리케인 듣고 왔습니다. 김기범 편집장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의 다양한 용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식 알려주신다고요.
1: 이게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거시적 계획과 미시적 추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2: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려운데요?
2: 미시경제, 거시경제 있잖아요.
0: 그렇지만 미시경제, 거시경제 어렵잖아요.
2: 아니 그냥 의미 차이 작게 보냐 크게 보냐.
1: 맞아요. 거시는 이제 매크로라고 번역을 하고 미시는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자 거시적 계획은 뭐냐면은 차가 운행하는 내내 작동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입니다. 경로를 설정한다든지 길 안내를 한다든지 운행한 내내 우리가 계속 사용하잖아요.
2: 그렇죠.
1: 미시적 추론은 저수준의 제어를 의미를 하는데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적 반사적으로 작동을 하고 인간으로 치면 자율신경계를 연상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2: 그렇죠.
1: 계속 뭔가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고수준과 저수준이 있는데 이 중간에 좀 애매한 부분이 항상 좀 맹점이었는데 이거를 중간 수준 제어라고 정의를 하고
2: 예.
1: 중간 수준 제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인공 시각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에 집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방식이 바로 중간 수준 제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하는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저수준 제어는 1초 미만입니다.
0: 네.
1: 잠깐 잠깐. 그리고 고수준 제어는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켜고 달리면 한 몇 시간 동안
2: 그렇지, 작동하는 거죠.
1: 몇 시간 앞서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2: 아니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1: 네네.
2: 자율주행의 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1: 네네, 그렇습니다.
2: 어떻게 나눠요?
1: 일단은 기존에는 규칙 기반의 모듈식하고 통합형인 엔드투엔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 규칙 기반의 모듈식은 어떤 거예요?
1: 규칙 기반의 모듈식은 이를테면 팀워크로 뭔가 미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고 판단이나 계획을 하고 제어를 하는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팀플레이입니다. 근데 E2E는 엔드투엔드 영어로 이제 E2E라고 하는데 E2E는 네.

0: AI는 인공지능 판단으로 모든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뭔가 미션을 하는 팀이 있고 또 한편은 E2E는 정말 뛰어난 천재 한 명이 혼자 다 해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 V12가 대표적인데요. 영상 입력이 운전 출력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오직 8대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장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 모듈식은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 대신 원인을 추적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좀 연동하기가 복잡하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E2E는 당연히 단일 모델 통합 처리이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고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판단 근거의 해석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1: 원인 추적을 할 수가 없군요.
2: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지라는 거를 밝히기가 어려워요.
0: 맞아요. 천재의 머리를 열어볼 수도 없고.
2: 규칙 기반은 이제 인지하는 AI가 맞습니다. 나 인지했다. 그런 다음에 판단 쪽에다가 네가 판단해라. 그러면 판단 AI가 내가 판단할게.
1: 그렇죠.
2: 그다음에 제어 쪽에다 주면 제어야. 네가 팔다리 제어해라.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0: 네네.
2: 여기는 통으로 난 간다. 난 선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1: 쉽지 않네요.
2: 어려운 거죠.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인공지능의 개념에 녹여 넣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법칙 기반 모듈식은 하향식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상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2E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얘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1: 그럼 지금 현재는 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 장단점이 분명하니까 네. 무언가 섞이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섞였어요.
0: 그래서 끝까지 좀 E2E를 도입하지 않던 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2: 그러니까.
0: 네,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E2E와 통합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좀 대립하는 경쟁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양자통합으로 서로의 장점만 취하자. 더 고도화시켜보자.
2: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부로 비유를 하면
0: 네.
2: 그냥 열심히 착착착 진도 잘 나가서 따라가는 우등생이 있고
0: 네.
2: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부 안 해. 그런데 하루 전날 딱 보고 시험 100점 만점 맞아.
0: 그런 천재 같은 사람도 있죠.
2: 그 두 개의 성격이
0: 네네.
2: 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도 뭐 가끔 한 명씩 계시지 않습니까?
1: 좀 얄미워요.
0: 아, 좀 얄밉죠.
1: 부럽기도 하고.
2: 우리 강다솜 아나운서 우등생.
1: 에이 저는 아니죠.
0: 아, 메타인지를 하신 거구나. 본인 얘기를 남 얘기처럼. 아, 근데 이제 E2E가 좀 재밌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게 또 좀 용어만 어려운데 창발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2: 예, 예.
1: 창발적 행동.
0: 시키는 대로 규칙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미묘한 어떤 패턴과 맥락을 파악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지능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얄미운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보다 더 잘해요.
1: 진짜.
0: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2E 자율주행이 수동 코딩으로는 불가능한 미묘한 뉘앙스까지 학습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를테면 차선을 언제 바꾸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최적일지 혹은 보행자가 건널목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건널지 말지 이런 미묘한 의도까지 파악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우리는 이제 인간이 운전할 때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건널 것 같다.
1: 그렇죠, 그렇죠.
2: 우린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까지 얘가 이제 맞아요. 파악을
1: 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0: 그래서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탄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2: 그러니까
0: 거기에 제일 놀랐더라고요.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당연히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사람 운전자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밀 지도 엄청난 데이터를 넣지 않고도 위치와 환경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서 4단계 자율주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0: 네.
2: 정말 잘해요.
1: 네.
2: 깜놀했어요. 이제 마법 같은 주행 표현을 했는데
0: 네.
2: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또 넘어야 산이 많기는 하죠.
1: 그래.
2: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쑥쑥 가고 그런 시대가 오려면
0: 그렇죠. 아마도 요즘 뭐 그 챗 GPT나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들 유료 결제하고 쓰신다고.

0: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써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
1: 너무 한다는
0: 잘하죠. 네. 잘하죠. 그게 이제 구독료가 올라가면 또 거짓말을 덜 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1: 그 차별인가요? 네.
0: 월 30만 원짜리를 하면은 거짓말 안 한대요, 얘가.
1: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근데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대. 바로바로 바로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가 추론하고 자료 찾느라고. 자, 그거를 이제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는 통계적 추론 오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앞에 없는데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보통 이제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인식하는 오류거든요.
2: 유령 제동.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워나가고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완벽하려면 멀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미시 커밍스 교수인데요. 이분이 예. 이제 여성분이신데 예. F-18 파일럿 출신이세요.
2: 아, 그 저기 전투기.
0: 네, 전투기. 네. 그래서 실제로 군 복무를 하고 뭐 항모 이착륙도 다 하면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 군대 예편한 이후에 군 관련해서 드론 관련 연구에 참여를 했다가 아예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드론을 거쳐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연구 쪽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 교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비전 센서, 여태 지금 시각을 만드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8개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교수는 비전 센서로는 절대 비전 센서만으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2: 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일단은 뭐 신경망 기반의 AI, 그러니까 AI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두뇌 활동을 좀 모방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본질적으로 통계적 평균 회귀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가장 흔하고 빈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지 엣지 케이스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보완을 해도 경계 상황에서 제대로 추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이 필요하고 결국 사람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하는 데들도 원격 제어 센터가 따로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어 센터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차가 스스로 실제로 반응할 때까지 한 2분의 3분의 지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2: 거죠. 그럴 수 있죠.
1: 그렇죠.
2: 그러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제어센터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들으면 또 어떡할 거야?
1: 그럴 수도 있죠.
2: 나는 당신의 말을 거부한다.
1: 무서워요.
0: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현대차가 차세대 인포테인먼 시스템을 시연을 하는 기자들 대상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기능 있잖아요.
1: 네.
0: 자연어를 인식하는. 근데 걔네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는 그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보완하고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봐서 생각이 나네요.
2: 참 걔들한테 반성문을 쓰게 해야 되는데 반성문도 안 쓰고.
0: 되게 뻔뻔하다면서요.
2: 그러니까.
0: 거짓말을 하면서도.
1: 네, 너무 뻔뻔하죠.
2: 그래서 이렇게 뭐 길고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김현 편집장이 내린 자율주행 결론은 뭡니까?
0: 네, 자율주행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죠. 99점 비둘기 소리가 등장하죠. 구구구구구. 구가 몇 개가 붙어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2: 아직은 멀다.
0: 아직은 멀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네,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발전했죠.
1: 자,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김희범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차가차가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우리 도로교통 운전문화, 다양한 자동차 생활 등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주제 한 가지씩 정해서 알리고 있는데, 차가차가 캠페인 푸른 신호등 5월 주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바른 카시트 사용이에요.
0: 가정의 달다운 캠페인 네. 주제입니다.
1: 강아나도 아이 차에 태울 때 카시트 이용하죠.
0: 아유, 그럼요. 물론이죠. 이제 저희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1: 그 습관을 잘 시켰네요. 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카시트 같은 보호장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0: 네, 의무화되긴 했지만 사실 아이들 카시트에 태우고 습관 들이는 건 쉽지
1: 어려워요.
0: 않거든요. 우는 아이를 계속 카시트에 두면 마음 아파요.
1: 그 우는 거에 엄마들이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는 이유는 강아나 잘 아시잖아요.
0: 그럼요. 이 차에 탔을 때 아이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엄마 아빠 품이기 때문입니다.
1: 한 조사 보니까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중에 카시트 하지 않은 아이의 외상성 머리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사망을 포함한 중상 위험 역시 2.2배나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0: 네. 그런데 이게 카시트에 앉히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제대로 선택해야 하고요. 또 안전벨트 잘 착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1: 잠깐이니 괜찮지 이런 생각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고 한순간입니다.
0: 맞습니다. 아이와 차로 이동할 때는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반드시 카시트 아이를 태우고, 조금 불편해하더라도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는 습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강하나가 오늘 반드시란 말을 반드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0: 그렇죠.
1: 즐거운 주말이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0: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제재로 유정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 유정의 영구적 손상 을 주지 않고 신속히 재개하는 비결을 익혔다고 이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주장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전쟁으로 내려졌던 영국 내 항공편 운항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민항기 운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은 현지 시간 2일 항공기 안전평가와 관련 당국 간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고 수준의 실시간 항공 위험 감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항공도 전쟁으로 중단한 이라크 바그다드, 바스라, 에르빌 여객 노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파장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간 미 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